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22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립니다. 내 마음의 책갈피 광양사랑의교회 평양일보 라종열 목사입니다.
0: 어서 오세요 목사님.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좀 있으면 추석 연휴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1: 네.
0: 이렇게 연휴가 되면 아무리도 어렵다 어렵다 해도 해외로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저도 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주로 이제 해외 물론 뭐 목사니까 신학교 때부터 뭐 거의 대부분 선교 쪽으로 갔는데 처음에 해외로 갔을 때 네, 기억이 나는데요. 해외 가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0: 네.
1: 그래서 혹시 내가 실수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막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0: 맞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외국에 가서 신호등을 잘못 보고요. 자신도 모르게 무단횡단을 하신 거예요. 길을 건너고 나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와타시와 가이쿠세이 대화 아리마센 고자이마스 오겐키 데스카라고 중얼거리면서 막 뛰어가셨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외국 나갈 때 아무도 당신은 한국을 대표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무게감을 좀 느끼나 봐요 목사님.
1: 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혹들이 되긴 하는데 잊고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0: 네.
1: 나의 말과 표정과 행동과 모든 언행심사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모든 선택들에 하나님의 얼굴과 이름이 달려있다는 놀라운 책임감을 사실 매 순간 느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신분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데요. 사실 우리요 하나님 왕의 명령을 전달할 사자예요. 우리의 신분 늘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멘. 오늘 첫 곡 준비했습니다. 강무림이 노래합니다. 왕의 명령 전달할 사자여.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핸드폰으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전남동부를 맞추시면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지금 듣고 계신 사랑의 뜰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고 계신 시각 9시 6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요일.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까 기대가 되는 우리 광양 사랑의 교회 평화의 길벗이라고 꼭 소개해 달라고 늘 텔레파시를 주고 계시는 나종렬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진지 갔어요.
0: 네.
1: 애청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왜 추석 연휴가 되면 이 연휴 기간 동안 책 한 권 읽어야지라고 마음 드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1: 네.
0: 근데 막상 연휴가 돼보면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하느라
1: 그러니까
0: 결국 책은 표지도 한번 못 펴보고 끝나지만
1: 네.
0: 그래도 좋은 책 한 권 소개해 주시지요.
1: 네. 또 누가 되지 않을까 좀 염려도 되지만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해볼게요. 십계명 중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0: 네.
1: 이 계명 있잖아요.
0: 네.
1: 이게 무슨 뜻일까?
0: 이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이게 뭐 농담을 한다거나 좀 이렇게라도 쓰지 말라. 이런 뜻 아닌가요, 목사님?
1: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대부분 또 그렇게 알고 있고 오늘 소개할 책은 그 계명이 입이 아니라 삶에 관한 계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여호와의 이름을 지니지 말라라고 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0: 망령되게 지니지 말라.
1: 네.
0: 네.
1: 부르지 말라가 아니라 지니지 말라. 카먼 조이 아임스라고 하는 미국 구약학자가 쓴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다라는 책입니다.
0: 아니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 하는 거랑 지니지 말라랑 하는 거랑 사실 한 글자 차이잖아요.
1: 그런데
0: 좀 느낌이 달라요, 목사님.
1: 그런데 그 한 글자 때문에 성경 전체가 달리 보이는 책.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모두 시내산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등산하는 건가요, 목사님? 네, 여러분 시내산 한번 올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책 제목은 뭐예요?
1: 네, 책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다입니다. 카먼 조이 아임스라고 하는 구약학자이신데요.
0: 네.
1: 성서윤련에서 편해 주셨어요. 또 감사하게도 오늘 책을 선물.
0: 그럼요. 오늘도 네. 책을 읽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다섯 분에게 이 책을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0: 성서 유니온에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2019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제 Bearing God Name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부제가 Why Sinai Still Matter라고 하는 책이에요. 왜 시내산이 여전히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0: 네.
1: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제목을 이건 이제 우리 성서윤련에서 지었겠죠.
0: 네.
1: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다. 부르다가 아니라 새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책 전체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추천서 선물을 쓰신 분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하나님의 성교라고 하는 책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제 역시 구약학자인데 이 서문에서 뭐라고 쓰냐면 이런 장면을 소개해요. 북아일랜드에서 누군가 못된 짓을 하면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0: 야, 그런데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니? 야, 너 그렇게 하면서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냐? 라고 하는 표현이죠. 네. 라이트는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지니지 못한다라고 번역했다면 어땠을까? 이 질문이 이 책의 출발점입니다.
1: 아, 북아일랜드에서는 누군가가 좀 그런 행동을 하면 아이고, 네가 그런데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냐라고 얘기하나 보네요.
0: 금메.
1: 네. 네. 근데 목사님, 네. 이 글을 쓰신 분이 커먼조이 아임스라는 분이잖아요.
0: 네.
1: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어려운 이름을 가진 저자들의 책을 가지고 오고 계시는데.
0: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외국인 네. 저자 잘 안 소개 안 하려고 했는데.
1: 그러면서 2주 연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저자를 물론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지만 구약 학자시잖아요.
0: 네.
1: 당연히 좀 남자실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여성분이시대요.
0: 그러니까.
1: 네.
0: 이제 이분 뒤 이제 소개해 주는 양력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상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운동장에 모여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물론 요즘 아이들은 또 다르긴 한데
1: 와, 네, 이게 너무 기특한 어린이였네요.
0: 네.
1: 초등학교 2학년이 학교에서 성경 통독하는 모임을 운동장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여고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었거든요.
0: 제일 여고라면 어디?
1: 그냥 있어요. 대한민국에.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와, 이분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벌써 성경 통독 모임을 만들었네요.
0: 그러니까요.
1: 우리 지역의 학교에도 이런 모임이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0: 이진남 PD님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1: 네.
0: 오늘 여기 계시는 거군요. 귀한 말씀의 전파를 보내시는 귀한 자리에.
1: 저는 주로 통닭 먹는데 주로 다녔어요.
0: 네. 네. 이분이 이제 그대로 그렇게 시작된 성경 공부를 나중에 이제 계속 대학을 진학하고 또 학위를 또 구약학으로 받고 했는데 이분이 그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대요. 그런 이제 그 논문이 이제 한 30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이걸 잘 다듬어서 7년을 계명 한 줄에 매달려서 이제 이 책이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이분이 연구실에만 그런데 있는 분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교수로 사역하기 전에 필리핀에서 남편과 함께 소수민족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대요.
1: 선교까지 하셨던 분이구나.
0: 네.
1: 예.
0: 그 후에 이제 캐나다 앨버타의 플레시 칼리지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2021년부터 미국 바이올라 대학에서 지금 교수하고 계신다고 해요.
1: 네.
0: 네. 선교사 출신
1: 구약 학자.
0: 네.
1: 그러니까 책상에서만 연구하신 분이 아니라
0: 그렇죠.
1: 삶으로도 살아내신 분이시네요.
0: 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저자들 중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은 글이 훨씬 이렇게 많이 익어 있어요.
1: 네.
0: 네. 한 가지 더 이분이 그 여러 팟캐스트와 라디오 방송 출연하면서 자기 채널 토라 화요일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한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도 화요일이잖아요.
1: 네.
0: 딱 묘하게 맞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와 학계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또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또 읽고 연구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열정을 쏟기 때문이다.
1: 네.
0: 이 책을 출판하는 성서윤년 출판사도 우리 한국교회 성경 읽기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고 또 성경 공부하는 이런 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1: 네.
0: 저는 이제 그래서 더 좋아합니다.
1: 네.
0: 제가 하는 일도 목회자를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 또 성경과 우리 성도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1: 네.
0: 또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출애굽기 주석을 이분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주 가깝게는 십계명이지만 또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또 성경을 더 읽게 하는 그런 도움 역할을 하는 이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1: 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평화의 길밭 라종렬 목사님이 꼭 소개해 주기를 원하는 책은요. 커먼조이 아임스가 쓰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다라는 책입니다. 우리 라종렬 목사님이 1년치 소개할 책 리스트를 쫙 이렇게 뽑아오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목사님의 책이 좀 어렵다.
0: 주요.
1: 재미가 없다.

0: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어떤 거를 좀 이제 눈치를 채냐면요. 우리 라 목사님은 왜 목사님들만의 영역으로 알려진 그 신학, 그 신학의 너무너무 좋은 부분들을 우리 일반 성도들도 좀 알고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그 리스트에 좀 숨겨져 있지 않나. 이 놀기 좋아하는 제 눈에도 그게 좀 엿보이더라고요, 목사님. 맞췄나요? 아닌가 보다.
1: 오늘 뭔가가 저기 기름이 칠해진 것 같은데.
0: 네. 드디어 제가 좀 깨달아서 목사님의 수준을 약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네. 잘 또 저기 평가를 해주셔서요.
0: 그러니까 저희는 신학하면 어려울 거다, 피하고 싶다,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리 공부하신 목사님이 그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좀 알고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책들을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책들을 자꾸 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오늘 주시는 이 책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다. 이 책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까요? 책을 고르신 이유.
1: 이제 사실 이 책이 일단은 우리 구약 성경을 다시 읽게 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들 구약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사실 한편으로는 구약을 제껴놓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1: 복음서나 이런 부분만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사실 구약 어렵잖아요. 막 나중에 그 선지서 쪽에 가면 처음에 통독하다가는 레위기에서 멈추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0: 저는 에스겔이요 목사님. 거기서 지금 머물러 있어요.
1: 네. 네. 사정을 잘 알죠. 왜냐하면 저희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 재밌는 이야기 몇 개만 꺼내 잠깐 눈길을 주는 게 바로 신약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 책은 우리가 그렇게 가장 지루하게 여기는 부분들, 특별히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 옷 이야기 속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끄집어내는.
0: 제사장 옷에도 그런 의미가 있나 보네요.
1: 네, 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계명 하나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이름 계명은 대부분 성도들이 우리 근데 외국의 그 영어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말을 욕으로 쓴대요.
0: 맞아요. 외국 사람들 그,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1: 양반들이 이렇게 혼이 나려고 왜 그런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자는 이 계명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계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붙잡고 방송을 들으셔도 오늘 한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생각이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 책이 따뜻해요.
0: 아하.
1: 예, 아까 이제 자꾸 신학 얘기하니까 그런데 신앙은 신학이고 또 신학이 있는 신앙이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백마디 말보다 정말 그 신학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절실한 부분들을 한 분만 만난다면 저는 참 좋겠다. 여기 이제 이 저자는 자신의 실수담도 나와요.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다가 아이들 학교 직원과 막 눈이 마주친 이야기를 해요.
0: 어머.
1: 예, 네, 막 아이들 모르니까 막 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여자들, 여성 그 제가 지금 방 큰 실수할 뻔했네.
0: 네.
1: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 아이들이 막 하면 나도 모르게 막 뭐라 하잖아요.
0: 소리 지르죠.
1: 네. 네.
0: 교회에서도. 저도 막 제 자녀를 막 혼내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분이 혹시 극동방송 이진아 PD님 아니세요? 그래가지고 급히 목소리를 수정하면서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1: 네.
0: 네.
1: 저도 이렇게. 심지어 설교하다가 네. 아이들이 막 뭐라 하면 막 뭐라 하다가 아이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그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부족했던 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저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그 얘기를 하면 자기 흠을 드러내면서도 이 책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읽는 우리가 사실 공감도 되고 또 마음을 편하게 좀 읽을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던 사람들 그런 이야기니까.
0: 저자의 그런 생활도 이 책에 나와 있나 보네요. 목사님.
1: 네. 그렇죠. 네. 신학하니까 막 성경과 무슨 학자 쩍쩍쩍 뭐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삶의 이야기, 따뜻한 얘기가 들어있던 것 같아요.
0: 어떤 분들에게 권하고 싶으세요? 특별히?
1: 네. 구약이 늘 숙제처럼 남아있는 분. 또 십계명을 자녀나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분. 또 소그룹이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믿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안 바뀔까? 이게 답답해하는 분들. 특히 이제 마지막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데 이 책은 그 답답함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 책입니다.
0: 네. 여러분 나는 믿는데 왜 내 삶은

0: 안 바뀔까라는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께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다. 커먼 조이 아임스라는 분이 쓰신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목사님 확 줄여주신다면요.
1: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짓누고 다닌 것이다.
0: 아하, 조금 더 풀어주신다면?
1: 나는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세상의 인상이 된다. 무섭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장도 풀어주면서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주겠다. 이제 바로 여기로 가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소데시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렇게 중간에 두 번이 반복이 되는데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중간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들 중간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삶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바로 소위 말하는 천국행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달려있는 이름표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책.
0: 네. 네. 목사님 그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만화 중에 약간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황금 이름표라는 게 있는데 그 이름표를 달면 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오늘 이 책에 네. 네, 만화책이 오버랩 되면서 우리 7787님 내 삶이 왜 안 풀릴까 궁금했었는데 이 책을 꼭 받고 싶습니다라고 마음 표현해 주셨고요. 또 1913님께서도 안녕하세요.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아요. 꼭 한번 읽고 싶어요. 라고 마음 표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샵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서로 인사 나누고 반갑게 안부 묻고 계시는데요. 좀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우리 사랑이들아 놀러 오시라고 퀴즈 하나 주시지요.
1: 네. 오늘의 퀴즈는 우리 십계명의 제3계명.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땡땡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0: 네.
1: 아, 땡땡에다 이렇게 하니까 표현이 그런데. 예시를 줘야죠?
0: 네.
1: 1번, 형상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2번, 말씀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3번,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번 능력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0: 네. 여러분 오늘 이 책 제목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있는 그런 십계명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것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서 저 오늘 이 책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네, 우리는 주님의 깃발 든 군사,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퀴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드릴까요?
1: 네, 오늘 퀴즈는 십계명의 제3계명 퀴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땡땡을 망령되게 부리지 말라. 여기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1번 형상, 2번 말씀, 3번 이름, 4번 능력입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이 책에서 이 3계명에 대한 내용도 좀 다뤄주나요?
1: 네, 당연하죠.
0: 네. 여러분, 퀴즈 정답과 함께 나 오늘 이 책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50원 든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0782님께서 퀴즈 정답과 함께 네. 주일에 남편과 십계명에 대해 토론을 했었는데 책 소개가 십계명과 관련된 책이라서 신기합니다.
1: 어메, 세상에.
0: 책 받고 싶은 사람 줄에서 손을 높이 들어봅니다. 라고 네. 저요! 라고 해주셨어요.
1: 손이 보입니다.
0: 네. 2839님 새싹 문자 보이시죠?
1: 아, 반갑습니다.
0: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신 분이시네요.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1: 네. 하나님의 이름이 휘날리는 깃발처럼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야, 우리 노래 들으면서
0: 네.
1: 보내셨네요.
0: 아유, 2839님 감사합니다. 0142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2: 내 모습에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오직 예수 이름만 영광 되길 원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아, 정말 내 이름표를 떼고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고 이 이름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다.
1: 네.
0: 아직 책 제목만 들었는데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1: 그러니까요.
0: 네. 0142님 귀한 문자 감사드립니다. 6167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3: 새벽부터 지금 출근하면서까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마음밭에 새기면서 살겠습니다.
0: 아멘. 네. 6167님 저희도 같이 새길게요. 1772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4: 내 삶은 늘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일까요? 책 읽어보고 싶어요. 하트 뿅뿅뿅뿅뿅.
0: 네. 아, 정말 삶이 변화되지 않고 늘 제자리에 있는 듯한 이 마음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0: 네.
1: 저는 그 마음만 품고 있어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0: 네. 1772님 목사님이 칭찬해 주신 거 아시지요? 네. 1778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1: 네.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정답 보내주셨고요. 보내주신 책 찬란한 믿음 잘 읽고 있어요.
0: 목사님, 그 선물 발송하는 일이 사실 좀 쉽진 않은데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답신을 주시잖아요. 잘 받았다라고. 이러면 막 힘나요. 네. 네. 우리 수고해 주신 수정록의 박경숙 집사님, 1778님의 감사의 마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0: 1913님 정답 맞춰주시면서 감사합니다. 5912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목사님.
5: 네. 정답하고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우리가 높이는데 온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7787님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3548님도 정답 맞춰주시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1316님, 1772님.

0: 정답 맞춰주셨어요. 우리 김춘남 집사님, 0782님, 여기주 방장님 반갑습니다. 라고 우리 9177 여기주 집사님을 아주 막 뜨겁게 환영해주고 계시네요. 역시 우리 방장님은 인기가 있으세요. 네. 방장님,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연휴 중에 뜰안 계속 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우, 질문 잘 주셨어요. 여러분, 내일 수요일이잖아요. 14시간 추석 특집 생방송을 합니다.
1: 네.
0: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 네. 각 지역에 저희 극동방송 지사들이 있거든요. 힘을 합쳐서 14시간 동안 생방송을 해요. 수요일. 야. 여러분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추석 특집이 나가요. 네. 제 목소리보다 훨씬 예쁜. 제가 사실 조금 허스키 하잖아요, 목사님. 근데 저는 아줌마기 때문에 인생을 담은 그 무게감으로 방송하는 거지 사실 예쁜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청취자들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걸 또 받아주시더라고요.
1: 저는 네. 미소만 짓고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그래서 여러분 추석 기간 동안에 그 추석 특집 방송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장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1316님께서 목사님 오늘 책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목사님 어떻게 내용 궁금한 거 들어가 볼까요?
1: 네. 제일 첫 번째 곡지는 81쪽에 나와 있는 계명을 다시 번역하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팍 와닿았어요.
0: 확. 계명을 다시 번역하다.
1: 네. 이 책의 심장인데요. 저자가 히브리어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있는 2장의 7절 제3계명을 새로 번역한 대목인데요. 이,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지니지 말아야 한다. 야훼는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지니는 사람을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0: 목사님 이 지니다 부르다가 지니다로 다시 번역이 됐네요. 이 계명이. 네.
1: 이제 이거 구약 성경에 그 기록된 언어였던 히브리어 동사가 원래 들어 올리다, 옮기다, 지고 다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번역자들이 굉장히 곤란했어요. 이름을 어떻게 지고 다니냐. 그래서 대부분 입술로 들어 올린다 곧 말하다라고 하는 말로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바로 옆에 있는 본문을 놓쳤다고 말을 해요. 출애굽기 28장인데요. 거기에 대제사장의 옷 이야기가 나와요.
0: 네.
1: 아론의 가슴 바지에는 우리 12개의 보석이 있는 그 옷이 있잖아요.
0: 네.
1: 그 보석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도장처럼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마에는 금패를 달았는데 거기에 새겨진 글귀가 거룩 야훼께 속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론은 성막을 드나들 때마다 말 그대로 지파의 이름을 지니고 다녔다. 아까 그 번역했던
0: 네.
1: 부르다를 지니다로 번역한 그 말과 같은 말이죠.
0: 네.
1: 그러니까 계명의 뜻이 선명해지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듯이 이스라엘 전체가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죠.
0: 네.
1: 이름을 지닌다는 것은 잘 대표한다. 저자의 표현으로는 이마에 보이지 않는 문신을 새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 문장을 첫 곡지로 고르는 이유는 이것이 신앙의 초점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욕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하루에 몇 번 안 걸려요.
0: 네.
1: 사실은.
0: 네.
1: 그런데 나를 잘 대표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걸리죠.
0: 네.
1: 계명 하나가 금지 조항에서 우리의 일생의 소명으로 바뀌는 거죠.
0: 아멘.
1: 네.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십계명을 가르칠 때 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목록으로 가르치긴 하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신앙은 뭔가 금지 목록 다열.
0: 맞아요.
1: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먹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막 이렇게. 근데 이 계명은 너는 하나님의 이름표를 단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네. 어떨까. 네. 그래서

0: 주님께서도 청년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 신앙은 네.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고 우리의 소명을 알게 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 계명이 전혀 다르게 이제 전달된다는 거죠.
1: 아멘. 네. 여러분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을 우리 목사님께서 계명을 다시 번역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떼고 하나님의 이름표를 단 사람으로서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문장은요.
0: 네. 둘째 꼭지는 축도는 이름을 얹어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꼭지예요.
1: 축도가 이름을 얹어주는 일이라고요?
0: 네.
1: 보통 손을 들고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축도잖아요.
0: 그렇게 하고 우리가 뭔가를 받는 걸로.
1: 네.
0: 그래서 설교는 못 들어도 축도는 받겠다.
1: 그럼요. 네. 받아야죠.
0: 네. 민수기 6장에 이제 이른바 그 아론의 축복기도 제사장의 축복기도 나오잖아요.
1: 네.
0: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라고 하는 이 축복이 바로 다음 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저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풉니다.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야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야훼의 이름을 백성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고대 세계에서는 노예의 이마나 손, 팔뚝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막 강제 노역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또 다른 계약에 들어갔다. 이제 그들은 기꺼이 야훼께 속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분의 보이지 않는 문양을 새긴다.
1: 와, 목사님 축도가 그냥 예배를 마치는 인사 정도가 아니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축도는 도장을 찍어주는 일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는 예시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저자가 이렇게 씁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 그죠. 자격이 없죠, 우리.
0: 네.
1: 네.
0: 그들은 신뢰해야 할 때 징징대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반항하고 두려워서 더 움츠러들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름을 지닌다는 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거죠. 내가 잘나서 받은 이름이 아니니까
1: 네.
0: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을 하죠.
1: 맞아요.
0: 여기서 이제 저자가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마에 주인 이름을 새긴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는데 또 다른 이름을 새기는 거죠.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기꺼이 새긴다는 거.
1: 아.
0: 그리고 이 주인은 복 주기로 결심한 주인,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 와, 세상에 이런 관계가 있을까요? 노예는 기꺼이 이름을 새기고 주인은 막 부려먹는 게 아니라 복 주기로 결심한 주인.
0: 네.
1: 이런 관계가 여기에 있네요, 목사님.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배 시간에 축도 시간이 다가오면 주섬주섬 뭘 막 챙겨서 얼른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1: 가방 그 챙기고 신발 찾고
0: 네.
1: 네.
0: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 이마에 이름을 얹어주시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 한 가지 이해만 바뀌어도 예배의 마지막 1분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축도를 예배의 끝이 아니라 파송으로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1: 네.
0: 네.
1: 매주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이마에 황금 이름표를 새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새기는 것이 바로 축도였네요.
0: 네. 네.
1: 그러면 목사님 함부로 지닌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0: 가장 아픈 문장이긴 한데 이 부분이 이제 책 본문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지니는 것은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도 주변 다른 이교도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이다.
1: 아.
0: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항상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기는 것. 즉 야훼만을 경배하지 않거나 야훼를 잘 나타내지 않는 것.
1: 네. 여기서 혹시 우리 애청자들 좀 헷갈리실까 봐 야훼라는 게 사실 순복음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은 교단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목사님.
0: 그래요? 순복음에서 네. 많이 쓰는 거 저는 처음 알았는데.
1: 아,
0: 네. 여호와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네. 이제 히브리어 뭐 어떤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0: 단어에 이제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차이 때문에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1: 네, 여기서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네. 네.
0: 다를 바 없이 사는 삶.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잖아요.
1: 네.
0: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죠. 이상하게 사는 게 아니고 다르게. 어떻게 그 사람들과 다를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윤리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이고 구별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1: 네.
0: 저자는 십계명의 처음 두 계명을 아주 쉽게 두 줄로 정리합니다. 1번 오직 야훼만 섬기라. 두 번째 야훼를 잘 나타내라. 그리고 나머지 여덟 계명은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우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세상에서 또 어떤 갈등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러한 것들을 나타낼 것인가. 이게 이제 십계명의 여덟 가지 계명의 소위 말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1: 네, 특히 교회나 가정이나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0: 그렇죠.
1: 특히 재산 문제 앞에서 우리 본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0: 네, 동그라미 그, 뭐니.
1: 네. 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느냐. 아, 이거 정말 다를 바 없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0: 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자가 206쪽에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죄송합니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1: 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선수 보호 차원에서 목사님 보호 차원에서 찬양을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지닌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우리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 이어갈게요.

0: 네, 온 땅의 주인 어노인팅의 목소리로 흐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이름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하시네요. 참 감사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좋으신 하나님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데요.
1: 아멘.
0: 목사님 아까 네. 함부로 지닌다는 것의 뜻 이야기하시다가 네. 목 잠기셔서 찬양 잠깐 들었는데요. 네. 이어갈까요, 목사님?
1: 네.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저자가 해놓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주문이 아니다. 보호를 보장하는 마법의 부족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지니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기는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니지 않는 거, 명찰은 달았는데 그 회사 일은 안 하는 거 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제가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듣는 말과 정확히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서문에서 소개한 그 말, 야, 너 그러고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냐? 우리도 지금 그 말을 많이 듣고 있죠. 그런데 이 책은 그 말을 부끄러움으로만 남겨주지 않고 정확한 신학적 자리를 찾아줍니다. 그것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계명 하나를 오해한 결과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뢰를 우리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캠페인만으로 되진 않죠. 우리 성도 하나님의 이름표를 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 이걸 가지고 가게 문을 열고 진료실에 앉고 학교 교실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시장터에서 모든 곳에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자의 말대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내기 위해서 그 백성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결국 이것이 아닐까요?
0: 네.
1: 우리가 이전에 계속 우리의 삶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저는 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가게 문을 열고 진료실에 앉고 학교 교실에 들어서고 예, 많은 이들을 만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지니면서 목사님 다음 내용도 소개해 주세요.
1: 네. 우리 이진아 피디님이 목이 메어서 눈물이 나는데 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순례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게임 가지고 저자가 설명한 부분인데
0: 네.
1: 이 책에서 굉장히 유쾌한 대목이에요. 9장 제목이 블록체크라고 하는 게임이래요. 아이들이 순례잡기 놀이하는 건데 네. 보통 순례잡기는 이렇게 딱 대면
0: 터치,
1: 손을 대면
0: 네.
1: 네. 그 사람이 새 순례가 되고 원래 순례는 이렇게 풀려나잖아요.
0: 그럼요, 목사님.
1: 네. 그런데 이제 이 블록체크라고 하는 이 게임은 터치를 당한 사람이 순례와 팔짱을 끼고 같이 순례가 된대요.
0: 그럼 순례가 점점 늘어나는 거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렇게 순례 덩어리 이 블록이 점점 커져서 모두가 터치가 될 때까지 계속 된다 그래요.
0: 와, 우리는 잡았다 하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걔랑 나랑 같이 순례가 되는 거네요.
1: 금매.
0: 네.
1: 그래서 이 게임에서 순례됨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터치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택하심의 본질 그리고 그에 따른 믿는 자의 소명의 본질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중재함으로써 그분을 대표하는 것이다. 순례가 되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선택해 준 것에 기뻐하며 안주하지 않고요. 순례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태그하는 것이다. 선택받았다는 것의 특권이 아니라 임무라고 하는 얘기.

0: 그죠?
1: 네.
0: 우리는 택하심을 되게 안전진으로 택해요. 나는 뽑혔으니까 됐다.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식이죠. 그런데 성경의 택하심은 출발점이다. 저자는 이것을 한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대표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부릅니다. 축복의 범위를 정하는 선택이 아니라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너희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책은 아주 사랑스러운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결론 부분에 저자가 이 주제로 논문을 쓰던 시절이라 집에서도 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유난히 밝고 세심하게 움직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해서 딱 들어봤더니 두 아이가 이마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놓았는데 거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집안일을 즐겁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해를 한 거죠.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지닌 브랜드가 되었고 그 현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방식을 바꿔야 했다. 이렇게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그 얘기를 또 고민하고 있는 얘기들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다는 것은 특별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설거지를 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저자는 골로새서 3장 17절을 덧붙이면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영어 성경 하나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옮깁니다. 무엇을 하고 말하든지 주 예수를 대표하여서 해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변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의 회복입니다.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그렇지 않다라고 나눴던 그런 이율론적인 사고에서 이름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그 구분을 없애는 거죠. 오늘 밭에 나가는 일, 손님을 맞이하는 일, 일하는 일들, 아픈 어머니를 씻겨드리는 일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전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로 여기 서 있어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러면 아까 그 순례가 되는 거죠.
1: 네.
0: 축복의 통로로서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팔짱을 끼고 한 사람씩 이렇게 함께 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1: 네. 예수님의 터치를 받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일을 해야 되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니 국대였어요. 국대. 국가 대표. 네.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자리에서 늘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목사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무리 해주신다면요?
0: 네. 하나님의 이름은 입에 담는 것이 아니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갓 나온 노예들에게 자기 이름을 얹어주셨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고 오히려 징징대고 불평하고 의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명성과 그들의 명성을 하늘로 묶으셨고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니고 사셨고 이제 그 이름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식이 곧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인상이 되는 거죠. 두렵지만 이보다 더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세수하시고 거울을 보실 때 우리의 이마에 이름표가 하나 붙어 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룩한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대제사장 아론이 이마에 달고 다녔던 바로 그 글귀죠. 그 이름표를 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다. Come on, Joy Imes의 성서 유니온 출판. 구약에 낯설던 분들에게는 지도가 되고 신앙이 밍밍했던 분께는 이름표가 되어둘 책입니다. 여러분,
1: 네.
0: 네.
1: 평화의 길밭 라종렬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다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퀴즈 정답 발표할까요?
0: 네, 오늘의 퀴즈는 세 번째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1: 네,
0: 3번이었습니다.
1: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늘 지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그런 국가 대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의 길밭 라종렬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추석 잘 보내세요.
0: 고맙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
1: 오늘
0: 모두에게도 평화.
1: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다. 오늘 방송 후에 5분을 선정해서 책 선정되셨다고 당첨되셨다고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드란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0: 여해제일 처음에 발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해오름 교회 문미경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베드로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같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지금까지 전남동부 지역 오은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읽다 마음을 읽다 함께 하셨습니다.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되었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첫째, 약자의 자존심과 생명을 배려합니다. 돈의 영향력은 엄청나지요. 멀리서 보면 각각 골드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돈은 한 사람의 인격까지도 죽이는 힘이 있어요. 돈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도 빌리는 사람도 신중해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돈 거래는 금해야 합니다. 이 돈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돈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권한을 제한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웃에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며 전당물을 잡을 때 채권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난한 이웃의 집안으로 쑥 들어가 전당물을 빼앗아 오지 말라고 하세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가난한 지체의 부끄러움과 수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죠. 비록 빚을 진 채무자라 할지라도 그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인격을 지켜주라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적용될까요? 돈 문제는 가족 간에도 예외가 없지요. 돈으로 왕노릇하려 하고 돈으로 수치심을 주는 일이 가족 간에도 비일비재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엄격히 금하십니다. 그렇다고 담보를 잡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꾸는 사람이 먼저 담보를 내놓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예요. 담보도 없이 큰 돈을 빌려주었다가 도리어 여러 가정이 함께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앞에서 야박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 그냥 빌려주는 것이 결국은 두고두고 모두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꾸어주는 것도 안 꾸어주는 것도 때를 따라하는 것이 인격적인 것입니다. 이어 12절과 13절에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고하지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겉옷은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추위를 막는 이불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 가난한 자의 겉옷을 밤새 전당물로 안고 자지 말고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도 곤란하고 가난한 품꾼의 삭슬 미루지 말고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그 품꾼은 그 하루 품삭새 생계와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내가 가난하던 시절, 내가 애굽의 종살이하던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히 먹이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 소망이 없을 때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조금 유력하다고 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의 자존심과 인격을 짓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겉옷을 빼앗아 밤새 들고 있지는 않나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둘째, 밥모퉁이를 남겨둡니다. 17절과 18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해요. 그리고 22절에서도 다시 한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당장 내 몫을 챙기느라 눈이 뒤집히는 잔인함을 보이기 쉬운 까닭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에서 건진받았는지를 늘 눈앞에 두고 기억해야 해요.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주십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무술 잊어버리고 왔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살피지 말며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이는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번내 돈인데 왜 남을 줘? 내 밭에 떨어진 곡식 하나라도 남김없이 싹싹 긁어 모아서 내 곳간에 쌓아야지 하는 지독한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가지는 않나요? 바닥까지 싹싹 긁어 모아 내 곳간을 채우려는 삶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밭모퉁이를 남겨두어 약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구체적인 적용을 할 때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부활의 비밀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종되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몫을 싹싹 긁어 모으느라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기꺼이 남겨두어야 할 시간과 물질의 밭모퉁이는 무엇인가요? 도피하듯 시작한 결혼 생활 가운데 가정 폭력을 겪고 말씀 공동체로 인도되어 성경적 가정 생활을 배우며 이타적인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부모님께 종노릇하는 삶에 지쳐 도피하듯이 결혼했어요. 저희 부부는 기브앤테이크의 가치관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요. 남편은 자기 혐오와 술에 사로잡혀 자신의 결핍을 제게서 찾으려 하고 저는 자기애와 인정 중독으로 제 결핍을 남편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듬기보다 10절 말씀의 악덕 전당포 주인처럼 서로의 감정, 체력, 재물을 전당물로 여기며 취하려고만 했어요. 그러니 저희 가정은 영적인 객과 과부와 고아의 집합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결혼 생활에서 남편은 집 없이 돌아다니는 객이었고 저는 남편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과부였어요. 또한 자녀들은 있으나 마나한 부모 밑에서 고아와 같이 자랐죠. 하나님은 남편의 희생과 배려를 전당물로 취하려는 저를 돌이키시려고 제게 가정폭력의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이 일로 저는 말씀 공동체로 인도되어 비슷한 고난을 겪은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며 남은 것이 있음을 보게 되었지요. 세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성량함을 받고 성경적인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울 수 있었답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자녀들은 전당물을 맡겨야만 생존할 수 있다 믿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모른 채 행복과 성공만 따르는 괴물이 되었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에서 이타적인 삶의 의미와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자기애와 인정 중독을 나누겠습니다. 자기 연민으로 알코올 의존증에 사로잡힌 남편을 미워하지 않고 밥을 잘 차려주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남의 집 문턱을 함부로 넘지 않고 밭모퉁이를 기꺼이 남겨둡니다. 종되었던 나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약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내 것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조금 유력해졌다고 가난한 이웃의 집문턱을 함부로 넘고 돈으로 왕 노릇하며 가족에게조차 수치심을 주곤 합니다. 남의 겉옷을 안고 자면서도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인 줄 몰랐습니다. 하루 품삯에 목숨이 걸린 이의 절박함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번 것이라며 바닥까지 싹싹 긁어모아 곳간을 채우기 바쁘고 정작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둘 밭모퉁이는 생각도 안 한 욕심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죄에서 건진받았는지 늘 나의 죄패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남겨둔 것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서로를 전당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부부와 가정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인 없이 신음하는 이 나라의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같이 살아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연휴를 맞아 극동방송이 풍성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 짧은 연휴를 앞두고 추석 전야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찾아갑니다.
0: 복음 70년 풍성한 한가위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생방송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찬양과 은혜로운 이야기, 명절의 정취를 더해줄 다채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고향을 오가는 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극동방송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0: 마음은 고향으로, 시선은 하나님께.
1: 2026년 추석, 극동방송과 함께 믿음으로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1: 극동방송 추석 특별 생방송과 함께하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산성 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 저는 23살 10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 그 확신 하나 붙들고 저는 그때부터 4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피곤한 날에도 거리로 나가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수 없는 무시와 거절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적도 있었고 뺨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도 현장에서 부딪히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입을 열면 있고 입을 열지 않으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옥상으로 올라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영혼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두신 준비된 영혼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사람에게라도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산성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이었습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세중앙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섬광처럼 빛나는 기술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새로운 첨단 기술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 년 혹은 몇십 년 걸렸던 일들을 불과 몇 초, 몇 분 혹은 며칠 만에 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도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접 사람이 가지 않고도 적대국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만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일상에도 발달된 첨단 기술은 매우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자동차만 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운전하는 분들은 이미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겠지만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의 발달은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서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점검하고 또 운전자가 선호하는 길을 안내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내비게이션이 운전자에 꼭 맞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이제는 글자를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 하면 알아서 듣고 물어보고 확인해서 길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발전입니다. 이제는 길을 몰라서 목적지에 가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길을 잘 알지 못해도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잘 순종해서 운전만 하면 웬만하면 길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끔은 평소 가는 길을 벗어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안내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앞에 사고가 났나 보다, 혹은 길이 막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이 새롭게 알려주는 길을 차근차근 따라 운전하는 것이죠.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신뢰가 아주 두텁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던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믿음직스러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만큼 내가 지금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가? 성령을 믿고 따라가는 것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만큼 인생의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과연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고 있는가? 과연 내비게이션에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 저 자신에게 물어드렸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감동을 느껴본 적이 언제인가 하는 저의 신앙을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비게이션처럼 첨단 기술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성령의 음성을 더 신뢰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있으며 예상치 못한 순간에서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믿을 만한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현실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복음의 크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한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의 강권적이고도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기민하게 반응하는 이 빌립 집사의 활약이 담겨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복음 사역을 진행하던 빌립 집사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남쪽 광야길로 내려갔습니다. 빌립이 사역하던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가라고 명한 이 예루살렘 남쪽 광야 길까지의 거리는 지도상으로 약 96km 정도가 됩니다. 성인 남자의 걸음걸이로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대략 30km쯤 된다면 3일을 꼬박 걸어야만 갈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로 걸어서 그곳까지 가야 했고 그곳이 광야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훨씬 더 고생스럽고 힘든 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빌립이 일어나 광야길로 곧장 내려가 보니 그곳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고관 넷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오순절 축제 기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읽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바로 그때 빌립 집사에게 그 사람에게 나아가라는 성령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전도자 빌립과 에티오피아 넷시의 복음적인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빌립을 통해 복음을 깨달은 에티오피아 사람은 그 자리에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전적인 순종으로 반응한 빌립 집사님 덕분에 복음의 영향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까지 확장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자리 잡은 아프리카 대륙은 빌립이 활동하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땅끝으로 불렸던 지역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가려고 하지도 않는 아주 먼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권능받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임하자 빌립이 권능을 받고 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주목할 만한 특징이 함께 나타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의 이 특별함이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아멘. 29절도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이것은 모두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한 곳 더 나오는데 39절입니다.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주의 영이 어떻게 그곳까지 빌립을 이끌어 갔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주의 영,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전 과정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하나님과 다른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좋은 말씀으로 교훈하고 깨달음만 주시는 조언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앞서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주도적인 안내자이십니다. 사실 빌립이 성공적인 사마리아 사역을 접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길로 내려간 것은요, 논리적이거나 이해타산이 들어간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생명을 찾아볼 수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초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상처도 아픔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의 특별함입니다. 이런 특별함이 우리 사랑하는 세중앙 식구들에게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급진적 순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급진적 순종을 실천하는 것. 이 급진적 순종이라는 말은 순종에 익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성을 깨트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은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빌립의 순종을 잘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자 빌립은 일어나 갔습니다. 26절과 27절 사이에 어떤 장벽이 없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빌립은 그대로 행합니다. 성공의 자리를 떠나 광야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절대적인 순종으로 따라갑니다. 이런 장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빌립은 그 수레로 달려간 거예요. 지체 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빌립의 순종에는 어떤 합리적인 경제 논리나 개인적인 이익을 따지는 손익 계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적인 사역이 펼쳐지는 사마리아를 떠나라는 것은 잘 되는 사역을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논리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비합리적인 순종 명령입니다. 에티오피아 네시가 탄 수레로 나아가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빌립이 만난 에티오피아 사람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그의 국적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입니다. 신분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고관이라고 했어요. 관리였어요. 그는 내시였습니다. 그가 유월절 오순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올 만큼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손치더라도 그는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는 성전 근처에는 얼씬도 할 수 없는 천박한 신분이었습니다. 땅끝에서 온 이방인이었고 더구나 내시라고 하는 그의 위치는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율법이 그걸 정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달려왔더니 기껏해야 저런 천박한 이방인을 만나라고 하신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빌립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작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이끄셨나? 고작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고작 이런 상황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나?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찰나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만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의 회심은요 단순히 주님께 돌아와야 할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회심이 아닙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에티오피아라는 거대한 나라 전체의 회심을 위한 복음의 물꼬가 준비된 것입니다.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좀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큰 제국이었어요. 지금도 에티오피아는요 기독교의 한 종파인 에티오피아 정교죠. 이 정교와 우리와 똑같은 개혁교회, 장로교단 합쳐가지고 무려 국민 전체의 65%나 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로마보다 먼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한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 4절 5절입니다. 3절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만났을 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3장 뒤에 56장에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 후손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생산하지 못하는 마른 장작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있기만 한다면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빌립을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그 나라 전체가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과 이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일어나 광야로 가라,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논리를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그 어떤 순종의 대가도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혹은 순종하고 내려가면 그곳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언지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순종의 대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성령의 음성만 의지해서 그곳까지 간 것입니다. 빌립의 순종을 급진적인 순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면 순종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주 작은 순종의 요구도 태산처럼 높습니다. 험한 산을 오르는 것처럼 숨이 찹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실족하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비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무모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이루는 뼈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 없는 순종을 드리는 것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순종이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순종으로 삽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현실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앙적 경고입니다. 반대로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며 축복이 들어오는 대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며 청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순종으로 우리의 복이 되셨습니다. 빌립의 순종으로 복음의 은혜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들어갔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복이 이제는 에디오피아 온 국민에게 전해지는 생명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위대한 복음의 대로를 열었습니다. 늘 그렇지만 깃발 든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깃발을 든 한 사람이 변화와 복음 역사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집필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복과 은혜가 우리 세종한교회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의 특별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인생을 앞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령의 말씀에 급진적이고도 적극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믿음의 기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잘 실천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빌립이 아니라 빌립을 만나기 전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 31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거기까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에티오피아 사람은 다른 종교가,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나라 안에서도 여호와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월절과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올 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성경 두루마기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값도 무척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두루마리를 구입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그 글을 읽었단 말이죠. 언어도 능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들고 있던 성경이 우리 성경책 중에서 구약과 신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 번역이 있는데 바로 그 성경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어도 잘 읽을 수 있을 만큼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홀로 성경을 많이 읽지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신앙의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스스로 신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빌립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순종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텐데, 그래서 마음속에 평강과 감사와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해라, 급진적인 순종을 실천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기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상당수가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영적인 갈증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혼의 마실 물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휴대폰을 열기만 하면 설교가 있고 성경이 있고 성경을 읽어주고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접하지만 그곳에서 영혼의 기가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편리한 첨단 기술이 오히려 성령의 음성을 더 듣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의 선교 이야기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그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각 사람이 빌립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들임으로 복음의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첩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평소의 신앙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의지.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빌립처럼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 말씀 묵상을 실천해야 합니다.

0: 깨달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지체 없이 적용하는 순종, 그 순종을 실천하는 것을 자꾸만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그때는 마음의 은혜가 돼.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 문을 나가기 전에 얘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힘드신데 제가 여러분들 재우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저도 설교를 준비합니다만 오늘은 조금 주무실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설교와 내용이 조금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온 거 한 가지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내가 오늘이 가기 전에 이것만큼은 내가 실천하리라, 오늘이 가기 전에 내가 이 말씀에는 순종하리라,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단순한 실천이요, 큰 변화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종한교회 영가족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전도자 빌립 같은 복음의 도구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요수 세종한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7121 요수 세종한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새벽 시장을 여는 상인의 손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청년들의 도전에서 순천의 내일은 시작됩니다. 생태가 지켜온 도시 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키워갑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대한민국 미래경제도시 순천. 이 캠페인은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 순천시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삶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죠. 어떤 건 기쁨으로, 어떤 건 돌이키고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적인 것들로 쓰라린 후에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각성시키고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나의 행위를 퇴치하고 들어오십니다. 깨우치고 인지시키고 바르게 잡아주고 돌아 나오게 하고 좋은 것을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뜨겁고 크신 사랑입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감사하실 건가요? 9월 22일 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세요. 목사님과 사연 나누시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면 긴급,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쓰시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애청자 가족 여러분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아멘 하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복음 여숙교회 정현화 목사님 모시고 소망의 기도 함께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이고요. 승찬 승진이 노래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 MHz, 여수 중계소 92.9 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순복음 여수 교회 정현화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각자 고민해보고 구체적인 감사의 행위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
1: 예, 각자 네. 감사할 일을 찾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1: 예.
0: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다네.
1: 적극적으로 표현해야죠.
0: 맞아요.
1: 예, 적극적으로.
0: 구체적으로.
1: 예, 적극적으로 그냥 네. 표현을 하다 보면
0: 네.
1: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가 다 나옵니다.
0: 네.
1: 표현을 못하면 그냥 묻히고 마는 거죠.
0: 네.
1: 예, 그래서 저는 감사를
0: 네.
1: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0: 네.
1: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게
0: 네.
1: 그게 꼭 자기가 사는 길인 것 같아요.
0: 아멘.
1: 예.
0: 네. 저도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어떤 내용으로 표현해야 될까 한때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 각자가 마음에 느껴진 대로
1: 예.
0: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고민도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저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0: 네.
1: 그냥 가슴에 묻어두지 말고
0: 네.
1: 안 돼도 감사하고 예. 무조건 감사하면 네. 감사하는 기적을 만듭니다.
2: 아멘.
0: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할 만한 그런 많은 은혜를 준비하시면서 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느껴지는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1: 예, 믿습니다.
0: 아멘.
1: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감사를 매우 좋아하신 하나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이 기도가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기적이 만들어지고 모든 분들이 감사한 마음이 열려지고 감사의 생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가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9844번님께서 사연을 문자로 주셨습니다. 제 잦은 거짓말로 인해서 아내와 지금 별거 생활 중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극동방

0: 방송도 듣고 많이 좋아져서 이혼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딸아이도 있는데 딸과 만나게도 해주고 놀러도 가게는 해줍니다. 가정이 지금보다 더욱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 아멘. 이 가정은 남편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0: 네.
1: 정말 아내를 흑히 사랑하고
0: 네.
1: 그러고 살면 아내가 좋은 분 같아요. 아내와 아름답게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9844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아버지 용기를 내서 귀한 기도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모든 잘못된 것이 용서되고 또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와 지금은 헤어져서 살지만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좋은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모든 회복을 할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시고 이혼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9844님의 소망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어째서 잦은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원인 치료부터 하게 된다면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애청자 가족 한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반갑습니다.
0: 네,
2: 예,
0: 반갑습니다.
2: 목소리가 좀 식으셨어요.
1: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봅니다.
0: 아, 네. 몸이 어디 안 좋으신가요?
2: 아, 제가 갱년기가 와가지고요.
0: 네.
2: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외출하기도 힘들고
0: 아.
2: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0: 네, 지금 오늘 주시는 기도 제목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2: 아, 이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0: 네.
2: 콩팥 심장 기능이 나빠져가지고 심장 시술을 해야 되는데 대기자가 40명이 돼가지고요.
1: 예.
2: 네, 병원에 가시는데 이제 피검사하고 10월 1일 날 또 이제 CT 촬영을 하는데
1: 예.
2: 이제 몸에 기능이 나빠져가지고 시술하는데도 좀 어렵나 봐요. 그래가지고 경대병원에 내일 가는데 시술도 원활하게 빨리 할 수 있고 또 투석까지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연세가 80이 되셨는데 그래가지고 주님도 아직 모르고 예수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엄마가 교회도 다니고 이제 몸도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하는데 건강해지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서 기도를 사연을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1772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 용기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아버지 귀하게 아버지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 능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의 귀한 어머님을 아버지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번 기회에 꼭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아멘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예수님을 만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의사들을 통해서도 하는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1772님의 어머님이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0: 1772님 갱년기로 인하여 어려움 당합니다. 그 갱년기도 하나님 속히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2: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예, 기적이 일어날 아멘. 겁니다.
1: 아멘.
2: 아멘.
1: 아멘. 예. 아멘. 네. 하나님께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1772번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영혼군을 위해서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심으로 힘을 보태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습니까? 네, 이어지는 기도 사연을 나눠보겠습니다. 6005번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췌장암이라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물혹이라고 해서 안심을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의사 말이 90%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의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확한 판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암이라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치료를 잘 받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아멘. 사연 주셨습니다.
0: 예. 예. 6005님의 기도 사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검사 결과가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암이든 아니든 오직 하나님 손에 모든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6005님이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찾고 있고 만나고 계십니다.
1: 아멘.
0: 주여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6005님의 그 마음에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건강을 어서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능히 그 건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건강에 건강을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애청자 한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로 기도 제목을 받아보겠습니다.
3: 다시 연결할게요. 다시.
1: 아, 전화 연결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2342번님께서 전화로 기도 사연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목사님.
3: 그대로 읽어주세요.
0: 아니, 지금 2342님의 소망의 기도회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사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1: 네. 네, 큰아들 나이가 많은데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는 아, 사연을 네. 주셨고요. 소망의 네. 기도로 지금까지 많은 응답을 받아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0: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기도를 해보고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압니다. 오늘 2342님이 이 기도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큰아들이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놀라운 정말로 축복의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2342님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342번님께서는 중보기도의 힘을 그 능력을 이해를 잘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 요청해 주셨고요.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복합니다. 8118번님과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8118번님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전화로 기도 제목 말씀해

0: 주시면 되겠고요. 목사님께
1: 여보세요?
0: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 예, 감사드립니다. 연결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예, 예.
2: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동생 원혜준인데요.
1: 예.
2: 지금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었고, 그런데도 조금만 어디 이동하면 허리가 아파서 오래됐거든요.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됐는데 주님께서 완전 치료해 주시도록요.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해 주시도록요.
1: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셨어요?
2: 예. 예. 예. 또 조카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조카 원유림 결석 30날 이제 결석 수술하는데요. 지금 또 코로나여서 주님께서 한치 오차도 없이 잘 치료되도록요.
1: 아 예.
2: 기도. 또 세 번째는 예. 제가 예. 기도 제목이 많은데 목사님
1: 예, 예, 하세요. 예.
2: 이제 원유림 아빠 엄마가 예.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효자인데 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사 끊어지고 저희 가족 가문이 예수님 있는 가문 되도록요.
1: 예,
2: 기도 좀
1: 감사합니다.
2: 부탁드립니다.
1: 예, 할렐루야.
0: 아멘. 아멘.
1: 하나님 예.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8118 님의 예. 이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아멘. 원합니다.
2: 아멘.
1: 주님. 정말 여동생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만병의 대의사가 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동생이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혈중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2: 아멘.
1: 내가 너를
2: 아멘.
1: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아멘. 죽었다고 하나님이여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아버지 조카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조카가 결석 수술을 합니다. 주님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2: 아멘.
1: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원유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아멘.
1: 예수님 찾아가시옵소서. 아버지
2: 아멘.
1: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8118님의 이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2: 아멘.
1: 그 부모님이 꼭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예수님
2: 아멘.
1: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제사를 다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2: 아멘.
1: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2: 아멘.
1: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가정으로 삼아주시옵소서.
0: 아멘.
2: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2: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1: 예,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 잘 됩니다.
2: 아멘, 아멘.
1: 예.
0: 아멘. 힘내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3: 아멘.
0: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합하여 하는 기도가 더욱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으신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뻐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박형근 님이 부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0: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감사하는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사랑받는 자의 올바른 도리를 다하는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들리십니까? 이어지는 기도 사연입니다. 7087번님의 사연이고요. 문자로 올려주셨습니다. 샬롬, 허리 골절로 인해 일을 다니다가 3개월 쉬고 일을 가려고 했는데 새로운 분을 쓰시기로 하셨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과정이 힘이 듭니다. 주님,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목사님.
1: 예. 하나님, 7087님의 기도를 하나님 보십니다. 그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 허리 골절로 인해서 아픔도 있습니다. 허리 골절이 하나님 더 이상 그 아버지 7087님의 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절대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리를 온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에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좋은 직장도 또 좋은 일터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도하면 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실업급여를 하나님이여 신청을 해도 하나님이여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좋은 분을 돕는 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좋은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사오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0: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0813번님의 사연이고요.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힘든 삶의 무게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어려운 근무 환경은 물론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구원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1: 할렐루야. 0813님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청년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아버지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정말로 큰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0: 아멘.
1: 저들이 정말로 홀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아멘. 저들과 동행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며 저들의 앞길이 하나님 시온의 대로와 같이 다 열려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고난도 다 이기게 하시고 모든 환경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0813님의 간절한 기도의 사연입니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중보기도를 요청해 주셨고 또 요청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청년의 앞날이 밝고 희망차질 수 있도록 도움을 보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아멘.
0: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사연 9507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신랑의 직장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추석에도 마트 직원들이 새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중보기도 해주세요. 신랑의 건강과 비만이 회복되고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그리고 쉬는 날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라는 사연 주셨네요.
1: 아멘.
0: 네.
1: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네. 좋으시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0: 네. 하나님 기쁘실 것 같습니다. 예,
1: 저도 비만 때문에 애를 먹는데 예, 여기도 걱정을 하시네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9507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랑 직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다 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길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석에도
0: 아, 네.
1: 마트가 크게 활성화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아름답게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9507님의 이 간절한 신랑을 위한 기도의 자연을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쉬는 날 집에서 구역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구역예배를 통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에 꼭 가정예배가 필요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2865번님의 사연이고요. 3대째 믿음의 가정입니다. 최근에 75세 어머니께서 양쪽 무릎 수술을 하셨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해서 남은 인생 그 무릎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50세인데요. 최근에 간 전이가 이루어져서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있습니다. 하나님, 2865님의 이 귀한 아버지의 기도의 사연을 들어주시옵소서. 어머니가 하나님 양쪽 무릎을 수술했습니다. 깨끗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서 좋게 아버지 건강하게 마음껏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첫째 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이 전이가 되어서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드님의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소망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의 제작하시는 모든 분들과 방송사에 아버지 하나님 크게 복을 주시고 진행하는 우리 사모님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소망의 기도 오늘 드리지 못한 모든 기도의 사연들 하나님이여 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아멘. 우리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할 때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사연을 나누고 기도하는 동안 소망의 기도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프고 슬픈 일을 당하면 감사의 마음을 잃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대로 깊고 큰 감사의 시간임을 이해하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가득 차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오늘 나누지 못한 기도는 내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여수교회 정현화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깊고 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대로 기도하신 줄 믿고요. 모든 기도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예.
1: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모두를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에 이진아 PD 진행의 고략교회 조선영 사모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9월 30일 휴일까지 중작파 제19회 정기전 예술 그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로 작품 전시회를 엽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색과 감성을 펼치는 아름다운 작품의 세계에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0: 여수 송동교회는 9월 19일과 10월 17일, 11월 21일 그리고 12월 19일에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빙하가 녹아요, 여수바다가 보내온 편지, 우리가 지켜요 등 다양한 환경놀이가 진행되며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순천 지역은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한국 MRP 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가을학기 3주 세미나를 성은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3603-3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는 10월 9일과 10일에 자살예방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10-5642-0702, 5642-070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성회를 개최합니다. 새서울중앙교회 김낙규 목사, 광양풍성관교회 김용훈 목사, 순복음여수교회 정현아 목사, 천성산 기독교 수양관 김일건 목사를 강사로 열리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집회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2: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요 노숙자분들을 대상으로 특수목회를 하고 있는 추학평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전역으로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당시 그곳에 많던 노숙자분들에게 마음이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불교를 믿어 오셨고요, 불교 공부와 수양을 오랫동안 해오실 정도로 아주 불교에 깊이 있게 심취해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0: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요. 그렇게 그분과의 관계가 한 3, 4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분의 얼굴빛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마치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상태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만은 꼭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그날만은 그분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응급차를 바로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녁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전해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다행의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생긴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주변에 꼭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이 있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시선을 돌리게 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부어져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교회로 전도하시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전 행복비전교회 추화평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작지만 확신을 담은 외침이 누군가의 영원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0: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2: 전남 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 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취화를 위한 종호의 기도. 오늘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개인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마다 생동감 있는 빛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동성으로 살게 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입니다. 하늘과 땅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터

0: 대한예술교장노회 대신총회가 지난주 강원도 피닉스 평창에서 제61회 총회를 열고 이천식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진 임원선거에서는 이주일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에, 김병철 장로가 장로 부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천식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영성회복과 미래목회자 양성, 안양대학교 협력 강화, 총회회관 헌당 완공 등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으며 한 노회 신학생 1명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적 영향력을 지닌 연예인 박진영 씨가 수천 명 규모의 모임을 이끄는 가운데 최근 그의 삼위일체 강의가 정통 기독교 신앙을 흔드는 오류를 담고 있다는 신학계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조시현 PD가 전합니다.
1: 정성욱 덴버 신학교 교수는 어제 국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박진영 씨의 삼위일체 주장이 성부 하나님의 독점적 신성 강조와 성자의 열등성 부여, 성령의 인격성 부인 및 신적 본질의 일체성 부정 등 교회사 속 아리우스주의나 종속론과 닮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욱 교수는 정통교회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 성부와 성자, 성령의 동등한 본질과 상호 내주를 확립해왔다며 박 씨의 주장은 삼신론이나 이단적 위험을 지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어 박진영 씨에게 독학 신학을 넘어서는 겸손한 검증을 주문함과 동시에 한국교회와 정통교단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신학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조시현입니다.
0: 정부의 상속세와 증여세법 등 개정세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해외 선교비 송금을 세부 항목별로 나눠 관리해야 한다는 지침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사단법인 토부협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엠피오피아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세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 선교비 실무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호윤 대표 회계사는 교단 선교부나 파송 선교단체가 현지 선교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세법 개정으로 선교 활동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부협회는 해외 기관이나 현지인에게 자금을 단순 송금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용도를 사전에 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교사 개인 계좌로의 직접 송금을 피하고 선교단체 관리 계좌 이용과 함께 사전 심의 및 사후 결과 보고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와 선교단체가 공익법인에 준하는 보고와 공시를 자발적으로 이행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ABC 교계뉴스 우다인입니다.
0: 아시아미션이 추석 연휴 기간 전국에서 열리는 8개국 제한 이주민 공동체 수련회와 문화 행사 일정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휴 동안 원주 명성수양관에서는 2026 제한 몽골인 추석 수련회가 열리며 무주 수련원에서는 14개 교회가 참여하는 제한 인도네시아 교회 연합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또한 천안과 가평, 충주, 광주, 화성 등지에서 캄보디아와 베트남, 태국, 중국, 네팔 이주민 공동체 수련회가 각각 개최됩니다. 아시안 미션은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9일에도 신안산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다국적 이주민 가정을 위한 제6회 안산시 다문화 가을 운동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8도, 순천 광양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3: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아들에게 칼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다른 칼보다 많이 짧아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죠. 칼이 이렇게 짧아가지고는 싸울 때마다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대답하셨습니다. 칼이

짧으니 한 발 더 나가서 싸워라. 믿음에서도 남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 싸우면 어떨까요? 갈렙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실하게 좇은 믿음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었는데요. 믿음은 세상의 모든 이유와 조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성실히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나 조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비방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교회 공동체에 누룩이 될 때는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지적했듯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문제를 중재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향한 거짓 비난과 비방이 행해지고 그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거나 삶이 힘들 때, 심지어 내 모든 것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윗처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 비난에 거짓 비난으로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먼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상세히 아뢰면서 처리해 나갔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거짓 비난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 대처법이 되는 4단계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 비난 또는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 거기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다윗이 행했던 행동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특히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에 자신을 의탁하는 일을 먼저 시도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주신 만 가지를 두고 안 주신 한 가지를 찾아내는데 선수들 아닌가. 갖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받은 만 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 365 가운데 나눠봤습니다. 이미 주신 게 너무나 풍성하고 넘치죠. 이미 주신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0: 인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2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말을 보면 그 사회가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 어떤 농담을 주고받는지를 들여다보면 살아온 환경이나 생각이 조금씩 보인다고도 하죠. 분단이 80여 년을 지나오면서 남과 북의 말도 조금씩 멀어졌는데,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도 어떤 북한 말은 설명이 없으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죠. 그래도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이야기, 친구 이야기, 가족 이야기, 사랑하고 다투고 웃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여러분, 어쩌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그 출발선 중에 하나는 그 어떤 거창한 이야기보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살아왔던 이들의 이야기를, 평소에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어떻게 사는지 귀 기울여 듣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과 북이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오고 가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조금씩 이해하며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AP데이 출발할 텐데요. 여러분의 사랑의 말로 오늘의 OAP데이를 열어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복음 통일을 향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믿음의 한 줄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앱 통해서 기다릴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굶주림 없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북한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세요. 아멘. 아직도 하루 한 끼니를 위해 살아가는 굶주리는 우리 북한 주민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때로는 평양 또 대외적으로 보이는 북한의 모습만 보도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가위에도 사랑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에서도 와주셨어요.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대구에서. 대구는 제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출석 인사 선물을 우리 1772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진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북한에도 한가위처럼 풍성하고 행복한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복음 통일이 되어서 다 함께 기쁨 가득한 웃음소리가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 OFD에서 나누는 이런 중보의 한 줄 한 줄들 그리고 축하 사연들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북녘 곳곳에서 그런 문자들이 축하 사연들이 도착해서 함께 웃을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명절에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은 북한에도 방문하고요. 북한에도 분명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중에서 남한이 고향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로 그 고향을 오고 가고 남과 북 곳곳에서 명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부천에서 와주셨고요. 의정부에서도 출첵합니다. 양평, 수원.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이렇게 함께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영역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찬송이나 축하 사연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화요일의 오해피데이에서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한뼘 좁혀보는 한뼘 차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남과 북의 언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통계조사를 매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자료가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몇 년 전 자료는 한 70% 외에는 다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전문 용어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요. 그래서 이 한 뼘 한 뼘을 우리가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좁혀가고자 오늘은 언어 퀴즈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화요일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한뼘 차이 시간 함께 하신 후에 찬양과 함께 만나볼 텐데 출석 인사와 한뼘 차이 OFD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한 뼘 차이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앞서 오프닝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들여다보면 그 사회 생활도 조금씩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이면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자라는 나눔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에서는 북한에서 쓰는 표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 사람이 요즘 말밥에 올랐어. 말밥에 올랐어 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습니다. 말밥에 오르다 라는 이 표현이 우리말 표현으로 무슨 뜻일까요? 1번 밥을 얻어 먹었다.

2번 말싸움을 했다. 3번 구설수에 올랐다. 말밥에 오르다. 저 사람 요즘 말밥에 올랐대 라고 표현하는 이 말밥에 오르다가 무슨 뜻일까요? 밥을 얻어 먹었다 일까요? 말싸움을 했다 일까요? 구설수에 올랐다 일까요? 전 처음에 이 표현을 듣고서는 저도 검색하다가 이 뜻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이지? 하지만 뜻을 알고 보니까 아 이게 참 우리가 이 밥으로 말을 먹을 걸로 말을 표현을 참 많이 하는구나.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한다고 하고요. 뒤에서 얘기하는 것도 막 이렇게 막 호박씨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음식이랑 이렇게 연관을 북한도 참 잘 짓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복음통일을 하면 또 주일마다 모여서 주중에도 모여서 친한 교제를 하겠죠. 물론 이 말밥에 오르다라는 이 표현이 그 교제 가운데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서로의 표현을 이해하는 게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보는 우리의 오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도전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영역 부과되는 샵 1069번도 좋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말밥에 오르다. 말밥에 오르다. 아, 말밥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말밥에 올랐을 때는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진실을 알고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1번 밥을 얻어먹었다. 2번 말싸움을 했다. 3번 구설수에 올랐다. 샵 1069번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도 같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정답과 함께 남겨주셔도 좋고요. 신청 찬양도 함께 해주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신청해주신 찬양 같이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순서죠.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년 전에 이곳으로 배를 타고 온 자매님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만나봅니다.

0: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3: 원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4: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년 전에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이 땅으로 이사 온 우리 이수현 자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북한에서 라디오를 몰래 들어가시면서
5: 네.
4: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은근한 위로를 받으셨던
5: 네, 네.
4: 특히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과 은혜라는 찬양 가운데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에
5: 네.
4: 대해서 나눠봤어요. 근데 이 방송을 밤마다 이렇게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새벽마다
5: 네. 네.
4: 이거를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5: 가족들이 눈치는 챘는데 그냥 저는 방이 다른 데서 그냥 네. 그 주파수를 잡아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는 채서 아빠가 괜찮은 거니? 막 이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4: 네.
5: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작게 하고 날씨나 듣는 거라서 그냥 괜찮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젠 하도 시간이 오래 좀 지속되다 보니
4: 네.
5: 아빠도 그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만 말씀을 해주셨고
4: 네.
5: 제가 나가서 뭐 그거를 흘리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4: 네.
5: 잘해라 괜히 단속 걸렸다간 언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그냥 충고만 받았어요.
4: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또 믿으셨나 봐요.

0: 네, 저는 이렇게
1: 네.
0: 어릴 때부터 제가 맏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모님 속을 그렇게 많이는 안 태웠어요.
1: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셨다는 많은 분들이 10대, 20대 때 들으셨던 분들은 특히나 부모님이 라디오를 다 가져가거나
0: 맞아요.
1: 숨기거나 호통치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좀 그렇게 하신 부모님도 처음 뵀어요.
0: 처음에는 좀큰 소리도 나오긴 했는데 뭐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그 몰래 보는 나만의 뭐랄까 그게
1: 영상들이나,
0: 네
1: 네.
0: 영상들이나 그게 오히려 하지 말라면 말라고 하면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1: 네.
0: 해서 더 봤던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그렇게 방송을 또 보시고 들으시며 극동방송 함께 했던 시간 중에서 이 방송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잖아요. 북한에선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나 말씀들이나 성경 구절이나 찬양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았던 내용이나 뭐 이야기나 노래가 있을까요?
0: 기억에 남았던 게그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저는 원수님이라는 소린가? 제일 처음에
1: 원수님.
0: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경애하는 아버지 뭐 김정은 원수님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1: 그러네, 그렇게 들릴 수도
0: 해서
1: 있네요.
0: 예수님이 해서 원수님이라는 소린가 하고 처음엔
1: 네.
0: 그냥 흘려 들었었어요. 해서 했다가 한두 번 받아나니까 북한에서도 남한 방송을 처음 들으면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1: 그쵸,
0: 그 말,
1: 그쵸.
0: 말투가 다르다 나니까
1: 네.
0: 북한 사람들은 그냥 발음이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그게
1: 네.
0: 그래서 그냥 원수님이라는 설인가 보다 하고 몇 번을 봤었는데 한몇번 받아나니까 예수님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이 뭐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뭔 소릴까? 진짜 많이 궁금했어요. 그게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서
1: 네.
0: 부르는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1: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입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리고 뭐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수용소를 끌려가는 이야기도 허다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0: 네, 제가 평양에가 저희 이모가 살거든요. 그래서 평양에를 자주 갔었어요. 제가
1: 네.
0: 자주 가서 놀기도 했었고, 이렇게 방학 때나 이럴 때면 항상 이모네 집에 놀러 가 있었어요.
1: 네.
0: 근데 갑자기 언니 결혼식 때인가? 사촌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식 때가 갔는데, 무슨 이렇게 통 같은 데가 뭐랄까, 성경,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성경인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이랑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 뭐 성경에 대해서 뭐 마리아 뭐 빌라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가 그냥 잠깐 봤었어요. 제가
1: 네.
0: 이모랑 뭘 일을 할때 이렇게 이게 뭐지 하고서는 그냥 들여다봤는데 해서 처음에는 그냥 잠깐 봤는데 거기가 하나님이랑 예수님에 대해서도 써 있었고 뭐
1: 네.
0: 성경 구절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침 보다 이모가 막 깜짝 놀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너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모 이거 저 보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모가 혹시 지하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교회 분이셨구나. 근데
1: 네.
0: 가끔 말을 하다가 이모가 이렇게 가족들이랑 제가 자주 갔어서 이모랑 진짜 가까웠거든요.
1: 네.
0: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뭔가 믿음이 깊으신 분처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이모가 근데 밤마다 계속 어디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 결혼식 차 갔었는데
0: 그냥 놀러 갔을 때도.
1: 세상에.
0: 그래서 우리 이모가 장사를 하러 가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교회 분이셨더라고요, 이모가. 지금 생각해 보면. 책이 그래도 많았었어요. 퍽 됐었어요.

0: 평양에 사시는 분인데.
1: 네. 나는 뭐 그게 안 보였었는데 네. 그날은 어떻게 잘 못 쉬었나 봐요. 바쁘다 나니까 꽤 구석에가 막 있더라고요. 네. 애들은 원래 구석을 잘 뒤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어떻게 띄었어요 그게.
0: 근데 방송을 그러니까 들으신 이후에 그거를 보신 거예요? 성경책을? 시점이?
1: 그러니까 그쵸. 듣고 나서 아니 어릴 때도 어릴 안전 그 제가 몇 살이었지? 한 중학교 2학년 때였나?
0: 네.
1: 아마 그때도 봤었어요. 그때도.
0: 저였으면은 심장이 되게 벌렁벌렁 했을 것 같아요.
1: 아, 어릴 때라 가지고 별로 저는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처음엔 그런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0: 네.
1: 근데 이게 이거 극동 방송을 듣고 나서 아, 이게 그게
0: 그거구나.
1: 맞아, 그 성경책이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0: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1: 네.
0: 주변에 그 신앙의 씨앗을 발견하시는 또 이런 경우들도
1: 네,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저희 그 할머니도 네. 가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0: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1: 은혜라고 해야 될까? 뭘 하면 아멘, 저희가 뭐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잖아요.
0: 네.
1: 하듯이 저희 그 북한에서만의 그 뭔가 아, 그 저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항상 제가 무슨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할머니가 아,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0: 아멘 이런
1: 단어를. 아멘 하는 단어처럼 네 그런 단어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의 일이 잘 풀리고 아마 그럴 거다
0: 네.
1: 하면서 할머니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0: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 표현이었어요.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0: 마라나타 이런 단어였어요.
1: 그 말, 네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새겨 듣질 않아가지고
0: 네.
1: 그냥 할머니가 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알았어 아, 뭐 그냥 알았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0: 네.
1: 아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0: 그 정말 할머니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다면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져 올 수 있도록 기도의 씨앗이 계속 심겨진 거잖아요.
1: 네.
0: 그 열매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감히 혼자 들기도 하면서 근데 또 그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주변의 신앙의 씨앗들을 신앙의 열매들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전해주고 계세요.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저희가 당장에는 들을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누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자매님에게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고 극동방송과 함께한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인터뷰 함께 하면서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라는 이런 문자처럼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의 그 소망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나눠주시는 분들, 그리고 한 뼘 차이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을 드리고 있죠. 한 뼘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오늘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북한에서는 저 사람이 요즘 말밥에 올랐다라는, 말밥에 오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 밥을 얻어먹었다, 2번 말싸움을 했다, 3번 구설수에 올랐다. 말밥에 오르다, 말밥에 오르다. 참 이 말밥에 오르다라는 말만 들으면, 이 말만 똑 해서 들으면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운데, 이게 맥락상 그리고 우리랑 조금은 비슷한 그런 부분 때문인지 오늘 오답자가 거의 없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하실 수 있는 시간 1분, 2분 정도 더 드리고요.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아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제가 오답을 못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한 번에 맞추셨어요? 정답은 3번 구설수에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한뼘 차이 말밥에 오르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구설수에 오르다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좋지 않은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을 말밥에 오르다라고 표현한다고 하죠. 이렇게 실제로 쓰는 말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그 사회를 보고 북한 주민들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한편 차이 나눠봤는데요. 막 퇴근해서 늦은 점심 석박지 볶음밥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6733님도 식사하시면서 정답 너무 잘 맞추셨고요. 늘 조심해야겠습니다.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1210님. 지하교회와 극동방송을 들은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떨립니다 하셨어요. 아, 기도하는 우리의 복음 통일의 그 열매를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보셔서 가슴 떨리는 설렘과 감사와 감동의 마음으로 들으신 거겠죠. 당첨이 너무 어려워요. 입방아에 오르다 아닌가요? 구설수에 오르다 3번. 어우, 이분은 주관식으로 맞춰주셨네요. 8255님. 말밥에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719님. 아멘. 구설수에 동참하지 않는, 특히나 우리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저곳에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기도의 아멘이라는 화답과 함께 여러분의 중보의 약속과 함께요. 오늘의 오해피데이 신청 찬송인 감사 함께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정답과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아보실 분은 방송 후에 제가 개별 연락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눈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오늘도 모든 것에 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이란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 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무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22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두시였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기다리던 추석이라고 할까요? 추석 연휴가 드디어 내일 모레로 다가온 은혜로운 오늘이기도 합니다. 화요일 오후. 명절을 앞두고 마음은 이미 고향과 가족 곁으로 향해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분주한 발걸음도 이어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한 이런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2시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흔들리고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피할 곳은 오직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어쩌면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시는 환난 중에 가장 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번 명절 연휴 기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취하시고요. 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로 또 쓰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생방송 마치고 또 내일은 추석 명절 특집 전국 생방송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됩니다. 14시간 동안 진행되는 방송이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심심치 않게 또 이렇게 즐거운 다양한

네, 907님 반갑습니다. 어제는 바쁜 날이었다고요. 저는 또 이렇게도 들리는 것 같아요. 바쁜 날이었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부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바쁘게 사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살고 계신다는 그런 하나의 또 좋은 의미로도 담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때로는 바쁜 날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살다 보니까 이 바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바쁘지 않는 일상이 오히려 더 지겹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바쁜 일?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산다는 것도 그만큼 내 육체가 건강하다라는 하나의 표현이 아닐까요? 아무튼 네, 좋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님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우리 2483님께서도 광양시에서 듣고 계시고요. 날씨가 청명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또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간다라는 그런 마음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코스모스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여기가 광양일까요? 코스모스 사진. 저는 코스모스 사진만 보면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까요? 어릴 적 길 옆에 흔하게 보이던 꽃이 바로 코스모스였는데요. 길에 이게 또 코스모스가 생활력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 뭐 별 그냥 관심을 안 갖고 봤던 꽃인데 조금씩 키가 자라고 또 마음도 자라다 보니까 코스모스가 어느 순간부터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마음에 또 공감대에 또 한 마음으로 올려주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2483님 코스모스 사진 예쁜 사진 또 올려주셔서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0: 또 0782님 네 함께하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9396님도 오셨어요. 출석체크 방송 시작과 함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문자로 다양한 마음들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올려주시니까 심심치가 않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2시가 비록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면 길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함께 우리 삶을 나누고 또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또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다른 생각 품고 다른 생각하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또 이렇게 우리 온갖 무거운 짐을 다 움켜쥐고 찬양한다면 그 찬양이 과연 어떨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덜어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또 그 무거움을 버릴 순 없으니까 잘 들고 가시길 메고 가시길 하나님이 분명히 세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자고요. 네, 뭔가 무거움을 없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뭔가 이게 삶이 힘들어도 그걸 잘 견뎌내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함께 이 시간을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퀴즈 문제 오늘도 준비를 했고 함께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내일 모레가 또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명절과 관련된 퀴즈, 성경 안에는 어떤 명절이 있고 이 명절 안에 있는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또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절기는 무엇일까? 자, 앞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많은 설명이 있지만 중요한 건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절기라고 했으니까 이게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빠르게 다시 한번 문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절기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1번 칠칠절, 2번 수전절, 3번 초막절, 4번 유월절. 보기 1번 칠칠절, 수전절, 초막절, 유월절 중에서 이 네 가지 절, 이 네 가지 보기 중에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절기 해당되는 답을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는데 이게 뭐 당연한 말일 수도 있어요. 찬양에 은혜 받는 방법. 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방법. 뭐 물론 이게 방법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뭐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 부를 이 찬양. 은혜 받는

는 방법이 있었구나라고 저 나름 그래서 요즘에 이런 형식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자. 네. 이 집중하는 것만큼 되새김질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자주 반복해서 그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고 집중해서 볼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아우 그냥 찬양이 흘러지네 뭐 이렇게 하면은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집중한 것만큼 은혜가 되니까 우리 함께 오늘도 찬양 속에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으로 은혜 받자. 오늘도 찬송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예수 예수 믿는 상,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은 이 찬양을 들으실 때 어느 가사가 더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이 오늘 지난번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은 이 받은 증거가 많도다라는 이 가사에 예, 꽂혔습니다. 받은 증거가 많도다. 사실 받은 증거만 해도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고요. 이 받은 증거라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무엇보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받은 증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주신 우리 사람, 내 존재,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또 오늘 출애굽기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절기가 오늘 정답이잖아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이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받은 증거의 삶을 잘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2시가 이어지고 또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또 가족분들과 오랜만에 만나고 또 연휴 기간이 다른 때보다는 요번은 좀 긴 것 같진 않지만 짧은 시간이라면, 왜냐면 또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이 반 이상이 갈 것 같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동할 때 요즘 또 가까운 데 가면 좋지만 또 멀리 이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차가 정체되고 하다 보면은 또 하루하루 시간이 다 지나가도 그렇게 길게 느껴지기가 어려운 추석 연휴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또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또 이렇게 나에게 또 이런 과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또 이런 또 은혜 속에 또 그만큼 차에서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차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이 찬송가가 어떠신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가 전시훈의 음성으로 또 이어드립니다.

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연휴를 맞아 극동방송이 풍성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 짧은 연휴를 앞두고 추석 전야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찾아갑니다.
0: 복음 70년 풍성한 한가위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생방송에서는

0: 다양한 장르의 찬양과 은혜로운 이야기, 명절의 정취를 더해줄 다채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고향을 오가는 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극동방송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0: 마음은 고향으로, 시선은 하나님께.
1: 2026년 추석, 극동방송과 함께 믿음으로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1: 극동방송 추석 특별 생방송과 함께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 왔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또 이번 여정 가운데 또 가고 오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안전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생방송을 마치게 되면 다음주 월요일 날에 또 인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아까 방금 들으셨다시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특별 생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생방송이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절이다. 명절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시 왔습니까? 중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또 어쩌다가 이 시간 또 방송을 들으시는 중간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리고 또 함께 진행을 이어갈까 봅니다. 우리 1772님, 피디님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1772님도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고 가족과 함께 보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7787님도 정답으로 함께 하시면서 또 신청곡도 올려주셨고요. 우리 1772님도 함께 올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907님께서도 풍성한 추석 명절 방송, 두근거리네요. 콩닥콩닥 이런 마음도 올려주시고, 우리 9396님께서도 추석 명절 잘 보내라는 마음, 감사합니다. 우리 9396님도 해피 추석. 우리 2994님도 오늘 오셨어요. 문자. 제가 왜 중간 퀴즈 하기 전에 이야기하냐면요, 또 퀴즈하고 또 그러면 우리 방송가족들 소중한 문자를 너무 무시하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빨리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자, 퀴즈 문제 올려드립니다. 오늘 퀴즈 문제 명절과 관련된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있었던 상황, 그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요. 자,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절기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절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절기. 마지막 절기. 마지막 재앙. 재앙과 관련된 절기. 혀가 꼬입니다. 자, 보기 1번 칠칠절, 2번 수전절, 3번 초막절, 4번 유월절.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빠르게 더 드려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절기는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칠칠절, 2번 수전절, 3번 초막절, 4번 유월절. 정답은 샵 9750, 우물정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할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는 무료로 문자를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병 같으니, 이 찬송으로 함께 하시죠.

아까 꽃사진 보내주신 우리 2483님, 하동, 광양에 사시는 우리 2483님, 하동, 북천에서 코스모스 축제 관련된 사진이었나 봅니다. 코스모스 사진 보니까 이 찬양이 생각나요.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 알고 계신가요? 네, 찬양의 가사 너무 좋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미소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시였습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의 정답은 6월절. 네, 6월절입니다. 오늘 6534님 처음으로 문자를 올려주셨어요. 새싹으로 오셨는데요. 우리 PD님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우리 6534님께서도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6534님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분 더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2시에 자주 오시진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들러주시는 우리 2994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함께 오늘도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 방송을 마치고 또 추가로 문자 또 확인하면서 또 보내신 문자에 또 이렇게 화답하면서 또 추가로 선물 당첨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주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후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월요일 저도 긴 시간을 오고 갖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저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동이 되실 것 같네요. 그런 시간이 다들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전 운전하시고요. 안전한 또 명절 또 시간 또 가족과 함께 귀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 끝 찬양은 아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1772님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으로 제가 끝 찬양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연휴를 맞아 극동방송이 풍성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 짧은 연휴를 앞두고 추석 전야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찾아갑니다.
0: 복음 70년 풍성한 한가위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생방송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찬양과 은혜로운 이야기, 명절의 정취를 더해줄 다채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고향을 오가는 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극동방송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0: 마음은 고향으로, 시선은 하나님께.
1: 2026년 추석, 극동방송과 함께 믿음으로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 내일 오전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 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 애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

0: 로 신고 새벽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도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아주 궁금한데요. 오늘도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지,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예수님을 알지만 교회 다니는 일을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일명 새끼라 해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보석 같은 영혼을 찾는 귀한 시간, 자,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어디서 계시든지 여러분께서 휴대폰을 꺼내주시고 문자나 여러분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그 앱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일단 예, 핸드폰, 휴대폰을 꺼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목소리.
0: 네, 기다렸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오늘도 저도 기다렸습니다. 또 힘찬 목소리 와주셨습니다. 자, 또 힘차고 어떨 때는 또 여유 있는 목소리.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참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우리 고현 집사님. 자, 오늘 또 고현 집사님께서 또 재미있는 꽁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문자나 앱 메시지를 보내셔야 되는데 정답 문자 어디로 보내면 돼요? 목사님.
0: 네, 정답을 아시는 바뀐 거. 예? 네, 50원 유료 문자. 네. 샵 9110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우물정 9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자, 문자로 보내주실 분들은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문자로 받고요. 그 다음에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앱 메시지, 이거는 무료 메시지입니다. 어플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채팅하듯이 거기서 여러분께서 글을 올리시면 문자 받는 것처럼 제가 똑같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사님 반갑습니다. 고현 집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힘이 있어요. 저도 힘이 납니다. 아우, 네. 오늘 꽁트 기대합니다. 부천에서 출석하셨고 천안에서 목포에서 서천에서 이렇게 막 오고 계십니다. 고흥에서도 오고 네. 계십니다. 오늘 예, 이름이 아름다운 동행이네요.
2: 네, 예. 아름다운 동행.
1: 또 아름다운 동행. 네. 뭐 어떤 또 제목이 있죠, 집사님?
2: 자, 아름다운 동행으로 약간 네. 이번 꽁트는 심파적이면서 전기수 네. 버전으로 네, 좀 네. 여러분들 듣는 길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심파 전기수 버전, 전기수 이제 소설 낭독하는 옛날에 그 뭐라고 할까요? 심파 그 옛날 그 극장이라고 하나요, 목사님? 옛날 얘기?
0: 맞아요. 옛날 저도 그, 살기 네. 태어나기 이전에
1: 아, 그런가요?
0: 네, 혼자서
1: 뭐, 예, 옛날 옛날에 뭐가 있었다. 아마 뭐 이런
2: 그렇죠.
1: 거.
2: 네,
0: 그런 거죠.
1: 자, 네. 오늘 인물은 보니까 전기수 이 소설 낭독자는 우리 고현 집사님이 해주시고 목사님이 해주시는 인물이 오늘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중요한 인물인 것 같고 저는 룻이네요. 룻. 우리 성경의 룻. 예, 우리 여인 목소리를 잘 내야 될 텐데.
0: 고현 집사님 올 때마다 좀 어렵게 갖고 와. 야, 오늘 여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어이 큰일 났습니다.
1: 목사님과 제가 이제 여인의 야,
0: 여자 목소리를 네. 내야 되는
1: 예, 예.
0: 와,
1: 자,
0: 너무
1: 잘 들어보시면서 자, 아름다운 동행 신파 전기수 버전 꽁트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답이 무엇인지 주관식 객관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샵 9110 문자나 메시지, 예,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 정답 옆에다가 내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써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 본인이 좀 보내주세요. 본인이 옆에 그 방학생이 있으면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좀 쿡쿡 찔러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지금 내가 1년을 쉬든 1개월을 쉬든 예, 5년을 쉬든 5년 방학, 3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정답과 함께 그 옆에 방학 무교라고 쓰신 분들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은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의 이야기는 특별한 고부지간. 그 이름은 나오미 여사와 그녀의 원픽 며느리 룻. 자, 들어봐. 아, 모압당에서 남편 두 아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진 나오미. 그녀가 마침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며 며느리 룻에게 작별을 고하는데.
3: 룻, 젊고 예쁜 내 며느리야. 나는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너는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거라.

0: 강력한 의지.
1: 아, 예 좀 봐라. 루사, 너 베들렘 가면 이방년이라고 손가락질 받아.
2: 상관없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0: 우와, 롯의 입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는데.
1: 아, 내 고집은 알아줘야 해. 루사, 고맙다. 내 효녀, 내 며느리.
0: 훗날 이 위대한 동행이 베들레헴의 거부 보아스와의 만남, 그리고 다윗왕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엄청난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3: 자,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인생의 쓴맛을 보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할 때 며느리 루스로부터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라는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받은 이 시어머니는 누구일까요?
4: 자자자 이 시어머니 자 이 시어머니
5: 야 잘다 잘다 이제 여자 목소리까지 시키고
4: 아, 자 오늘 정답이 이 시어머니
3: 네.
4: 오늘 목사님께서 연기한 이 인물의 네. 이름을 네. 맞춰주는 겁니다.
5: 맞아 아까 고현 집사님 전기수 말해주실 때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4: 그렇습니다.
5: 잘 들으셨으면 아마
4: 네네
5: 바로 쓰실 수 있었을 거예요.
4: 저는 루시였어요. 저는 루.
5: 예, 목사님. 제가 누구였을까요?라는 거죠.
4: 저의 시어머니, 저희 시어머니. 네. 자 우리 명절 앞두고 우리 또 시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네. 있는데 자 오늘 자 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5: 아, 명절 맞춰서 우리 고현 집사님 써오셨군요. 네. 그래요.
4: 자, 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그 인물의 이름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고 옆에다가 교회 내가 안 다니는데 내가 알겠다 하시는 분 아 루세 시어머니 알겠다 하시는 분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라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써주십시오. 내가 몇 년 방학 내가 교회 지금 내가 한 몇 개월 안 다니고 있다. 몇 개월 방학 내가 교회 다녀본 적 없다. 무교 이렇게 꼭 좀 적어주시고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 가능이라고 꼭 좀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고요. 방학생 무교생 방학 무교라고 쓰신 분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무조건 선물을 드려요. 보니까 오늘 뭐 처음에 뭐 보아스 얘기 나오는데 보아스 땡입니다. 땡. 땡. 땡이에요.
5: 자, 문제 듣기도 전부터 보아스하고 많이 올려주셨어요. 자, 네. 땡입니다. 땡.
4: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샵 9110번이나 앱 메시지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하시는 거야?
1: 나오미의 눈물 어린 권유, 이런 상황이면 고향으로 돌아갈 만도 안 돼.
2: 저 절대 어머니 안 떠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거예요. 지구 끝까지 갑니다.
1: 롯의 눈빛에서 엄청난 레이저가 나오고 절대 놓기지 않겠다는 저

0: 할렐루야.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개복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시 14분 지나고 있고 제주 곳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1: 네, 맞아요. 고시는 제주고 하나지요.
0: 아, 진짜요?
1: 네.
0: 그렇구나.
1: 친척이십니다.
0: 아, 그렇구나. 네. 자, 많은 분들이 빵 터졌다는 얘기가 좀 많네요.
1: 네.
0: 여자 목소리가 재밌었다고.
1: 너무 재밌고 사실 저도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0: 진짜요?
1: 네.
0: 생각보다 잘하신다고.
1: 아니, 목사님 제가 오늘 발견했는데
0: 예, 예.
1: 이번에는 진짜 이번 역할을 통해서
0: 예.
1: 굉장히 달란트가 특히 여성역에 있어서
0: 그러니까
2: 이거 참 어렵게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아. 올 때마다 어려운
0: 걸 지금
2: 오세요.
0: 해내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2: 그치요.
0: 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와 여자 연기가 뭐가 나왔을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 네.
0: 저희가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준비를 하겠는데 지난번처럼 저희가 제시어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분들 자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제시어 듣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새끼라 방송 교회 안 다니는 분 옛날에 다녔다가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 그런 분들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내가 교회를 방학하고 있다 그러면 옆에 정답 옆에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써주시면 무조건 선물이에요. 무조건 선물 옆에 그런 분들 있으면 옆에 꼭 문자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치 좀 해주세요. 문자는 샵9110입니다. 자, 문자창 바뀌었어요. 수신 문자가 우물정 9110 이쪽으로 정답과 방학 무교 보내주시고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면 앱 무료로 메시지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 퀴즈를 내겠는데 제시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제시어 점점 쉬워집니다. 그럼 목사님 준비되셨죠?
2: 네, 준비됐습니다.
0: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2: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0: 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군요.
2: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0: 네, 자, 두 번째 제시어입니다.
2: 모압에서 남편 두 아들을 잃었어요.
0: 아,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사람. 자, 네. 세 번째 제시어.
2: 룻의 시어머니.
0: 그렇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2: 여기쯤이면은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0: 자, 마지막 제시어입니다.
2: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한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0: 그렇습니다. 자, 이 여인 룻의 시어머니면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의 족보 예수님이 나오게 한 그런 지혜로운 여인을 맞추는 문제 샵9110 우물정 9110 문자나 앱 메시지로 보내주실 때 방학 무교생 무조건 선물 드리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현 집사님의 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네.
1: 네. 보기 들어갈까요?
0: 네. 내주십시오.
1: 나오미. 상쿠미. 귀요미. 애미. 애미야. 안 돼.

0: 자, 나오미냐, 상큼이냐, 귀염이냐, 에미에미, 에미야, 너 안 되겠다.
1: 네, 안 되겠네요. 네. 네.
0: 어우, 무섭다, 시어머니.
2: 아, 네. 추석 가까우는데 어, 무서워, 이게 무서워. 며느리들 긴장하게 왜.
0: 자, 근데 정답은 무섭지 않은 분입니다.
2: 네.
0: 지혜로운 분이에요. 예, 루스의 시어머니 보아스와 루스를 만나게 한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보니까 미로 끝나는 인물 같아요.
1: 네.
0: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방학생, 무교생, 신앙의 방학 잠깐 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무교 네 근데 내가 어 이거 알겠다 하시는 분들 나오미냐 상큼이냐 귀요미냐 에미에미 에미야 너 안 되겠다 얘 안 되겠다 이거를 갖다가 샵 9110 우물정 9110번이나 앱 메시지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 방학생 무교생들은 무조건 다 선물이에요. 잠시 뒤에 오겠습니다.

0: 크룩스의 목소리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물 퀴즈 나오미냐 상큼이냐 귀요미냐 에미에미 에미야 얘 안 되겠다. 자, 여기서 정답은 바로
1: 나오미.
0: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구약의 성경 룻, 그 룻 여인의 시어머니.

0: 그렇죠, 목사님?
1: 네. 네. 아,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신랑도 다 잃고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나오미죠. 나오미가 루세게 야, 나 쫓아와봐야 너 아무런 희망이 없어. 난 아들도 없고. 그때 루시 이야기하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그 희망이 없지만 단순히 그 어머니 하나 붙잡고 도양으로 돌아온 룻.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는 큰 축복을 받게 되죠. 네.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하나입니다. 예수님 손 놓지 말고 끝까지 가자.
0: 네.
1: 많은 분들이 방학하시는 이유가 네. 손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시는 분 예수님 손을 잡으십시오. 지금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손만 잡고 있으시면
0: 네.
1: 언젠가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0: 네.
1: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축복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0: 아멘.
1: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입니다.
0: 네.
1: 예수님 손 놓지 않는 것.
0: 네.
1: 방학 중에 계시고 아직 용기가 없어서 방학이라고 못 보내신 분들도
0: 네.
1: 예수님 손 다시 붙잡으세요.
0: 네.
1: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 우연치 않게 이 방송을 듣는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 손 잡으시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0: 아멘입니다.
2: 아멘.
0: 자, 오늘 지혜로운 네. 여인 바로 나오미가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정답 맞춰주셨는데 자 오늘 일단은 가장 좀 빠르게 보내셨던 3834-9106번님 이 두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겠고요. 저기 좀 뒤로 가가지고 뒤로 가서 우리 3384번님께도 귀한 선물 보내드리고 저기 또 뒤로 가가지고 뒤로 야 오늘 보니까는 자 100번째
2: 오.
0: 5015 오 아주 코믹합니다. 시어머니 최고 신앙 방학생 깨우라 하고 오셨던 우리 5015번님께도 선물을 드리고 자 우린 꼴등도 사랑하죠. 꼴등.
2: 네.
0: 저기 뒤에 6580번 우리 앱으로 듣고 계신 분도 예, 나옴이라고 잘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께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고 당첨 문자 보낼 테니까 주소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 이제 우리 방학생들 어떤 방학생들이 있을지 자, 또 통화 가능까지 적어주세요.
1: 네. 0066 끝번호 0066번 쓰시는 분과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5년 방학생이에요.
1: 네,
0: 정답도. 자, 정답도 맞춰주셨고
1: 네, 잘 맞춰주셨네요.
0: 자,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지금 혹시 운전 네. 중이세요?
3: 아,
0: 운전 중이면 정차 가능하세요?
3: 아니요, 저는 운전 안 하고 남편이 운전.
0: 아, 남편이 운전하고 지금 네. 조수석에
1: 네.
0: 계시는구나.
1: 아무 상관없습니다.
0: 자, 네네. 본인이 방학생 맞나요?
3: 아니요, 남편이 방학생.
0: 남편이 방학생이어가지고.
1: 아, 남편 방학.
0: 아, 아내가 옆에서 네. 보내주셨구나.
3: 네네네.
0: 지금 남편한테 지금 이 소리가 들리나요?
3: 네네.
0: 들려요?
3: 스피커폰으로.
0: 스피커폰으로 네.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3: 네네.
0: 어느 지역에서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3: 아니요, 지금 이제 추석 명절, 음식 준비하려고 그냥 시장 갔다가
0: 네네.
3: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
0: 집에 들어가는 길. 어느 지역이신데요, 집이?
3: 세종이야.
0: 세종? 아.
3: 네.
0: 자, 남편이 지금 5년 방학 중이시군요?
3: 네네네.
0: 우리 0066번님은 계속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3: 아, 저는 잘하고 있죠.
0: 잘하고 있고.
3: 네.
0: 왠지 권사님 목소리 같은데, 권사님 목소리.
3: 네네네.
0: 아, 그렇구나.
1: 네, 남편이 말을 잘 안 듣나 봐요.
0: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맛있는 거 좀 사셨어요, 시장에서? 추석 명절 음식? 예?
3: 네. 저희 뭐 그냥 우리 예. 먹는 음식들 하는 거잖아요.
0: 예, 예, 예.
3: 그래서 네. 저희는 만두를 만들어 먹으려고
0: 그래요.
3: 예,
0: 자, 이번에 남편을 위해서 네. 음식을 네네. 더 특별하게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더 특별하게 예. 우리가 이유가 있잖아요.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고 그거 빼고 좀 그거하고 안 겹치는 걸로 선물을 네네. 남편 걸로 한번 골라주세요. 우리 새끼라 선물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0: 불러드릴까요? 먹는 거가 많잖아요, 우리가.
1: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라라스팜에서 네.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냉면, 그 다음에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삼 김치에 정승댁 김치, 유산균으로. 남편이 유산균 유산균 하나요 옆에서?
1: 네.
0: 오, 그렇지. 음식은 우리 아내가 맛있게 해주니까는 그 음식을 잘 좋아하는 난 유산균이면 된다. 좋습니다. 예.
1: 네.
0: 자, 그런데 정차는 좀 힘드신가요 혹시?
1: 가능할 옆에다 이렇게 들어갈 세웁니다.
0: 네, 조금 세우셔가지고 우리 남편도 네. 잠깐 목소리 좀 듣고 싶거든요. 안정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1: 네,
0: 남편 좀 목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두 분이니까 목사님 어떻게 선물 하나 더 드릴까요? 추석인데?
2: 자, 이어서 계속 불러봐요.
0: 추석. 아까 김치 네, 다음에 네.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주얼리,
1: 견과.
0: 그러니까 추석 앞두고 하나면 좀 인색하니까 견과까지. 예.
2: 네, 아까 우리 제가 콧소리 내는 거 들어봤어요? 여자 목소리 내는 거?
1: 네, 네.
2: 그럼 권사님 이렇게 해봐요. 여보, 이번에 같이 꼭 가요. 콧소리가 중요한 거야. 콧소리가.
0: 그러니까
2: 5년 방학인데.
1: 근데 진짜 잘하시네.
0: 진짜 이번에
2: 같이 가자고 꼭.
0: 예, 그 애교 좋아하거든요 남자들.
2: 아, 그렇지.
0: 아, 스페셜한 음식과 애교 작전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이번 주 이제 딱 추석 끝나고 이번 주일에 교회 같이 가시면 너무 좋겠는데 어떻게 정차 되셨어요?
1: 네네.
0: 오, 한번 바꿔주십시오.
1: 네.
0: 예.
1: 네.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의 주인공 드디어 통화가 됐네요.
3: 저도 계속 극동방송을 틀고 다녀가지고 새끼라는 매일 듣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아내와 함께 오며가면서 들으시는군요.
3: 아니, 저 혼자 있을 때도 퇴근 시간 때가 많이 걸려가지고.
0: 오, 그래요? 야, 드디어 근데 오늘 이렇게 주인공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3: 네? 아, 감사합니다.
0: 진짜 맨날 듣기만 하다가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분 방학 5년 끝내시라고 오늘 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네요. 응?
3: 근데 제가 방학하려고 한 게 아니라
0: 예.
3: 주말에 근무가 있어가지고
0: 예예. 예.
3: 근무 때문에 예. 못 나가고 있어요.
0: 아, 지금. 혹시 주일날도 일하세요? 주일날도?
3: 예예. 예.
0: 주일날
3: 예. 제가 당직을 서야 돼가지고
2: 매주 주일날마다 당직 쓰세요?
3: 네.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당직을 못 쓰고
0: 아이고
3: 매주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있거든요.
0: 네네네.
3: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이 당직을 써줘야 돼서
0: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저희는 여기 막 좀 깊게 파고듭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 제가 5시 반에 가서
0: 네.
3: 2시에 끝나요.
0: 5시 반에 가서 2시에 끝난다?
3: 예예. 예.
0: 아, 그러면은 요즘 2시 반, 3시 예배, 4시 예배 많은데
3: 저희 제가 다녔던 교회는
0: 네.
3: 그 예배가 11시 10시 반 예배네.
1: 10시 반.
3: 10시 반 예배가
0: 오후 예배가 없어요? 오후 예배가?
3: 오후 예배가 없어요.
0: 지금 안에 다니는 교회가 오후 예배가 없나요?
3: 예, 예.
0: 아.
1: 오늘은 오후에 있어요. 청년들은.
2: 예? 청년들만.
0: 청년들만.
2: 예. 자, 그럼 수요일 수요일 갑니다. 이제 수요일 저녁으로 네. 갑니다. 수요일 저녁 혹시 근무하세요?
3: 안 하는 근무를 안 해요.
0: 아니 본인.
2: 아니 수요일 저녁에 네. 근무하시냐고.
0: 본인이 근무하시냐고.
3: 수요일은 밤엔 야간엔 근무가 없으니까.
0: 아, 수요일에 수요일에
2: 수요일에 수요일에
0: 그러니까 수요일에 가셔도 되고 아니면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도 젊다. 나도 젊은 사람인데.
2: 나 교회 가야 된다.
0: 그러니까
2: 왜 나만
0: 그러니까
2: 쓰냐.
0: 나만 왜 주일날 쓰냐 이러면서
2: 아이고.
0: 한번 그것도 한번 진짜 한번 깊이 고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정말 우연한 통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0066번님의 남편분 되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것도 한번 잘 이번에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2: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변치 않죠? 어때요?
3: 네. 예.
2: 아이고 원래 집사님이셨죠.
3: 예.
2: 아, 그런 것 같았어. 자, 기회입니다. 수요일 예배든지
0: 예.
2: 아니면은 뭐 우리 PD 말대로 나 다음 주부터는 근무 안 쓴다. 이제부터는 네. 고참은 안 쓰기로 했다. 막 이렇게 네. 하시든지.
0: 아니면 그.

0: 분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면 네. 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투자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1: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2: 목사님 기회를 잡으십시오.
0: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결단의 네. 기도 한번 드리시면 네. 좋겠어요.
2: 저와 함께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아멘.
2: 네, 기회를 꼭 잡으세요. 네. 수요일이든 아유, 오늘 주일이든
0: 이렇게, 네. 네.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이렇게 또 정차도 해주시고 전화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시고 우리 아내분 네. 네. 특별한 네. 음식과 애교 섞인 네. 목소리로 네. 이번에 추석 파이팅입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예.
5: 감사합니다.
0: 진짜 이 남편분 진짜 꼭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근무를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2: 네. 어쨌든 하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0: 그러니까. 네. 근데 이분은 집사님이셨고 새끼라를 계속 들으셨다니까 지금 마음이 많이 있으신 분 같아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부지런히 방학생 한번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0869님.
0: 0869번님.
6: 네. 자,
0: 나오미 맞춰주셨고. 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혹시 방송 듣고 있었어요?
6: 아니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0: 일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아까 문자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6: 아까 엄마가 같이 계셨는데 엄마가 듣고 계셨어요.
0: 그럼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쿡쿡 찔렀어요? 문자 좀 보내라고? 네? 그랬나요?
6: 네.
0: 네. 지금 엄마하고는 지금 헤어졌고요?
6: 아니 엄마 저기 잠깐 화장실 가셨어요.
0: 화장실 가셨고 혼자 일하시면서 네. 일을 어머니하고 같이 하시나 봐요?
6: 그게 엄마가 조그맣게 가게를 하시는데 네네. 엄마 혼자 하기 힘드셔서 제가 예. 이제 나와서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0: 그렇구나. 자, 네. 어느 지역이세요?
6: 천안이요.
0: 천안.
6: 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지금?
6: 한 5년
0: 정도. 거의 그러면 코로나
6: 네, 그 맞아요. 계기로.
0: 그렇구나. 네. 우리 코로나 방학생이 참 많은데. 네. 어머니가 우리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 같은데 옆에서 같이 네, 이렇게 좀 많이 들어봤어요?
6: 아니 저 그때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예. 그때 이제 알려주셨거든요.
0: 그럼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이 방송?
6: 저는 처음 들었어요.
0: 그렇구나. 저희 네. 지금 생방송이에요.
6: 그래요?
0: 생방송.
2: 갑자기 목소리가 나긋해지면서.
0: 생방송 같지 않았나요? 네. 저희 방송이 뭐 생방송인지 네. 아닌지 헷갈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6: 그건 알고 있었어요.
0: 뭐가요?
6: 그 방송을 이제 보이는 라디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거는 알고 있고 이제 들었으니까.
0: 예. 보이는 네, 라디오 근데...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안 할 때가 더 많거든요. 네. 근데 네. 아무튼 라디오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요.
6: 네.
0: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드리거든요.
6: 네.
0: 어머니 옆에 오셨나요?
6: 아니요, 아직
0: 안 오셨어요. 자, 선물을 제가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좋은 거, 본인이 원하는 네. 거. 소곱창 네.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네.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네. 냉면, 유산균, 김 부각 세트, 김치, 네.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네.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어떤
6: 거기서요?
0: 예.
6: 소곱창.
0: 소곱창 전골. 예.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이 감사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네. 극동방송은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잘 들으셔서 네네. 기독교 네. 방송이라는 거. 특별히 우리 프로그램이 우리 0869번님과 같은 분들 잠깐 교회 네. 떠난 분들 하나님 막 찾고 계시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

0: 축하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네. 수 있도록.
1: 네.
0: 갑자기 왜 목소리가 좀 작아지세요?
1: 아니, 제가 이제 딸이 있는데.
0: 예, 예.
1: 저희 딸이 이제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기 낳고 나서도 이제 세례 받고 아기도 다 했었거든요. 기도 받고.
0: 네, 네.
1: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아이가 한 5살 정도였는데. 네네. 이제 그때 좀 어리기도 하고 정말 조심스러워서.
0: 예, 예.
1: 이제 그때 시기를 이제 한 1년 정도 못 다니다가 예. 다시 나가보려고 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아이가 너무 찬송이랑 이런 걸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되게 좀 유명했었거든요.
0: 율동 잘하고 막 이런 걸로 기도도 잘하고
2: 아들이야 딸이
1: 무조건 네, 앞에 나가서 딸. 막 그래가지고
2: 딸.
0: 오.
1: 네. 그래서 다시 나가보려고 했는데 이제 조금 애가 커지니까 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이도. 되게 부끄러워하고 이제 나 이제 막 엄마 좀 그래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더 컸으니까 이제 11살이거든요 이제.
0: 그러면 초등학교 한 4학년?
1: 네.
0: 4학년이니까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 좀 그쵸. 이른 사춘기 때문에 네. 수줍음도 네. 생기고 그럴 때네.
1: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네네. 올라갔을 때도 데리고 가고 했었는데.
0: 네네.
1: 되게 좀 부끄러워하고.
0: 그렇구나.
1: 요즘 거부를 막 하더라고요.
0: 이런 때는 우리 고현 집사님, 우리 상담 전문가 우리 고현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그 보면 이제 예. 뭐 초등부에 친구라든지 네. 해서 예. 교회 나가기 네. 전에 친구 만나고 좀 만남의 시간 갖고 뭐 집으로 이렇게 좀 초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네. 이제 초등부 안에서 또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교회도 좋고 친구도 좋고 일석이조죠. 교회도 좋고 친구도 좋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거든요. 그래서
1: 맞아요.
3: 조금 연결다리를 해주면 네. 어떠실까?
0: 예. 네.
1: 그렇게 하길 바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네. 아시는 권사님들 손녀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0: 예예. 예.
1: 근데 이제 초등부는 혼자 이제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아이는 초등부에 보내고 저는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분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0: 네.
1: 이제 그거 엄마도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가고 예, 싶다고 예, 해서 예. 제가
0: 그렇구나.
1: 어른 예배를
0: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0869번님이 네. 초등부 예배를 같이 드려주시고 초등부에서 네. 분명히 우리 딸의 친구가
3: 네.
0: 있는지 한번
3: 네.
0: 찾아봐 주세요. 진짜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 친구를 좀 이렇게 친한 친구가 교회 다니는 그곳으로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먼저 이렇게 찾아보든지 해가지고 우리 네. 딸과 함께 꼭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네. 0869번님
2: 네. 그 초등부 먼저 교역자를 한번 찾아요. 목사님 네네. 부목사님이든 네네. 전도사님이든 그래서 네. 사정 얘기를 하고
0: 네.
2: 그 카톡 좀 같이 트게 하고
0: 네.
2: 그 친하게 네. 먼저 이렇게 네. 해주면서 네. 그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 네. 우리 0869번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살짝 이렇게 멀어졌잖아요. 안 가보다 보니까
1: 네.
0: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1: 네.
0: 이 프로그램이 그런 계기를 좀 저희가 밀어붙이거든요.
1: 네.
0: 그 계기를 오늘 꼭 하나님이 주신 계기라고 꼭 생각하시고 0869번님이 네. 오늘 좀 의지력을 갖게 되면 그 일도 네. 꼭 되리라 저는 믿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한번 열정과 의지를 내셔서 우리 딸 네. 같이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죠. 예.
1: 네.
0: 알겠죠?
1: 알겠습니다.
0: 예. 어머니 아직도 안 왔어요? 네. 어머니?
1: 네.
0: 아니, 어머니 오시면 어머니 선물도 좀 하나 드리려고. 일부러 어머니가 문자 보내라 하고 지금 어디 다른 데를 가신구나. 어머니는 뭐, 아니면 우리 딸이 뭘 좋아할까요?
2: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0: 어머니 거? 좋아, 아니, 우리 딸. 우리 딸. 연어 같은 거 좋아할까요? 연어?
2: 딸.
0: 어떤 거 좋아할까요? 연어, 뭐, 견과.
2: 그러게 딸을 위한 선물이 필요하네. 레모나!
0: 레모나나 아니면 화장품 아이크림 이거 뭐 이런 거
2: 아이크림?
0: 초등학생들 좋아하나?
2: 아이크림? 네.
0: 저 잘
1: 레모나 좋아.
0: 아, 알겠습니다. 레모나 좋다, 그럼 레모나까지 레모나. 해 가지고
2: 네.
0: 드릴 테니까
1: 자, 감사합니다.
0: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자
2: 결단의 기도 할 테니까 따라서 네. 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네.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2: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 아멘. 저희가 감사합니다.
2: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1: 네.
2: 자, 또 이렇게 귀한 가정, 꼭 탄생하리라 믿고 이번에 자 우리 한 분을 더 좀 연결해봤으면 좋겠는데.
0: 네.
2: 자, 이분
0: 8965번.
2: 65번. 네. 8965번. 자, 4년 방학생입니다. 자, 4년 방학생.
3: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자 본인이 방학생 맞아요?
3: 어떤가요?
2: 본인이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방학생 맞아요?
3: 맞습니다.
2: 아 맞아요. 어느 지역이십니까?
3: 지금 서울입니다.
2: 서울이세요? 서울 어디요?
3: 서울 이태원 쪽입니다.
2: 이태원에. 오. 네. 자 4년 방학. 혹시 극동 방송 아세요?
3: 네.
2: 들어봤어요 혹시? 맞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3: 아 제가 직접 듣진 않고
2: 듣진 않았어요. 부모님이 네. 예. 부모님은 교회를 잘 다니시고 극동 방송 잘 들으시고.
3: 네.
2: 그렇죠. 어. 네. 4년 방학. 지금 혹시 목소리가 혹시 학생이신가요? 대학생?
3: 아니요. 학생은 아니고.
2: 학생은 아니고.
3: 네. 쉬고 있는 중입니다.
2: 아, 그렇군요. 저희가 네. 이제 이 프로그램이 우리 8965번 님 같은 지금 이렇게 신앙에 방학한 분들 하나님께 네.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생방송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3: 아, 네.
2: 방송
3: 네.
2: 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이렇게 네. 연결되면 저희가 선물 드리거든요.
3: 네.
2: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는데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3: 엄청 많네요. 김 해도 될까요?
2: 김 세트. 알겠습니다. 네. 김과 부각 세트인데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프로그램 생방송 라디오가 끝나기 직전에 전화 통화가 됐는데
3: 네.
2: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네. 우리 8965번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세요.
3: 네.
2: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전화 연결된 거거든요.
3: 네.
2: 그래서 보니까는 지금 아버지가 이 방송을 잘 듣고 계시고
3: 네.
2: 아들이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좀 전화 연결됐으면 하고 사연을 보내셨었네요.
3: 네, 네.
2: 그거 아세요? 혹시?
3: 그러셨다고
2: 네, 네.
3: 말씀하셨던 것 같긴 했습니다.
2: 오늘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기다리고 부르고 계시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3: 네.
2: 4년 전에 서울에서 그 교회를 다녔던 거죠?
3: 아니, 원래는 네. 그 대전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다니다가.
2: 아, 그렇군요. 서울에 지금 상경하면서 네. 그때부터 지금 4년 쉬게 됐군요.
3: 네네.
2: 부모님은 지금 대전에 계시고.
3: 부모님 지금은 또 제주에 계십니다.
2: 제주에 계시고요.
3: 이사하셔가지고 네.
2: 지금 부모님 듣고 계실 거예요. 이 방송.
3: 네.
0: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2: 그러니까.
0: 계속 방송에도 보내시고
2: 예.
0: 아버지 찐 사랑이네요.
2: 그러니까.
0: 와.
2: 우리 형제님 예.
3: 네.
2: 왜 아마도 이제 지역을 옮기다 보니까 쉬게 된 어떤 이유도 좀 크실 것 같은데 오늘
3: 네.
2: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2: 우리 목사님과 함께 네. 결단의 기도 한번 하시죠.
0: 저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3: 제가 따라해야 되나요?
2: 네, 따라서.
0: 좋으신 하나님.
3: 네.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3: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3: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3: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4: 예배드리

0: 길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3: 아멘.
2: 형제님 이번에 추석 때 네. 혹시 그럼 제주도 가나요?
1: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2: 이번에 못 가요.
1: 네.
2: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되면 좀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는데 이태원 쪽에 우리가 교회 소개시켜드릴까요?
1: 네.
2: 그래요. 그럼 저희가
1: 일단 알아두면 네. 좋을
2: 예,
1: 것
2: 같아요. 본인이 네.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소개할 수도 있는데 일단 소개하는 네. 걸로 할게요.
1: 네.
2: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이제 추석 안 가시면 이번 주부터 네.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응? 알겠습니다.
2: 알겠죠? 예. 지금 네. 이제 부모님도 듣고 계실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도 또 큰 효도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다시 또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3: 네. 네. 감사하네요.
2: 자, 이렇게 우리 형제님 연결을 해봤는데. 제주도에서는 이제 부모님도 간절하게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끝나고 또 제주도 부모님께도 전화를 드려서 우리 제주도 부모님도 선물 하나 챙겨드리도록 네. 하겠고 네. 자 우리 방학생 다 전화를 못했는데 방송 끝나고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하루 종일 추석 특집으로 새끼라는 하루 잠깐 쉽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오늘 고생하신 한학의 김창무 목사님 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즐거운 명절 되세요.
2: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생명의 소리.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4: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3: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4: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3: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4: 하지 말어.
3: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오?
5: 좋아하지.
3: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4: 하지 말어.
3: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
4: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3: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4: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3: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6: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

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9월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다시라는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다시 제단에 불을 피우라. 둘째 주에는 다시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IVF 기독학생회 대표를 역임하며 베델 신학교와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많은 기독교 서적을 써서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린날 맥도날드가 부모님이 아끼시던 세라믹 램프를 시수로 떨어뜨렸습니다. 램프에는 금이 갔고 더 이상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 이 어린 맥도날드는 금이 간 부분이 잘 보이지 않도록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램프 가까이만 가도 가슴이 놀라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램프 얘기를 꺼내면 혹시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가 램프 네가 그랬니? 라고 물으셨고, 어린 맥도날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램프를 부엌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접착제로 깨진 부분을 붙여 다시 식탁 위에 놓으셨습니다. 피로 깨어진 흔적은 남았지만 램프는 다시 빛을 밝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경험을 떠올리며 이런 의미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서진 삶의 흔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여진 인생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실수로 우리의 인상도 깨질 수

가 있고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관계와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었던 꿈이 무너지고 사명까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졌다는 사실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다시 세우시면 상처받은 자리마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을 것을

아비메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무너진 역사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니헤미를 통해서 140여 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실까요? 먼저는 무너진 것을 위해 울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 관한 소식, 오랫동안 쌓아놓은 것이 무너졌다는 소식,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소식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조국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으며 성문은 불탔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 앞에서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물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주일 예배에 대한 무감각, 식어버린 믿음, 기도의 소리가 줄어든 그런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너진 현실을 내 아픔으로 품고 다시 울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상처를 직시하는 영적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이를 성급하게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중에 소수의 사람만을 데리고 조용히 성벽 시찰을 나섭니다. 13절부터 15절에 묘사된 밤의 전경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골짜기 문으로 나가 용정, 물이 나는 샘을 지나 분문, 배설물을 버리는 문에 이르러 보니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성문들은 불타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더 나아가 세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 폐허의 그 파편들이 워낙 험하게 널려 있어서 느헤미야가 탄 짐승조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복과 치유는 정직한 직시에서 시작이 됩니다. 환자가 병을 고치려면 부끄럽더라도 환부를 의사 앞에 드러내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돌려 뼈가 어디가 부러졌는지, 종양이 어디에 뿌리 내렸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수술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데도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덮어줍니다. 그래서는 덮어둔 상처는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곪아 터질 뿐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수치를 끊고 다시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의 시찰을 마친 느헤미야는 마침내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 앞에 섭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했다. 성문이 불탔다. 그러나 여기서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이 마지막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은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울었던 자리, 가장 아팠던 자리,
여러분이 가장 부끄러웠던 그 자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누군가를 살리는 사명의

0: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고 함께 세워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이제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니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확신 있게 말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었다. 우리를 붙들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세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여러분 비전은 함께 할 때 힘이 됩니다. 비전은 함께 나눌 때 힘이 됩니다. 목회자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장로님이 쌓고 권사님이 쌓고 집사님이 쌓고 청년들이 쌓고 각자가 자기 앞에 놓인 벽돌 하나를 들면 교회 전체가 세워집니다. 결국 니헤미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성벽 재건 공사는 140년 동안 허물어졌던 성벽이 마침내 52일 만에 재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 가운데 무너진 모든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3-1004번, 653-1004번 여수 둔덕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미가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미가 3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본서의 전체 가운데 두 번째로 들으라는 공식적인 선언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들으라는 대상이 포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것이었다면 본장의 예언 대상은 세부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향한 것입니다. 본서 기자는 내용이 진행될수록 심판의 구체적인 원인들에 대하여 점점 폭을 좁히며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평화만 외치는 것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9절에서 12절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이스라엘이 황폐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과 8절, 9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트, 구약 선지서에서 진정한 종교라는 의미, 즉 율법을 윤리적으로 준수한 결과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법률적인 문서에서는 율법 혹은 규례라는 뜻으로 쓰이고 소송 절차에 관한 말로도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방식 또는 관습이라고 쓰이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단어가 법률적 요구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 문서의 용례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모세율법에서 결코 완전한 분리시킬 수 없는 특이한 종교적 윤리적 용어로도 자주 쓰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미시파트는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무한정한 윤리적 중요성을 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미시파트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이사야 역시 학대받은 자와 고아를 신원하며 변호하는 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삶의 총체적 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의 전통에 입각하여 이 단어의 의미를 참된 행위와 관련하여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장에서 미가는 지도자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통치자의 윤리적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소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참 선지자에 상응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가야에게는 평강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에스겔과 아모스 역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평강을 외쳤고 역사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예루살렘이 항상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잘못된 행동을 지속하도록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을 총체적으로 기술합니다. 1절의 두령들, 지리자들, 5절 선지자, 7절의 선견자, 술책, 11절의 제사장 등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언급함으로써 지도자들의 범죄가 다양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 예언은 점진적으로 강도를 더해갑니다. 처음에는 4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정도에서 다음에는 6절과 7절 선지자들이 더 이상 예언을 하지 못하는 정도로 마지막에는 12절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파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래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에 대한 심판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범죄의 원인을 말씀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이 백성들의 삶을 착취한 것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4절 이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라는 구절에 나타난 선과 악은 BC 8세기 선지자들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리적 결단과 관련해서 사용됐습니다. 아모스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아모스 5장 14절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사야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선포했습니다. 또한 미워하여와 좋아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분사형인 사네에와 오하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의 범죄가 미가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두령들이나 치리자들은 왕이나 제사장들이 아니고 성읍 문 안에서 재판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지방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들을 결정하는 전문적인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보다도 엄정한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라고 힐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로 권력과 부자들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되게 백성들에게 적용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었던 것입니다. 주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시행치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령들과 치리자들에게 1절 공의를 알지 못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공의가 좋다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의를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의를 정당하게 시행치 않고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둘째 4절 하나님은 공의를 시행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시지 않는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와 참 믿음을 근거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모든 자비를 철회하시고 무자비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에서 12절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실상과 두령과 치리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들의 죄악과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두령들과 치리자들의 범죄와 심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에서 미가와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과 논쟁을 통해서 그들의 예언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이 부도덕과 타락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령들과 치리자들의 죄악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선지자들의 죄의 특징을 좀 더 확대하고 지도자들의 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미가와 거짓 예언자들의 논쟁입니다. 9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두령들과 치리자들의 범죄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의 주도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미가와 거짓 예언자들의 논쟁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첫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행동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5절 먹을 것을 주는 자에게는 평강을 외치나 그 입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예언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좋아한다는 뜻이죠. 이는 그들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이며 세상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하고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할 것이며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는 번영과 구원을 상징하고 낮이 캄캄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0: 따로 곧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계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환상 중에 이상한 현상을 보고서 앞으로의 이 일을 예측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예언하며 평화만을 외쳤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예언이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7절 결국 그들의 입술을 가리워 그들은 더 이상 예언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8절 참된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신이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미가로 하여금 예언 사역을 담대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능이란 히브리어로 게브라인데 힘 즉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고 증언하는 용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그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신이며 그가 말하는 것이 진리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9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 공동체를 파멸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10절 이스라엘의 두령들과 지리자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만들었다. 11절 그 이유를 그들이 물질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교훈하고 예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둘째, 참된 지도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성도들은 항상 바른 교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사사기 8장 20절 말씀.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프레임 때문에 인간 냄새가 나는 기드온의 모습에는 좀처럼 주목하지 못합니다. 미디안의 두 왕을 처분하며 아들 여델에게 자기 복수를 대신하게 합니다. 아직 소년이던 여델은 두려워 칼을 빼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사명자가 아니라 두려워 숨은 생존자였고 전쟁 앞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그치지 않고 그의 두려움을 기다리며 감당할 만큼 조금씩 세워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배려를 경험한 기드온이 정작 어린 아들의 두려움은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기다려주신 것만큼 그들을 대한다면

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첫 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가이 펜로디의 찬양과 아이노스의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 함께합니다.

부모 세대는 개척해서 일어나야 하는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좋은 것을 먹이고 학교와 학원 앞에서 픽업하며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녀에게 우리는 기성세대와 같은 잣대로 압박한다면 아이들은 벅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조급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팩토탈 바이블 뮤지션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라이톤이 노래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서울 챔버싱어즈의 찬양과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초롬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공부를 자녀가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서포트해주는데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다그치지는 않으시는지요. 살아가는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므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힘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길러내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부모의 세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새벽 시장을 여는 상인의 손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청년들의 도전에서 순천의 내일은 시작됩니다. 생태가 지켜온 도시 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키워갑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대한민국 미래경제도시 순천. 이 캠페인은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 순천시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0: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해오름 교회 문미경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베드로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같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지금까지 전남동부 지역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탁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살며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 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겨.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마린 글로리 갤러리 빛과 소금은 9월 30일 휴일까지 중작파 제19회 정기전 예술 그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로 작품 전시회를 엽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색과 감성을 펼치는 아름다운 작품의 세계에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여수 송동교회는 9월 19일과 10월 17일, 11월 21일 그리고 12월 19일에 생태오감 환경놀이터를 엽니다. 빙하가 녹아요, 요수바다가 보내온 편지, 우리가 지켜요 등 다양한 환경놀이가 진행되며 문의는 지역번호 061-654-5101, 510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순천 지역은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한국 MIP본부 강사인 김혜심 사모를 모시고 가을학기 3주 세미나를 성은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3603-3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는 10월 9일과 10일에 자살예방 강사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10-5642-0702 5642-070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휴일 오전 11시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성회를 개최합니다. 새서울중앙교회 김낙규 목사, 광양풍성관교회 김용훈 목사, 순복음예수교회 정현아 목사, 천성산 기독교 수양관 김일건 목사를 강사로 열리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집회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휴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

0: 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순교의 성취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꿀잠이란 말이 있죠. 꿀잠, 참 좋은 말입니다. 피곤할 때에 잠을 푹 자고 다른 꿈도 꾸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 지난밤에 꿀잠 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몸의 피로도 싹 풀리고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되지요. 잠은 참 좋은 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요 잠 한번 푹 자고 나면 다시 힘을 얻고 활동할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일할 힘도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잠이 부족하면 피곤이 쌓이지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생활의 활력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만사가 피곤하고 귀찮아지고 그렇게 합니다. 한때 잠이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입니다. 자고 또 자도 잠이 부족한 바로 그때가 있지요. 엄마들은 아기 키울 때 잠이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잠 한번 푹 잤으면 한이 없겠다 그런 마음들도 많이 가졌을 겁니다. 중년이 되면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요 그다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갱년기가 되면 많이들 힘들어하지요.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금방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또 추웠다가

가 더웠다가 그다 밤에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 제끼고 그렇게 자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서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감정의 기복도 심해져가지고 금방 웃었다가 또 금방 짜증냈다가 또 금방 웃었다가 금방 또 짜증냈다가 웃었다가 이게 갱년기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잠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참 힘들지요. 감정적으로도 기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도 부족하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일 힘든 사람은 본인일 거고 옆에 있는 사람도 또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아, 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들 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예. 잠이 보약이다 그런 말 다 잘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잠이 문제지요. 영적인 잠은요 안 잘수록 좋습니다. 잤다가도 금방 깨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삶이 신앙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잠은 무의식 상태를 말합니다.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무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은 알지 못하지요.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 대해서도 대항도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배하고 맙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영적 전쟁에도 패배하게 되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악하다는 겁니다. 비뚤어졌다는 겁니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면 다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세상의 문제는요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지요. 사랑의 결핍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네, 8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성경이 요구하는 것도 사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십계명 그 하나님 말씀을 열 가지로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도 사랑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십계명까지 사람 사랑. 사람 사랑하는데 첫 번째가 부모 사랑하라. 바로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상의 율법이 없다는 것이요. 사랑을 이 율법을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울 수 있는 그 한 가지 내용은요 바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만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계명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면 해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롭게 하려고 하고 유익이 되게 하려고 하고 복이 되게 하려고 하고 항상 좋은 것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살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남을 위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품고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핵심 정신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때의 완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충족이라는 말입니다. 충족. 사랑하면 율법을 다 충족시킨다. 그 말이지. 즉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만 남는데 사랑이 들어갈 때 비로소 이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요 물질이 아니라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하늘의 별까지 따다 준다 할지라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충족이 되지를 못합니다. 마음은 항상 한구석이 공허합니다. 왜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할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고 사랑받을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만 받아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내가 베풀 때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주고받을 때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다고 하다면 사랑이 사랑의 부족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요 마음은 공허한 겁니다. 그러면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인간은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빈 마음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방향으로 가보기도 하고 저런 방향으로 가보기도 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고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 바로 악이고 타락입니다. 채우려고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채우려고 하니까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엉뚱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남을 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마음이 채워지고 사랑받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요. 생기가 돕니다. 그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으로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한 가지 질문한 것이 네 내 사랑하냐 그거였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 한 가지밖에 안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에 주님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고요. 내가 주님 배반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런 투로 말을 했다가 실패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랬기에 이제는 자신 있게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여전히 주님 사랑한다는 겁니다. 약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서 그렇게 주님 내가 배반을 했습니다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지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예수님은 다른 말씀 1절 하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사명을 맡깁니다.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줍니다. 다시 원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있지요. 그 말씀 한마디는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사랑 하나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일절 묻지 않습니다. 사랑 하나면 다 된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님의 양떼들이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아껴주고 다 사랑해주고 인정해 줍니다. 똑같은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가족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도 기쁨으로 잘 감당합니다. 주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데 그 말 듣지도 아니하고 사랑하는데 그 말을 어기게 되고 그렇진 않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랑한 대상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집중합니다. 잘 기억합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금방 돌아서서 내가 무슨 말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듣지 않고 있다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끼지를 않습니다. 주저없이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요 당신 자신의 목숨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이고 주님 사랑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예배당이고 교회당이고 건물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모임 교회.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입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장기의 역할들. 각자 역할이 다를 뿐이 다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교우를 사랑하는 것, 내 옆에 있는 교우를 위로하는 것, 내 옆에 있는 교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이웃 사랑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 냉수 한 컵 대접하는 게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게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라고. 어린아이, 어린아이 연약한 자 한 사람 영접하는 것, 그를 귀하게 여겨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하는 것, 그를 품어주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돌봐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살아있는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행동보다 더 진실하고 확실한 고백은 없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말고는 빛지지 말라.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 다 지킨 거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은 지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은 지라는 거예요. 다른 빚은 가급적 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사랑받으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사랑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먼저 품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랑받으라 그 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면, 호의를 베풀면, 친절을 베풀면, 나를 배려해주면 감사함으로 그 사랑받으라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갑자기 나에게 저렇게 사랑을 베푸는가? 뭔가 뭘 뜯어내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내 속에 내 마음이 비뚤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비뚤어진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살면서 그 상처들로 말, 때로는 상처들로 말미암아 그런 비뚤어진 마음들, 그런 의심들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사랑받으라. 사랑받으라. 받으라. 왜요? 받아야 줄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사랑 베풀어 주셨잖아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는요,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도 사랑합니다. 남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대단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절대로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인간은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인간관계의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절대로 저를 발을 못 씻깁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발 안 씻겨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인간 삶에서요, 사랑을 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주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신을 평생 빚진 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로요. 그래서 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받은 사랑이 사명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내 의지, 내 욕심, 그것 가지고는 내 본성 가지고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것 가지고는 내가 복음도 전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강권한다 이 말은요, 팔을 비튼다 그 말입니다. 억지로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내 자신을 이기게 만들고 내 이기심을 이기게 만들고 내 욕심을 이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사랑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자신이 받은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빚진 마음을 사랑으로 갚으려고 애를 쓴 것이요. 그는 주님의 빚을 갚는 방법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요, 정말 성공적인 삶이었고 자랑스러운 삶이었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지요. 죽음 앞에서 그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결산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생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내 인생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내 맡은 사명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을 그렇게 유언처럼 그렇게 남기고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주님과 교회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결국 두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냥 인생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 자신을 계속해서 앞으로 몇십 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고 남편한테 미안하고 남편한테 짐이 되기도 싫고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장가 가라고, 나를 버리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다고, 괜찮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요, 내가 그 사랑 필요 없습니다 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니 내 가슴에 내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니 내가 살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도 소유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도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부모들 역시도요, 늙고 병들어서 자식들에게 짐된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역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희생한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담스럽게 짐처럼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자식이고 인간이지요. 부모의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 귀합니다.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분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내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 그냥 있는 자체로, 병들어도 부모로서 존재하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요, 소중한 겁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그런 거 아니지요. 돈 없어도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내 목숨 살아있으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애를 가진 자식도, 직장 없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조건이, 어떤 외적인 어떤 조건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외적인 소유나 여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자기 존재 의미, 존재 가치, 이 자의식에 대해서요, 이 자존감이 너무 약해요. 너무 특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너무 약합니다. 자꾸만 하던 외적인 조건에서 내 자기 가치를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난 7월 달에 부산 기장에서 창원에 있는 명곡교회 대학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 30명 정도 모였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6살까지 대학부. 그 아이들에게 이 자존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그걸 가지고 했는데요.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애들이 지금 살아 움직입니다. 너무너무 애들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지금 단기 선교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들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 부목사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다고,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그러고 났더니 그 청년부 27살부터 해가지고 미혼 청년들까지 그 부목사님이 또 연락이 와서, 담임 목사님 연락이 와서요. 청년들 설교 또 수련회 또 해달라고. 가서 첫째 날은 같은 이야기하고 둘째 날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청년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요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너무 이 자존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른들도 자꾸만 내 조건에 대해서, 조건 가지고 자꾸 내 가치를 매기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말씀은 그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 정신 차려라. 깨라, 잠에서 깨라. 말세는 영적으로 넘어질 위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어둠의 일을 버려라.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 다 버려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은 영적으로 밤이 깊었습니다. 밤은 위험과 악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9절에서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내는 악한 행동으로, 13절과 14절에서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정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둠의 실체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오늘날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다 버리라, 끊어버리라,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는 어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둠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어둠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리하라는 것이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소극적인 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것들과 앞에 어둠의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이 빛의 갑옷입니다. 의로서 옷 입고, 정직으로 옷 입고, 신실함으로 옷 입고, 사랑으로 옷 입고, 그 모든 좋은 것들로 옷 입으라. 그게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그 이야기죠. 말 한마디로 한 말씀대로 살라는 이야기죠. 주님에 의해서 악한 세상이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십자가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웃사랑이 없는 악한 시대입니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개바구니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개, 개바구니 사회. 바구니 속에 개를 여러 마리 집어넣으면요, 넣어놓으면 한 마리 개가 바구니로 올라가면 밑에서 잡아당깁니다. 물고 잡아당기고 또 내려뜨리고. 그래서 아무 개도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개 바구니 사회. 그러나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 개 바구니 사회에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올라가도록 받쳐주고 내가 엎드려주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어디 올라가라면 내가 내 위에 올라가라면 엎어주고. 그러면 거기 올라서 가지고 거기 해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를 위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극도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요 정글과 같은 험악한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사랑을 잃고 살아가면요, 거기에 동참하면 본인에게도 교회에도 세상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0: 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정신을 차려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오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그 영광스러운 날, 그 새 아침을 맞이할 준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434 여수 수정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참 멋진 말이죠.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이 신앙이 삶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인데요.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는 결국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죠. 자녀와 부모, 또 부부, 또 이웃과의 관계 등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의 성령 충만함의 여부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온유함과 사랑, 또 긍휼이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의 마음판에는 어떤 주님의 편지가 새겨져 있으신가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새겨져 있으신지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감격이 우리 삶을 통해 흘러가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삶의 많은 관계들이 우리로 인해 더욱 감사가 넘치고 또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또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0: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이 무디의 말을 곰곰이 되새겨 보게 됩니다.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과연 뭘 읽을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의 사랑을 과연 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이고 또 친지들을 만나게 될 텐데,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주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덕을 세워가는 그런 명절이 될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 9월 22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성경 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잠시 후에 여수 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자,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과 성경 퀴즈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수 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수 삼일교회 김대진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추석 연휴가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뭐 거의 다 갔다고 보고 하루 남았어요.
2: 아니, 제가 차를 몰고 연교 오는데
0: 네.
2: 시장통을 지나야 되거든요.
0: 아, 그러시구나.
2: 네. 차가 꽉 막혔어요.
0: 아, 그래요?
2: 아마 장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0: 네,
2: 같아요.
0: 네. 근데
2: 아, 그거 보고 내가 아, 명절 가까웠구나.
0: 아.
2: 근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것도 잘 모르고 사는데
0: 네.
2: 명절에 아니, 가까운 것 같아요.
0: 올해는 명절 분위기가 좀 안 난다 싶었는데 아, 이 또 시장 주변에는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모이는군요.
2: 네, 갈수록 옛날 같지는 않은데요.
0: 그렇죠.
2: 우리 옛날 네. 명절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통에는 명절 분위기가 후끈후끈한 것 같아요.
0: 아, 다행입니다.
2: 네, 그러니까요. 네.
0: 경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네, 소상공인들이 참 울상인데.
2: 그러니까요.
0: 네, 명절 경기가 좀 살아나면 좋겠네요. 네.
2: 여러분 그래서 이 라디오 듣는 모든 분들에게 명절을 맞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들
0: 네.
2: 즐거움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0: 그래요. 목사님은 명절에 어디 가시나요?
2: 저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0: 아.
2: 저희 동생들도 있어서 뭐 오래 가지는 못하고 또 사역도 있고 그래서 명절 네. 당일만 아마 부모님 댁으로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0: 본가가 어디신데요?

0: 사실 고향은 여수인데
1: 네.
0: 부모님이 화순에 살고 계시거든요.
1: 아, 화순에 계세요.
0: 네, 가까워서.
1: 가깝네요.
0: 네. 네. 금방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막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0: 막히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았을 때는 네. 부모님이 여수에 있어서.
1: 와, 그때는 진짜 이게 순방향으로.
0: 아, 전국 일주하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정확하게 이제 내려오는 올라가는
1: 그렇잖아요.
0: 타임.
1: 네. 그야말로 이제 귀성길.
0: 네. 제가 정말 모든 경험, 뭘 경험해봤냐면
1: 정체를 그냥 그대로
0: 9시에 출발해서 네. 아침 7시에 도착한 것을 경험했었거든요.
1: 이야, 그때가 몇 년 전인가요?
0: 그때가 2005년인가 아마
1: 2005년.
0: 그럴 것 같아요.
1: 예. 네. 그러니까요. 그때만 해도 또 그랬어요. 그죠?
0: 네. 네.
1: 교통도 뭐 많이 안 좋았고.
0: 그러니까요.
1: 네. 네. 야, 그래도 요즘은 또 이 귀성 행렬이 조금 줄기도 하고, 예. 이게 명절에 마땅히 고향을 가야 된다는 이 생각도 조금은 없어진 것 같고요.
0: 예.
1: 예. 밖으로 나가시는, 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0: 네,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1: 예. 예. 우리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가.
0: 네. 뭐, 어디를 가시든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1: 그래요. 아, 근데 올해 참 명절 연휴가 짧아서 예. 네, 좀 아쉽기는 한데 그만큼 더 분주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런 사고 없이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0: 네, 그렇죠.
1: 자, 오늘도 성경 퀴즈로 성경의 인물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오늘 어떤 인물을 목사님께서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께 오늘도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단기별 힌트 잘 들으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번호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거든요. 빠르게 응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1단계 힌트 드릴까요, 목사님?
0: 오늘 문제가 사실은
1: 네.
0: 쉬우면 쉬울 수 있는데 너무 쉽게 맞추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 좀 꼬셨나요, 문제를?
0: 그래서 제가 좀 문제를 꼬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1단계 힌트인데 아마 이 힌트를 듣고 문제를 맞추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난주에 혀를 찔렀거든요. 1단계 못 맞출 거다 그러는데 그쵸. 많이들 정답을 주시더라고요.
1: 네.
0: 하지만 들으시고 정답 아시는 분 바로 보내 주시면 아마 그분은 상품의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아니 근데 우리가 예. 섣불리 또 이렇게 약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0: 되지 않을까?
1: 예. 아, 되지 않을까? 아, 자신하시는군요.
0: 아, 근데 자. 내가 자신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네. 오시는 걸 보니까
1: 네.
0: 아이, 갑자기 또 이게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메시지가 네. 어떡하나 하는 양심이 찔려가지고.
1: 그래요. 1단계 네. 힌트 오늘 진짜 어려운 거 봅니다. 목사님께서 자신하고 계신데요. 네. 네. 지금 우리 엄청난 방패를 들고 목사님께서 지금 방어하고 계시거든요.
0: 제가 여러분의 네. 실력을 알아서 1단계 힌트를 좀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1: 네. 자, 힌트 드릴까요?
0: 금 120달란트.
1: 네.
0: 약 4톤의 금.
1: 아, 여기까지인가요?
0: 예, 이게 1단계 힌트입니다.
1: 뭐죠, 이게? 너무. 너무 통쾌한 웃음을 웃으시는데요.
0: 저 지난주에 허를 찔러가지고.
1: 네. 진짜. 금 120달란트 약 4톤의 금.
0: 예, 이거
1: 네, 이게 일단 1단계 힌트입니다.
0: 예, 이게 어마어마한 금이거든요. 이게 제가
1: 네.
0: 대충 이제 제가 환산을 해봤더니
1: 이게 요즘 시세로 환산을 하신 건가요?
0: 7,832억 정도 되더라고요. 뭐 우리가 요즘 금값이 참 비싸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뭐 한 돈 뭐 두 돈 이게 아니라 이게 4톤 정도의 금이니까.
1: 네. 4톤. 네. 이게 말만 이게 딱 그 들어도 좀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4톤 하니까 너무 어마어마해서
0: 그쵸?
1: 그림이 안 그려지고 네. 이게 어느 정도의 금인지 와, 잘 모르겠는데요.
0: 힌트를 들으시는 분이 좀 헷갈리실 텐데
1: 네.
0: 이것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1: 아, 이러면 진짜 우리 목사님.
0: 아니, 정답이 나와버리다니.
1: 네.
0: 자. 아니, 여러분,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1: 3263님. 네. 정답이 나왔어요. 네.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똑똑 문을 두드리듯이
0: 네.
1: 네 정답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야.

0: 뭐 AI한테 물어본 거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 3263님. 네. 그래도 뭐. 네. 네. 그 열정에 감사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네.
1: 고맙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0: 네. 우리 네. 5280님께서도 정답 근처에 가신 것 같아요.
1: 아, 예. 아, 뭔가 한 번만 더 드시죠. 네. 이분은 모르시진 않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네.
1: 정말 정답에 근접하셨고.
0: 네. 자, 오늘의 인물이 이 금을 준
1: 받은 사람이 아니라
0: 그렇죠.
1: 준 사람입니다.
0: 맞습니다. 받은 사람이 아니고 준 사람입니다. 네. 자, 금 120달란트 약 4톤의 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요즘 시세로 하면은 약 7,832억 원 정도 되는 네. 네, 그 금이라고 하는데 야, 대단하네요, 목사님.
1: 어마어마한 금이죠. 네.
0: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었으면은 이런 금을 드렸을까.
1: 그렇죠.
0: 네. 이 120달란트의 금이 아깝지 않았던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네.
1: 아무리 부자라도 그 정도 돈을 쓰는 거는 쉽지 않을 텐데.
0: 그러니까요. 네. 네. 여하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 금을 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 큰 부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그쵸?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네. 네. 자, 오늘의 인물 이름은 없어요. 네, 성경에 오늘의 인물의 그 이름은 없지만 지역명을 붙여서 이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1: 맞습니다.
0: 네. 자, 그 지역명과 함께 이 인물의 호칭을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더 힌트를 드리고 싶지만 일단 1단계 힌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1단계 힌트 드리고요. 좀 더 쉬운 힌트는 저희가 2단계에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네,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은 또 보내주시고 계세요. 네. 자, 찬양 들으시면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추측을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추측하면 재미가 있어요. 자, 박희봉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0: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네, 박기봉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목사님, 0782님 늘 이 방송 애청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분인데 오늘도 문자 주셨습니다. 마늘 심기 준비하면서 청취합니다. 목사님 반갑다고.
1: 반갑습니다.
0: 네, 환영 저도 인사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1: 늘 언제나 먼저 인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즐겁게 방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1: 예. 네. 아, 그리고 막 정답도 올려주시네요.
0: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손으로는 일하시면서 방송을 귀담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1: 우리 감사합니다.
0: 0782님 감사드리고요. 농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263님 아까 너무 빨리 맞추셔가지고 AI한테 물어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더니 아 요즘 열왕기상 읽고 있는데 우연히 겹친 것 같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와 목사님께서 그 저기 뭐야 그 찬송 나갈 때
1: 제가 잠깐 얘기했죠.
0: 네, 경험담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력고사 바로 전날.
1: 네, 잠깐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딱 봤던 게 그날 다음날 시험에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온 거예요.
0: 이야.
1: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0: 네.
1: 아마 똑같은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내가 읽은 게 헛되지 않는 네. 걸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구나.
0: 그러니까요. 네. 아, 3263님 와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죠?
1: 예,
0: 네.
1: 맞습니다.
0: 자, 3548님께서도 정답 잘 맞추셨습니다.
1: 아니, 어떻게 이 힌트를 듣고 정답을 맞추죠?
0: 아, 대단하신
1: 이야, 분이네. 대단하신 분들만 모였군요. 이거를 이렇게 힌트를 내면 안 될 것 같네. 어떡하지? 더 어렵게 낼 수가 없는데.
0: 근데 예, 더 어렵게 낼 수가 있을까요?
1: 없어요. 네. 아니, 1단계에서 맞추시면 여러분 감사합니다만.
0: 네. 하여튼 네. 감사와 당혹감이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네. 네, 그런 감정입니다.
1: 저도 많이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우리 목사님 4620님 문자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딸과 함께
1: 목포 면접 다녀오는 길입니다. 아. 좋은 결과 있기를 소망하며 네. 라고 하는데 아마 학교 면접을 다녀온
0: 요즘 수시 기간이잖아요.
1: 아,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아마 그 대학 지금 수시 그 접수하시고 면접 보고 오신 거 아닌가 싶네요.
1: 아, 혹시 듣고 계시면 한 번 더 무슨 면접인지 올려 보내주시면 네. 혹시 뭐 그냥 대학 면접이면 그냥 두시고요.
0: 네.
1: 다른 면접이면 우리가 들으면서 또 기도할 수도 있으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뭐 네. 보내주세요.
0: 목사님께서 네. 또 기도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네. 4620님 문자 추가로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송 너는 꽃이야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와 우리 4620님께서는 제 플레이리스트를 보고 가신 것 같아요.
1: 아니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이분들.
0: 바로 다음 곡이 너는 꽃이야 제가 선곡을 해놨었거든요. 제가 네 너는 꽃이야 네 보내드리도록
1: 아니,
0: 하겠습니다.
1: 아니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우리 혹시 이거
0: 여기 어디 CCTV 달려있나요?
1: 카메라가 달려있나?
0: 네. 자 따님 축복하는 마음으로 네 또 좋은 결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는 꽃이야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0316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 히람이 누구죠, 목사님?
1: 아 히람은 이제 솔로몬 시대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죠.
0: 아.
1: 두로왕이 보낸
0: 그렇군요.

0: 똑같죠.
1: 그렇군요. 네. 네. 와. 정답은 아닙니다만. 네.
2: 그 정도까지 근접했다는 것은 사실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1: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힌트 드리면은
2: 바로 맞추실
1: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매주 하나님 말씀 새롭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이 시간 들으시면은 애청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알게 되시고 또 깊이 있게 또 은혜 나누시고 또 은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릴까요, 목사님?
2: 네. 이제 이 힌트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 아마 이 힌트를 들으면 바로 맞추실 텐데.
1: 네.
2: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분이 열왕기상에 나오지만 예수님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에 나오는데
1: 네.
2: 예수님이
1: 목사님이 조금
2: 어렵게 하려고
1: 어렵게
2: 그래.
1: 내려고 아주 애를 쓰고 계세요.
2: 근데 안
1: 워낙
2: 것
1: 잘
2: 같아요.
1: 맞추시니까
2: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네. 맞추십시오.
1: 아니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2: 아, 네. 안 될 것 같아요.
1: 3단계 힌트가 있으니까.
2: 아, 그래요? 2단계에서 네네. 다 맞추실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맞춰주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남방 여왕이라고 부르셨어요.
1: 네.
2: 구체적으로 남방 여인이
1: 여왕.
2: 일어나, 남방 여왕이 네.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라고 했죠. 예수님은 남방이라고 한 이 지역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다르게 표현되는데 네. 저희가 묻고 싶은 질문은 남방이 아니라 이 지역을 묻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남방의 보다 구체적인 성경 지명을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2: 아, 이 다 참고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고 그 뭐 현대는 어떤 지명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1: 네. 자, 성경에 기록된 그 지명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방 여왕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셨지만 구약에 이제 그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거든요. 그 지명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네요. 오늘 인물이.
2: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악한 세대와 대조적으로 이방 여인이라도 네. 이렇게 했다.
1: 네.
2: 방송 이제 틀었어요. 문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한 번 더 낼까요?
1: 아, 그럼요.
2: 그럼 예, 마태복음 네. 12장에 예수님께서 남방 여왕이라고 불렀던 이 여인의 정확한 출신지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1: 네. 자, 남방의 보다 구체적인 성경적 지명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인물이 그래서 이제 땡땡 여왕이거든요. 땡땡 여왕. 자,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면 이제 2단계 힌트로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한 겁니다.
2: 그렇죠.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3단계 힌트도 있으니까 아직도 네. 모르시는 분은 3단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보다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소문으로 들은 것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하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이제 받았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리에 대한 그 사모함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귀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여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여왕, 과연 어떤 여왕일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앞서서 저희가 그 면접 무슨 면접인지 한번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 네.
1: 4620님께서 다시 문자 주셨는데요. 고등학생인데 글로벌 역량 강화 미국 연수 참가 면접이라고 하셨네요.
2: 멋지네요.
1: 수시 면접이 아니었군요.
2: 네. 정확하게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네.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그래요. 와 네. 이런 연수도 있군요.
2: 그러니까요.
1: 너무 잘 되면 너무 좋겠는데요.
2: 그러니까요. 네. 혹시 나중에 잘 되면은 또 문자 보내주세요.
1: 네. 잘 될 겁니다.
2: 아멘.
1: 네. 네. 자, 신청하신 찬양 띄워드릴게요. 우리 따님 축복하면서 또 결과도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함께 할게요.

0: 키스플랜의 찬양이었습니다. 너는 꽃이야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찬양 나가는 동안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네, 정답 잘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네, 5280님 네, 운전하면서 또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안전운행하시고요.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153님 네,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또 3984님은 반가운 분이시네요.
1: 우리 장로님 전화번호신데.
0: 장로님이시겠죠? 네.
1: 반갑습니다.
0: 네. 3984님. 네. 자, 우리 목사님 출연하시니까 또 이렇게 애청을 해 주시는군요.
1: 감사하죠. 아, 너무 네. 고맙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때문에 네. 늘 행복합니다.
0: 그래요. 급 사랑 고백. 네. 네. 자, 목사님, 세 번째 힌트.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또 드려야죠.
1: 네, 세 번째 힌트를 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반성을 했습니다.
0: 어떤 반성이요?
1: 첫 번째 힌트를 절대로 못 맞힐 거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세 번째 힌트를 준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네. 제가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생각하며 다음 주에는 절대 교만한 마음으로 힌트를 만들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세 번째 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겸손하게 네. 네.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1: 그러니까요.
0: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고수들이 많습니다.
1: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0: 자, 결정적인 3단계 힌트.
1: 3단계 힌트 여러분 지금까지 못 맞추신 분들도 이 힌트를 듣고 다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구체적인 그 오늘의 인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갑니다. 그걸 네. 잘 듣고 맞추시면 되겠어요.
1: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0: 네.
1: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의 왕 솔로몬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0: 네.
1: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을 듣고 심히 많은 금과 향품, 보석을 수레에 싣고 찾아왔던 여인입니다. 솔로몬 왕의 뛰어난 지혜와

0: 왕궁의 다스림을 보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했던 대개 땡땡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 네. 자, 솔로몬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네.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정말 많은 금과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금이 얼마나 정말 규모가 있는
0: 그렇죠.
1: 예.
0: 120달란트.
1: 120달란트요. 예.
0: 약 7톤가량, 예,
1: 4톤, 4톤.
0: 4톤, 예,
1: 네.
0: 죄송합니다.
1: 4톤가량의 금이었고 향품과 보석. 금만 4톤이고요. 네. 또 향품과 보석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걸 술에 싣고 왔다고 하면은 술에가 뭐몇 개였을까요?
0: 그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1: 그러니까요.
0: 성경에도 종들과 그 돕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겠죠.
1: 네. 근데 이 여왕도 한 나라의 여왕이잖아요.
0: 그이 정도의 행차를 하는 것 보면 당시에 굉장히 강성한 대국이었을 것 같아요.
1: 그쵸?
0: 예.
1: 근데 이 솔로몬 왕에게 이거를 이제 줄 정도로,
0: 네.
1: 예. 그만큼 어떤 존경과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을까요?
0: 솔로몬 왕과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아마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동 때문에 감사해서
1: 네.
0: 아마 솔로몬에게 표현한 그 존경의 표시인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자, 지혜의 왕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에 감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대표적인 이방의 여왕인데요. 자, 이 여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걸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 정답 맞추시면 되겠는데요. 헵시바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하시죠.

0: 헵시바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찬양 나가는 동안 또 문자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2482님 정답 잘 맞춰주셨고 지혜를 얻은 값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1: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0: 저도 그러네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1: 그러니까요. 네.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도 감사와 기쁨으로 돌아갔다는 건 참 네.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볼 만한 말인 것 같아요.
0: 네. 저는 오늘의 이 인물이 지혜를 얻은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1: 그렇죠.
0: 네. 그 값을 지불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귀하구나를 알았던 너무 귀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1: 요즘 이제 세대 음식을 위해서 돈을 허비하는 세대에 비하면 좀 우리 세대가 반성할 기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0: 음식 값하고는 네. 뭐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만 네. 여하튼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아주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던 오늘의 인물.
1: 그러고 보면 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돈을 기꺼이 지불하잖아요.
1: 그렇죠. 시간이건
0: 돈이건
1: 헌신이건 네. 노력이건.
0: 맞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가치가 우리 삶에서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1: 그렇죠. 네. 어디에 투자하느냐.
0: 예, 네.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1: 그렇죠.
0: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네. 자, 0153님 문자 주셨는데요.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서 그룹 행복 모임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소문을 듣고 왔던 스바 여왕처럼 베스트가 아마 이 전도 대상자 같죠.
0: 네.
1: 진리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강청화 남미화 영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아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0: 네. 강청화 남미화님 놓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1: 네.
0: 요즘 교회에서 그 태신자를 베스트라고 하나 보죠.
1: 그렇게 하는데도 많은 것 같아요. 베스트 작정을 하거든요.
0: 그렇군요.
1: 네.
0: 보통 이 VIP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베스트는 좀 저는 낯설어가지고 네. 처음에 이게 뭔가 했습니다. 네. 자,
1: 저도 읽으면서 조금 해석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0: 그렇구나. 네. 네. 강청아 남미화님, 네. 우리 0153님께서 마음에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 영혼 주님께서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네. 스바 여왕처럼 지혜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자,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정답.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1: 아우 제가 정답을 얘기해 버렸군요 또.
0: 아니, 정답을 발표하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1: 아 정답 그렇구나.
0: 네. 네.
1: 자. 아 이거 안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아.
0: 왜 안 알려줘요 목사님.
1: 앞에 너무 쉽게 맞추셔가지고.
0: 네.
1: 스바 여왕이 감출 수 없는 말입니다. 스바 여왕입니다.
0: 그렇죠. 네. 네. 오늘의 정답 스바 여왕이었는데요. 스바 여왕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긴 했습니다만. 자,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정말 소문으로 들은 거를 네.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거리를 정말 기꺼이 오면서 또 앞서 4톤이나 되는 그 금을 예, 또 솔로몬에게 주기까지
1: 네. 예,
0: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그 값을 알았던 그 눈과 마음.
1: 그렇죠. 네,
0: 그게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1: 귀한 것을 알아볼 수 있었고
0: 네.
1: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대가 지불하는 것에
0: 그렇죠.
1: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은 모습이죠.
0: 그렇죠.
1: 그것을 아마 믿음으로 표현해 준 것 같아요.
0: 네. 이 스바오의 여왕처럼 정말 사실은

0: 성도들도 이렇게 진리에 대한 그 갈망, 그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1: 그 요즘 시대 사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투자해서 얻을 만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가지고 있던 명성이니 돈이니 우리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
0: 네.
1: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내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그냥 보조수단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취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사실은 당시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0: 네.
1: 남방 여인이 여왕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사실은 예수를 두고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생긴 말씀이거든요.
0: 왜 책망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남방 여왕을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책망하셨잖아요.
1: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마태복음 시장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책을 옆에 뒀던 사람들 있잖아요.
0: 네.
1: 그 자기들을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생각했다는 그런 사람들인데,
0: 네.
1: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의 안에 있는 그 말 믿음과 신앙이 가짜라는 건 예수님을 만나면 드러나는데,
0: 네.
1: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도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게 남방 여인이라는 말은 너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도 몰랐던 것 같고 너희가 이방인 취급하는 그 여인들이, 그 옆에는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일어나서,
0: 네.
1: 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라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은 단 한 번 얘기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냐 하면 얘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0: 네. 자, 스바 여왕. 우리가 그 스바 여왕의 마음, 진리를 향한 그 마음만큼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네.
0: 그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의 그 진주장사 비유도
1: 네.
0: 좀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0: 네. 값진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팔 수 있을. 네.
1: 그렇죠.
0: 그 값진 것을 알아보는 눈과 또 모든 것을 헌신해 버릴 수 있는 그 어떤 결단이요.
1: 맞죠.
0: 네.
1: 그 똑같은 비유로 천국은 밭에 묻힌 보화 같다고.
0: 네.
1: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 그 주일학교 노래 부르는 것처럼 집 팔고 노 팔고 냉장고 팔아.
0: 냉장고. 아니 근데 갑자기 왜 냉장고는 왜 나오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요즘 그 아마 나중에 가사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냉장고가 요즘 제일 비싼 건 아니잖아요.
0: 네. 아 가장 비싸서 거기 나온 걸까요? 네.
1: 집 팔고 논 팔고 보석도 팔아 아마 네.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한 헌신과 투자와 대가지불을 통해 아마 보여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0: 네. 자, 그런 스바 여인처럼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말씀
1: 맞죠.
0: 앞에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신앙의 태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0: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이 남방이 이제 스바였잖아요. 오늘.
1: 네네, 네, 맞아요.
0: 스바에 대한 그 지역, 그러니까 현대로 이 지역이 어디냐. 의견이 좀 불분한 것 같아요.
1: 저도 예전에는 에티오피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 네네.
1: 그 사실은 유대인들도 에티오피아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좀 있고, 근데
0: 대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에티오피아라고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1: 예, 많이들 저도 그랬으니까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위치상도 그렇고
0: 네.
1: 남쪽이라는 것도 그렇고. 오고 가는 거리도 그런데 사실 에티오피아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의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 자신들의 그 뭐죠 전승을 묶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케브라나가스트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스바 여왕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뭐 스바 여왕의 이름도 이름이 마케다다 이렇게 얘기하고 솔로몬과 그냥 지혜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나중에 그 여왕의 아이까지 낳는데
0: 네.
1: 이 아이의 이름이 메넬리스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아버지 솔로몬을 찾아와서 왕의

0: 인정받고 그 에루살렘에 있는 언약궤를 몰래 가지고 에티오피아로 옮겨갔다라는 네. 그런 글이 담겨져 있는 글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신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 근데 뭐 그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성경이 아니니까
0: 네. 네.
1: 그거를 뭐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0: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많이들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소위 외경이니 전승이니 전설이니 이스라엘의 탈무드니. 근데 우리가 그거는 어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좋은 도구는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성경과 동일한 메시지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 책도 사실은 솔로몬이 죽은 뒤 2500년이나 뒤에 쓰여진 책이라 사실 네. 역사학자들도 그 신뢰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중요한 말씀은 사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데요. 신앙과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잃음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1: 아멘. 네. 네. 그럼요. 네. 우리가 그 성경, 이 정경으로 채택된 네. 성경 전서 외에는 이게 뭐 진리가 아니니까요.
0: 그렇죠.
1: 네. 그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고,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건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
0: 그렇죠.
1: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우리는 가끔 이제 예를 들면 성경을 얘기하다가 우리는 스바 여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네.
0: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여왕의 이름이 마케다며 솔로몬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혹할 거예요.
1: 안 들어본 얘기라?
0: 안 들어본 얘기잖아요. 이 사람 어디서 그런 지식이 있었지?
1: 네.
0: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 라는 것. 그다음에 뭐 그 뭐죠? 그 신의 산이 어디에 있더라. 막 네. 이런 것. 좀 언약궤가 발견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무슨 성배를 찾아서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수님의 마지막 잔.
1: 네.
0: 그리고 뭐 천주교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그
1: 궁금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진리와는 상관없는 예.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건 그냥 그대로 궁금한 상태로 그냥 버려두시고.
0: 재미있는 네. 이야기낼 수 있어도 여러분의 신앙을 좌우하지 말게 하십시오.
1: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맞추신 분 가운데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3984님 그리고 0153님 4620님 세 분 이렇게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 3984님 0153님 4620님 축하드리고요. 네, 이분들은 다시 한번 주소와 성함 적으셔서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14시간 추석 명절 특별 생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애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0: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1: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새벽 시장을 여는 상인의 손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청년들의 도전에서 순천의 내일은 시작됩니다. 생태가 지켜온 도시 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키워갑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대한민국 미래경제도시 순천. 이 캠페인은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 순천시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 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 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주향교회 라양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묵는 인생 푸는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의 힘, 성경에서도 가르쳐주는 그 사람의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큰 배를 움직이는 기와 같다고 하는 이 말의 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말을 잘 지혜롭게 하면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트러블메이커도 됐고 화평의 사람도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일진데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고집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화평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내 믿음 지키겠다고 가정평화 깨뜨리지 마시고 내 믿음대로 살겠다고 그것이 고집이 되어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푸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자꾸만 묶어내는 인생, 오히려 예수의 이름이 욕먹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보다는 풀어내는 지혜, 말의 능력이 있구나 배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선말 근대 초에 우리 그 계급 사회가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런 계급이 있으면 양반, 뭐 종, 백정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고기를 이렇게 소를, 돼지를, 짐승을 잡아서 파는 백정인데 참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천민같이 여겼죠. 그때 이러한 그 백정으로서 고기를 판매하는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은 양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 사람은, 큰 형은 참 사람이 인자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인품이 높아서 늘 존경받는 사람인데 동생은 늘 욕심이 많고 그냥 좀 버릇도 없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형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이제 고기 그 부죽간에 가서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동생이 먼저 온 거죠. 이제 동생이 그 가게에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놈, 이 상길이 놈아, 여기 고기 한 근 썰어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같았으면 싸다고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이때는 그래도 아직 그게 좀 남아있던 터라 그래도 양반이라는 작자가 저렇게 말을 하니 백정으로 살아가는 박상길은 그냥 아무 군말 없이 고기 한 근을 딱 썰어다 줍니다. 그때쯤 이제 형이 또 와서 고기를 사러 왔는데 형이 들어서면서 하는 말이, 여보시게,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만 썰어주소. 이 말을 들은 백정 박상길이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가서 고기를 썰어오는데 누가 봐도 한 근이 아니라 두 근이요. 그래서 고기를 딱 갖다 주니 동생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네 이놈, 이 백정놈아, 저게 어떻게 내 고기하고 똑같으냐? 왜 나는 이만큼 조금 주고 저 형님은 저렇게 많이 주냐? 하고 화를 내니까 이 백정 박상길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마님, 작은 마님이 가진 고기는 백정 상길이 놈이 드린 고기고요. 저 큰 마님을 드린 고기는 박서방이 드린 고기입니다. 어찌 그 고기가 똑같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 얼굴이 불그락 불그락하며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도 미움도 화해도 다툼도 다 말에서 시작된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사울왕과 다윗 사이에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잘한 대로 요나단과 다윗의, 사울의 아들인 그 요나단과 다윗은 참 가까운 친구였던 걸로 우리는 성경에서 기억하고 있어요. 사울왕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다윗을 해치려고 다윗을 그렇게 또 밉게 보는데,

변화다 내게 말했던 것 같아요. 한글 개역성경에 사무엘상 19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그 아비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여기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이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이야기할 때 그냥 말하지 않고 포장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예요. 여기 다윗을 포장했다, 이 포장이라는 말이 그 유명한 토부, 선하다, 보기 좋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거든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냥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어쨌든지 더 이렇게 좀 아름답고 더 이쁘고 막 그렇게 살을 붙여서라도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 이야기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종종 없는 이야기도 막 붙여서 하는 것이 실은 나쁜 이야기를 많이 없는 걸 붙여서 할 때가 많은데 이 요나단은 아주 좋은 이야기 들 수 있으면 아버지가 흐뭇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드렸다, 포장해서 했다 이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칭찬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성경에 보면 두둔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그래서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죠. 요나단은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에 힘을 쏟았다는 것이죠. 전에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신데 우리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상담학 박사이시고요. 상담학 분야에 참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소개하는 어느 상담 사례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길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장성하여 장가를 가서 결혼을 했는데 아 이게 장가간 것도 감사한데 가서 그냥 떡두꾸배 같은 아들 손주를 덜컥 났네. 그게 얼마나 이 권사님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금이야 오기야 막 이 손주를 그냥 품에서 떨어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기계가 아닌 이 권사님이 몸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어느 때부터 이제 갑자기 속이 상한 거야. 화가 나죠. 그 손주를 보고 기를 때는 아픈지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했는데 어느 때더니 몸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원망하죠. 이놈의 며느리가 좀 일찍 퇴근해서 좀 와가지고 좀 애기도 좀 씻기고 좀 그러지. 어째 그렇게 그냥 애가 그냥 그런다냐. 말은 안 하고 속으로만. 아 이놈의 아들 놈은 빡 쉬는 날은 좀 손주하고 좀 이렇게 좀 씻기도 하고 놀기도 해줘야지. 어디를 가갖고도 안 하고 불만이 많아. 그러고 하루 이틀 살아가던 어느 날 그러네도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 미운 것들이 그냥 미워 죽겠는데 며느리가 한 오후 한 5시쯤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 저희 오늘 쇼핑 좀 갔다가 저녁 먹고 한 10시쯤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우리 애기 좀 우유 먹이고 재워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열불이 나는 거야. 예, 그라인도 그냥 속으로 이러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손주를 씻기고 우유를 먹이고 잠을 재워놓고는 너무 속이 상해서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잠그고 누워버렸어. 10시쯤 되니까 며느리와 아들이 들어오는데 이 어머니가 잠이 오겠습니까? 그냥 잠 안 자고 누워있는 거죠. 근데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들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대답하겠어? 안 하지. 나 지금 성질 났다 그런 거잖아. 아무 대답도 듣고는 있는데 어머니 주무세요. 아무 말도 없어.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아들이 소파에 딱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다 들려. 안 자니까. 네,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는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면 세상에 어머님 같은 분이 있을까 싶어. 우리 어머님은 우리 친정엄마보다 나는 더 좋아. 정말 존경스럽고 우리 어머님이 은혜와 사랑을 어찌다 갚을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자는 척하면서 듣고 있던 이 시어머니 권사님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말할게요. 웜의 전연이. 그게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웜의 전연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여보 당신도 그래. 나는 정말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가끔씩 회사 화장실에 가서 따로 혼자 울 때도 있다. 일찍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되어 이렇게 고생하시며 우리를 길러주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은혜 어떻게 갚을까 몰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 권사님이 이래는 거야. 웜의 저 새끼도 그러는 거야. 여러분 참 우리말은 독특한 의미를 가져요. 그게 욕 같은데 욕이 아니고 이게 뭔가 그냥 내뱉는 말 같은데 정감이 있는 말. 그게 우리들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아마도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은 그런 말이겠죠. 웜에 저랬다고 해서 욕을 한 게 아니라 세상에 저것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 좋은 거야 지금. 좋은 표현을 우리네 어머니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 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자는 척 헌김에 그냥 잠은 들어버렸는데 너무 좋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며느리하고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막 반찬을 만들어. 아이고 우리 며느라 어째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많이 먹으라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사람의 말이 능력이구나. 여러분 이번 추석입니다. 불편하지만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우리들이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과 하늘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만남이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만남이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안 만나면 계속 오해가 생기고 계속 매듭은 묶여지고 풀려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도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말입니다. 야곱에게는 인생의 숙제가 있어요. 지난날 형을 속여먹고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와서 살았던 지난 역사.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셔서 큰 불을 잃었지만 야곱의 마음의 한계태는 형님과의 이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어느 날 야곱은 드디어 용기를 내서 온 가족을 이끌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너무 두렵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 길인데 그 길을 가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형 에서의 화해를 위해서 풀기 위해서 만나는 두 가지 단계가 소개돼요. 첫 번째 단계가 뭘까? 1단계는 창세기 32장 20절에 또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기 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되 여러분 우리말에 맨입으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참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어느 정도껏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물로 어떤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잠언 18장 16절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지혜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이 뭐 뇌물이 아니라 정말 관계성을 좋게 하는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 예물로 여러분 보통 부모님 모시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뭐 보통 큰형님네들이 형님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이제 동생들이 명절날 가면 고생하신다고 그 예수 믿는다는 그 고집을 가지고 명절 다 끝나는 오후녁에 가면서 왜 오후에 가냐고 남편이 말하면 여보 난 제사 음식 안 만들어 죄 짓는 거야 남편이 기가 막히죠 그런 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이제 형님 댁에 갔어 그래도 늦지막히 가니 형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 또 부엌에 들어가서 맛보면서 아이고 형님 이거 짜네요 이? 이거 참 다네요 그러면서 또 맛평가까지 하시네 온 가족이 일어나 부모님께 제사하려고 일어나 절을 할 때 나는요 제사할 때 절 안 하니까 참석 안 합니다 이? 그러고 자기는 부엌에 앉아서 다 주워 처먹고 있네 예. 이런 며느리를 누가 좋아하고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누가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이 고집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고집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화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시집아버니 제사를 10개를 드리는 시댁에 왔는데 어떻게 이 집에서 살아날 것인가. 자기는 형님 댁에 갈 때 하루 전에 갔대. 명절 하루 전에 항상 먼저 거기를 가서 자기가 그냥 반찬을 다 만드는 거야. 그래 놓고 형님한테 말했다는 거야. 형님, 제가 교회를 다녀서 저 절하는 것만은 제가 다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반찬 다 만들 테니까. 이게 뭐 큰 형님이 뭐 방해할 일이 있겠어요? 아이고, 동서 그렇게 해. 그리고 저 제사 드리고 가족들이 절할 때는 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다. 그걸 10년을 했대, 10년. 아, 여러분 놀래도 왔네요. 예, 10년을 했다네, 10년. 그리고 마침내 그 가정에 구원을 이뤘다는 간증은 이거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있는 형님들이 계시면 가실 때 우리 신앙인들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가지 말고 아이고 형님 고생이 많아요. 참 어른들 모시고 살기 힘들죠. 맨입으로 오지 말고 한쪽으로 딛고 가서 이렇게 어깨쯤 올려주세요. 작은 영양제라도 하나 사가지고 형님 이것도 잡수시고 힘내세요. 이? 이러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 작은 사랑 앞에 녹아진단 말이죠. 알고도 못하는 게 우리의 부족함이지만 그러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남의 축복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혜롭게 하는 게 복이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거 아부야 아부 딱 아부잖아 아니 뭔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아 아부인지 알아 형도 아부인지 알았을 거야 그런데 기분이 좋은 걸 어떻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형님 얼굴 보니까 뭐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형도 좋았겠죠. 여러분 따라서 해봐요. 아부도 능력이다. 아부도 능력이요. 디오든 평이 쓴 책인 어부지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아부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아부를 잘못하는 당신이 창피하다 그랬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부라는 것이 실은 이 말을 한번 잘함으로써 상대방 기분을 좋게 해줌으로써 그 대화를 아주 좋게 끌어갈 수도 있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뭐 그냥 속 없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속에 있는 이야기, 뭐 속에 없는 이야기 안 해요. 그냥 그 상황에서 좀 말 한마디. 아이고 형님 고생이 많아요. 아이고 형님 오늘 얼굴이 어찌 그렇게 그냥 막 더 팽팽하고 이뻐졌습니다. 좀 허머 어째서. 그렇게 보이면 혹시 그냥 어머니 용돈 뺏어가지고 몰래 수

그랬는가 그래가지고 그냥 눈만 이렇게 크게 뜨고 그냥 이쁘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하면 더 이쁠 건데 그러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그 아부라는 것이 오늘 참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부가 창피한 게 아니라 아부를 잘못하는 당신이 창피하다. 좋은 말 한마디는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그 위대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성경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실은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생각할 때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얘들은 하나님이 구원도 안 시켜줄 거야 이렇게 이방인을 생각했던 베드로의 이 생각, 이 고정관념이 꽉 뺏겨있던 게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그 고넬료 집에 어떻게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여 그가 고넬료 집에 가고 드디어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요. 놀라운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요 성경의 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사건을 알고 베드로가 그 가정에 세례를 주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의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게 누굽니까? 그 유명한 바울, 옛날 이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눈이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너에게 그 사울을 이야기해. 눈이 먼 사울이 있다. 내가 가서 안수기도해서 그 눈을 낫게 하라. 그때 아나니아가 한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지금 이런 말은 참 이쁜 말이고요. 실은 이 말을 직역하면 그래요. 아니, 내가 그놈에게 왜 가요? 걔요, 내가 소문을 듣기로 아주 나쁜 놈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 다 잡아 죽이고요.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 있잖아요. 이놈이 그때 죽일 때 앞장서서 돌로 쳐 죽인 놈이라니까요. 이놈을 내가 왜 가서 기도합니까? 지금 이러는 말이에요. 내가 듣기로는요, 그보다도 더 악한 소문이 더 많아요. 내 생각과 판단보다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끔씩 성령의 감동하심이 너희 시어머니 구원하거라. 그러면 하나님 제발 시어머니만은 하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우리 시어머니는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닙니다. 제가요 30년을 지켜봤는데 예수 안 믿어요. 차라리 제가 딴 사람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내 판단으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감동 주시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만델라 효과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만델라 아시죠? 만델라 대통령,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노벨상 받았던 만델라 대통령의 이름을 딴 만델라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진실되거나 실존됐던 사건이 아님에도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한 거짓된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나쁘대, 그 사람 뭐 했대 이러면 나는 확실히 아는 건 아닌데도 그 말에 왜곡된 사실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델라 효과예요. 우리가 살면서 심리학자들이 왜 사람과 사람이 오해를 부르는가 하는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투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말과 행동 속에 내 감정을 투영하여 오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항상 나를 보면 관심이 없이 무관심해. 그러면 내 생각에 쟤는 아마도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왜곡된 해석이죠. 두 번째 선입견입니다. 외모나 말투나 직업 등의 정보가 전체 인생을 왜곡해버리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털을 말할 때 보면 말이 느려 말투가 느려 그런 것이 저 사람 아마 게으를 거야 이렇게 내가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가 확증 편향의 단계인데요. 이미 가지고 있던 인상을 강화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경향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있는 우리 윤정은 집사가 까칠하다. 난 까칠한지 모르겠지만 까칠하대.

0: 그렇게 정보를 받았다 그러면 저 윤 집사가 뭔가 그날 좀 이쁘게 착하게 하려고, 어이, 저 까칠한 사람. 저 이쁜지 또 까칠해. 이렇게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확증하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 오해를 낳는다는 거죠. 사람의 오해는 사람의 만남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좋은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돼요. 피하지 말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주님 마음 가지고 만나면 열려집니다. 여러분, 내가 묵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내 말을 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화평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두려워하지 말고 만나셔야 됩니다.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고 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축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 땅에서 합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합하면 묶인 것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성도간에 묶여져 있는 인생, 푸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셔야 됩니다. 푸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말이 능력인 걸 잊지 맙시다. 사랑도 미움도 화해도 다툼도 다 말에서 시작되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푸는 말은 이 땅의 문제와 하늘의 문제를 함께 풀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만남이 능력입니다. 사람의 오해는 사람의 만남을 제한하지만 내 생각과 판단보다 성령의 소리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나아가십시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묶는 인생이 아닌 푸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주향교회 나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83-8471번 061-683-8471번 여수주향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을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깊은 우물 속에 있는 물을 길어내려면 끈에 묶인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려야 하는데요.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끄집어내는 사람입니다. 깊은 물은 길어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길어내는 수고가 필요하지요. 누군가의 영적 통찰력을 길어올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두레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 속에 있는 모략은 자신이 길어올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곁에 있는 사람이 길어내줘야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깊은 물과 같은 모략을 길어내는 그 두레박 중 하나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고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두레박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략을 길어내는 일이라면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략이 나오는 구멍을 막는 일입니다. 차마 나 좀 인정해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인정해주기를 고대하는 간절한

한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했다고, 당신이 있어 오늘의 내가 있다고,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인정해 줍시다. 곁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모략을 길어올리면 그것이 나의 복이 된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편협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그 혼탁함을 가리기 위해 결국

위선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의 필터, 말씀의 필터, 기도의 필터, 찬양의 필터를 통해 좋은 것만 걸러내는 정수기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난이나 지적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걸러내는 정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썩은 물을 정화시켜 맑고 투명한 물처럼 깨끗한 물을 담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되면 치유와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정수기부터 달아야겠습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 더욱 빛이 나는데요.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의 모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시련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참 믿음을 구하십시오.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따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달라지는데요. 예수님만 바라본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지만 풍랑을 바라본 순간 바다에 빠졌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초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면 어둠이 빛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접근 방식을 달리하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패는 성공의 씨앗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홈런 왕 중에서 삼진아웃을 많이 당하는 선수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데요. 실패는 없습니다. 다만 피드백만 있을 뿐이죠.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 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스가랴 제12장
1: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0: 아만의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1: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이란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0: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1: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0: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1: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청과 간과는 진명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0: 제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1: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의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록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0: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1: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0: 제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

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 또한이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비차 손으로 붙잡으며 비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피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0: 말라기 제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2: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0: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0: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1: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0: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1: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 제2장.
1: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0: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0: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1: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0: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 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아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1: 제3장
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2: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0: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타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진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험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긴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0: 얼굴에 여화가 이르노라.
1: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0: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2: 제4장.
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 보라, 용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0: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2: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3: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연휴를 맞아 극동방송이 풍성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4: 짧은 연휴를 앞두고 추석 전야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찾아갑니다.
3: 복음 70년 풍성한 한가위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생방송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찬양과 은혜로운 이야기, 명절의 정취를 더해줄 다채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 고향을 오가는 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극동방송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3: 마음은 고향으로, 시선은 하나님께.
4: 2026년 추석, 극동방송과 함께 믿음으로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3: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4: 극동방송 추석 특별 생방송과 함께하세요.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시편 147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언입니다.

오늘 첫 곡은 안성진의 3집 앨범 중에서 주리가 부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함께하는 Evening Praise. 오늘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4914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진아의 찬양 함께 띄워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조준모의 시편 23편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진아의 찬양 함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캐티 트로콜리의 영어 찬양 한곡 준비했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캐시 트러컬리의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그리고 김상진의 평안하라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끝곡은 시와 그림의 항해자, 6189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동기가 늘 선해 보여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실 때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스스로 진실하다고 또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때론 충동적으로 속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안은 아주 무시하면서 다른 개념에는 끈덕지게 집착할 수도 있죠.

자기 마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감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또 크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 대신 또 나를 자책하는 대신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놔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찬양하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지선 전도사의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토브워십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동기와 그리고 나의 결심이 순수한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시간 방송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이곳으로 꼭 문자 보내주셔야 되고요. 듣고 싶은 찬양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기도 제목들 모두 좋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또 먼저 들어온 신청 찬양이 있어요. 7864번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시면서 경배해요. 또 저의 찬양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곡 더 들을까요? 5265번님께서 오신실하신 주 신청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변함없으신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하고 시시때때로 연약해서 쓰러지지만 이렇게 변하지 않으신 강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음을 감격하면서 두 분의 신청 찬양 함께 이어 듣고 올게요. 먼저 경배해요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들이어서 밤이나 낮에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내 감정 대신 복음을 따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까지 힘차게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샵 9330 이곳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삶이 완벽하고 완전해서가 아니죠.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내가 깨끗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의 과민한 양심이나 무뎌진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으로 비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워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다 여러분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주님의 큰 은혜. 이 시간 방송 가운데 가득 넘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고요. 이제는 내 감정 대신 복음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내일 하루도 그렇게 복되고 결단이 넘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또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내 삶의 노래로 이곳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오늘은 건강식품보다 더 좋은 그런 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팔지도 않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약인데요. 잘 들어주세요. 첫째, 웃으며 나오는 엔돌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요. 감사하며 나오는 세로토닌, 우울함을 없애줍니다. 셋째, 운동하면 나오는 멜라토닌은 불면증을 없애주고 긍정의 힘을 주고요. 넷째, 사랑하면 나오는 도파민은 혈액순환에 좋다고 합니다. 다섯째, 감동하면 나오는 다이돌핀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질과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세심하고 놀라운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시고요. 몸과 마음이 그리고 영이 건강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고 감사하고 운동하고 사랑하며 감동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102편 함께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10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멀리 있는 주인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 놀라운 부르심을 생각하며 김도윤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들으셨습니다. 친구라는 말은 참 따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다는 건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거룩하신 분과 부족한 사람, 그 사이는 우리가 좁힐 수 없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거리를 먼저 좁혀 오셨습니다. 우리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친구에게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힘든 일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 오늘 밤 그 사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장윤영의 하나님의 빛, 오벳의 시편 1편, 김도연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Come on Gathering의 Surely Worthy, Michael W. Smith의 Here I Bow, Josh Baldwin의 Thank You Jesu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8933번 쓰시는 분께서 김도현님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영원한 약속 그리스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일이길 기도합니다. 그러시면서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들려드리긴 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오늘 또 주제가 어떻게 보면 친구에 대한 얘기라서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친구란 노래, 이게 Friends란 노래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 이게 아마 마이클 W. 스미스도 불렀고 에미 그랜트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듀엣하는 제 90년 처음에 그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한국에 어떻게 보면 CCM을 시작하게 한 그런 팀의 제가 일원으로 있을 때 거기에 가면은 많은 수많은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해외에서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그 CCM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를 연주하던 장면이었는데 예, 아직까지 이 노래를 또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또 저도 그때 당시 이 노래 들으면서 아 나도 저런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 히스플랜의 위대하신 주, 텐트메이커스의 권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surely as I live, you will wear them all as ornaments.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 백화점 과일 코너에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들어온 딸기는 좀 덜 달고 무릅니다. 수박과 참외도 아직은 제철이 아니라 당도가 살짝 떨어지니 구입에 참고하십시오. 과연 이렇게 과일을 파는 곳이 있을까 싶겠지만 국내의 한 대형 백화점 과일 코너에 실제로 붙어있던 내용입니다. 고객을 속여 물건 하나를 더 팔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조금 덜 팔더라도 평생 고객을 만들도록 신뢰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세계 최정상 리더들의 현장 리더십이란 책에 나오는 잃어버린 신뢰를 해결하는 4단계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 내 실수를 완벽하게 인정한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확히 설명한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결과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라고 할 때 오히려 두터운 신뢰가 쌓이는 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수보다 변명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요. 수정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 복음 전파에 힘을 얻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길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나무에는 산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나는 믿음으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어떤 실수를 하거나 신뢰를 잃는 상황이 되면 구차한 변명과 또 이 상황들을 막 설명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뢰를 쌓는 것 또 신뢰를 회복하는 4단계 중에서 첫 번째가 내 실수를 완벽하게 인정한다입니다.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내 실수를 인정해야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주님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었고요.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얻는 것. 그 어느 분에게 신뢰를 얻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더 신실하고 더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바꿈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얻는 참된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요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별그대 들으시다가 와 이 찬양 참 좋다 제목이 뭐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소프라노 신영옥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송가를 듣고 있는데 왠지 이렇게 주님과 손을 이렇게 잡고 폴짝폴짝 같이 뛰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걷는 이 사명의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삶은 저는 다 알지 못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별그대를 듣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늦은 밤, 이 방송을 들으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찬양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저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힘내자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신뢰받는 자로 이 사명의 길을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걸어가고 있는 별그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참된 위대함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과거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데 있다는 인도의 속담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이 참된 성장인 것이죠. 기존에 있는 것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을 대지 않고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집해오던 이전의 나의 방식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과 환경이 설령 힘이 들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께서 이루어가시는 삶과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캐리 언더우드 뒤에 오신실하신 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김도현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선의 감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필로스의 나 때문에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한경미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티 밴드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 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노인팅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주리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진아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갈보리산 위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사랑한다라는 이 말, 여러분은 자주 사용하십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 말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북한에 유입이 되면서 북한 주민분들 사이에서 예전보다는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최근 연인 사이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적힌 편지가 또 감찰당국에 적발이 돼 퇴폐적인 생활 양식으로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것, 연인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친구 사이의 우정도 직장 동료에도 친구들도 이 사랑이라는 유대감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각박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사실을 북녘의 성도님들도 꼭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한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이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어요. 너를 선택한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라고 고백 한번 드려볼까요? 북녘의 성도님들은 조금은 어색하고 또 낯선 표현이겠지만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E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제주국 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민군 병사로 복무하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시고 귀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칼럼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날씨 전해드리면서 더불어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또 분석하고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은혜의 사연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 나누길 원하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추석 때가 되면 대한민국 주민들은 서울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기차로, 버스로, 자동차로, 고속도로마다 고향을 방문하는 많은 주민들의 자동차로 꽉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두 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북한 땅이 생각이 나고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통일이 되어서 하나 된 민족, 하나 된 국가가 되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고 드나

들수 있는 그날을 꿈꾸게 됩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보고 싶으면 가서 볼수 있는, 가고 싶으면 갈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추석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은 적대적 두국가론이라는 희한한 이론을 가지고 나오면서 남과 북을 영구적인 분단 국가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통치자들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가장 나쁜 국가로 정의해놓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통일된 하나된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대한민국 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뤄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꿈꾸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들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서로 전쟁을 벌이는 원수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서로 파여 하나가 될 것이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남과 북에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선은 누구의 선이냐면 하나님의 선이겠죠. 여러분, 통일이 되는 것은 북한의 지도자들도 아니고, 남한의 지도자들도 아니고, 중국의 시진핑이나 미국의 트럼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약 한 적대적 감정의 고리들을 끊어내시고 이제 남과 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정치적 회복, 정치적 하나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눠진 가장 근본적,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원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실 때 단순한 영토의 통일이나 어떤 국가적 통일을 넘어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북한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 곳곳에 4만여 개가 넘는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숭배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북한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할 때에 북한의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꺾어내시고 그 땅에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찬양받고 하나님만 예배받으시는 온전한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북한 땅에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추석은 추수의 계절,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 아닙니까? 이런 북한 땅에 정말 큰
큰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잘못된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0: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제사로 나아가는 그런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일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손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이 남과 북의 악한 고리를 끌어내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예수님의 손 안에서 강한 능력 안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실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여기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일본에서는 아시안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뿐 아니라 북한도 대규모 선수단을 보냈는데요. 분단 이후 남북은 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종종 이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을 비롯해 축구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아이스하키 등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기도 했죠. 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에서는 남북 동시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한 이후 스포츠를 통한 교류도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요. 오늘 북한 바로보기에서는 남북의 스포츠 교류 역사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 통일을 위한 교류의 필요성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요즘 일본에서 아시안게임이 진행 중이죠. 남북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있었던 남북 단일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스포츠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분단된 남과 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0: 예.
2: 오늘은 남북이 하나의 팀으로 국제 무대에 섰던 남북 단일팀의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0: 예. 자, 남북 간의 단일팀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태동기부터 짚어주시죠.
2: 네, 남북 단일팀의 논의를 시작한 것은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0: 네.
2: 1963년 그 이듬해 열릴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위해서 처음으로 공동 참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1979년 평양 세계 탁구 선수권, 또 1980년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도 논의는 이어졌지만 선수 선발과 참가 방식 등의 이견으로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0: 예.
2: 결실의 발판이 마련된 건 1990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린 남북 통일 축구 대회 이후였습니다.
0: 예, 오랜 논의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던 해가 바로 1991년이었죠.
2: 맞습니다. 1991년 남북 스포츠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0: 네.
2: 남북은 코리아라는 이름과 한반도기를 앞세워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했습니다. 첫 무대는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였는데요. 남한의 현정화 홍차옥, 북한의 리부은이 유순복 선수가 힘을 합쳐서 여자 단체전에서 세계 최강 중국의 9연패를 저지하고 감격스러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네.
2: 영화 코리아의 배경이 되었던 대회가 바로 이 대회입니다.
0: 예. 이 탁구뿐 아니라 같은 해 축구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2: 네, 그렇습니다. 지바 탁구 대회 직후인 6월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도 단일팀이 출전했습니다.
0: 네.
2: 조별 리그에서 1승 1무 1패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고요. 비록 8강전에서 강호 브라질을 만나서 1대 5로 패했지만 전 세계의 분단을 넘은 단일팀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뜸했던 단일팀 논의가 2018년에 이르러서 다시 활기를 띄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구성이 참 큰 화제가 됐었죠.
2: 예, 그렇습니다. 2011년 카타르에서 열린 제1회 피스앤스포츠컵 탁구 단일팀을 거쳐서 2018년도에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첫 올림픽 남북 단일팀이 성사되었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종목은 여자 하키였는데요. 남한 선수 23명, 북한 선수 12명 등 총 35명의 엔트리로 구성된 코리아 팀이 스위스 로잔 대회 회의에서 확정되어서 단일팀으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대 종합 스포츠 축제에서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을 텐데 한편으로는 또 현실적인 논란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뭐 함께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요.
0: 네.
2: 상징적인 의미는 컸으나 대회 직전에 급박하게 팀이 꾸려지면서 기존 선수들의 출전 시간 감소, 또 기회의 공정성 보장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0: 예.
2: 평창 단일팀은 스포츠 교류의 감동뿐만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권익과 공정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남

0: 넘긴 사례였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같은 해 여름에 여러 종목으로 단일팀이 확대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2018년은 단일팀의 위원이 가장 넓어진 해였습니다. 세계탁구대회 단일팀에 이어서 여자하키, 이어서 벌어진 자카르타 팔레망 아시안게임에서 여자농구팀, 카누팀, 조종팀 이렇게 여러 종목으로 공동팀이 출전했습니다.
1: 예.
0: 아, 또한 2018년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탁구와 수영 종목에 단일팀이 참가하여서 장애인 스포츠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1: 예. 1990년대 논의가 시작돼서 1991년에 있었던 지바의 기적,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또 아시안게임까지 이어졌었던 우리 남북 단일팀의 역사,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 단일팀은 정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게 해준 교류의 통로였습니다.
1: 네.
0: 민감한 정치 군사적 문제보다 스포츠라는 비정치적 접근을 한 것이죠.
1: 네.
0: 두 번째로 코리아라는 이름 아래서 한민족이 연대감을 확인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1: 네.
0: 같은 팀이 되어서 경기를 한다는 것은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물론 관중들에게도 연대감을 심어줍니다.
1: 네.
0: 그래서 단일팀에 대한 구호가 우리는 하나다 였습니다.
1: 네.
0: 자, 세 번째로는 단일팀에 대한 선수 선발, 훈련 기간 부족, 경기력 유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늘 뒤따랐는데요. 팀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는 거죠. 남북이 네. 한 팀이 되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선수 선발에 문제가 있고 또 준비에 이어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큰 문제로 삼는 것은 단일팀 구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길게 보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 예.
0: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번 아시안게임 여자축구에서 8강 진출을 놓고 남북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1: 네.
0: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선수들은 악수를 했는데
1: 네.
0: 감독과는 악수를 안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1: 예.
0: 예,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단일팀을 만들어서 경기하던 때가 아주 그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남북 단일팀은 상호 존중과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례가 계속 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날 살펴본 이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지요.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정치화되지 않게 하시고 페어플레이를 하며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남북이 단일팀이 되어 경기를 한 역사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의 역사가 현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대적 관계는 남북 모두를 감정적으로 어렵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합니다. 분단의 역사의 굴곡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잘 극복하여 평화 통일의 미래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들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 바로보기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남북간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3시간 간격으로 발사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 당국은 관련 정보와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뉴스원이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뉴욕에서 개막하면서 북한은 마지막 날인 28일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일본과 영국 등 10여 개국 정상과 만나고 오늘 2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대만 문제를 조율하는 한편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국의 생산시설과 물류망, 수출 기반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경제와 재정 능력까지 약화시키는 소모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당국이 직장 배치를 거부한 청소년들의 행적을 매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해산에서 중국산 중고차 반입이 끊기자 폐차 직전에 노후 차량을 수리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뉴스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3시간 간격으로 동해상에 발사한 가운데 한미일 외교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같은 날 시간차를 두고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추가 발사 가능성과 도발 의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백용진 한반도 정책국장은 지난 21일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와일졸 한일 담당 부차관보, 일본 외무성의 아리요시 다카시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 협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 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와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한미일 외교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협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세 나라의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인데요. 북한 매체는 발사 다음 날 오전까지 이번 미사일 발사 사실이나 발사 목적을 별도로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사가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인지 기존 미사일 전력의 운용 훈련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국제사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 변화 관리 모두를 위한 유엔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교전과 미이란 전쟁이 겹친 가운데 각국의 정상들은 전쟁 종식과 국제 질서 회복, 다자주의 강화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중동 정세가 복잡해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유엔의 역할과 개혁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에는 관례에 따라 브라질 대통령이 첫 연설을 나서고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오후 기조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튿날인 23일에는 이란과 우크라이나 정상이, 24일에는 이스라엘 총리가 연단에 오릅니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북한의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연설해 비핵화에 관한 기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회 기간에는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국제안보, 기후변화와 팬데믹 대응 등을 다루는 고위급 회의도 잇따라 열리는데요. 공식 회의장 밖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양자회담과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둘러싼 외교적 접촉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일본과 영국 등 10여 개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지난 7월에 취임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와는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지도자들과는 이란 상황과 전후 전략을 협의합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공격과 석유 천연가스 수출 차질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미국의 향후 대응 구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미국이 이란 대표단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입국 비자를 발급하면서 양국 정상의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워싱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과 관세, 희토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앞서 양국 경제 책임자들은 뉴욕에서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막판 조율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회담이나 약식 접촉을 가질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회사의 군사적 기여 방안 등 여러 현안이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유시스 보도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뉴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취임한 후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회담은 오는 24일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대중국 인식과 대만 문제에 관한 대응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미중 간의 합의 과정에서 자국의 안보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대만 문제를 놓고 예상하지 못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중국과 갈등을 빚어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인식을 직접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선

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상대국의 생산시설과 물류망, 수출 기반을 약화시키는 경제적 소모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말부터 우크라이나의 쇼핑몰과 창고, 유통센터 등을 미사일과 신형 제트 추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우편업체를 비롯해 주요 유통업체와 출판사, 제약회사 등도 타격을 받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현대식 창고 약 500만 제곱미터 가운데 210만 제곱미터가 파괴됐고, 이 가운데 90만 제곱미터는 최근 몇 달 사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초에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철강 생산량의 90%를 담당하던 제철소 3곳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3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15,000명이 넘어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고용과 실수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철도시설과 주유소까지 공격받으면서 물류와 에너지 공급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약 15억 달러의 세수가 줄고 올해 추가 재정 부족분은 2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흑해 봉쇄로 농산물 수출에도 차질이 생겨 대체 수출로를 통한 물량은 평소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창고, 화물선을 장거리 드론으로 공격하며 맞서고 있어 양국의 경제와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고급 중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에 배치되지 않았거나 배치된 직장에 나가기를 거부한 청소년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남포시 소식통에 따르면 남포시 인민위원회는 이달 초 동사무소와 인민반에 올해 졸업한 17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을 파악하고 교양을 강화하라는 중앙의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일부 청소년이 한국 영상물을 보거나 패싸움을 벌이고 장마당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직장 배치를 서두르는 한편 배치 전까지 인민반장과 부모들이 이들의 행적을 매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밖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방침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현지 부모들은 공장과 기업소의 가동률이 낮아 졸업생을 받아줄 직장이 부족하고 배치돼도 배급이나 생활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시 이후 안전기관은 청소년이 모이는 장소의 단속을 강화했으며 단속된 청소년들은 도로 보수 작업이나 농촌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중국산 중고차 반입이 사실상 중단된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폐차 직전에 노후 차량을 수리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 중국에서 들여왔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팔리지 않던 차량들이 최근 다시 시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고차 공급은 줄었지만 차량 구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업자들이 수리공을 고용해 낡은 차량의 부품을 교체한 뒤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7만 위안가량에 들여왔지만 상태가 나빠 2만 위안에도 팔기 어려웠던 차량이 최근에는 4만에서 5만 위안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업자들의 손실폭은 기존 70% 이상에서 30에서 40%대로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업자들은 차량에 묶여있던 자금을 일부라도 현금화해 다른 장사에 다시 투자할 수 있게 됐는데요. 노후 차량을 고쳐 되팔려는 수요가 늘면서 전문 자동차 수리공들의 일감과 수입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19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 24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이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양강도와 함경도는 글피 새벽까지 가끔 구름이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1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면서 쌀쌀함과 따스함이 교차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강원도 영동에서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아침 최저기온 인천 19도, 서울 18도, 강릉 1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과 강릉 27도로 예상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의 하늘도 대체로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군산과 고창, 여수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올 예정이니까요. 환절기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목포 19도, 보령 18도, 군산 17도, 낮 최고기온은 목포 28도, 보령과 군산 27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종일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포항과 울진에서는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겠고요. 부산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0: 보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 기온 포항과 부산 19도, 울진 16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 포항과 부산 27도, 울진 24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하루 동안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어도에서는 오전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의 세기가 점차 줄어들겠고요.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5도, 제주 22도, 서귀포 21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28도, 서귀포 이어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평안남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신의주 16도, 신계 14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계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와 양강도도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함흥과 북청, 장진, 원산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정진과 무산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운기 16도, 함흥 15도, 무산 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 함흥 27도, 운기 22도, 무산 19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 맑게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3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순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륙이팔 성도님, 수원에서 사고 계시는 분인데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내용은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또 품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복음 통일의 그날이 오기까지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ᄀ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다이아몬드라는 이 값진 보석은 원래 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핑크빛, 분홍빛 다이아몬드처럼 색이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어떻게 빛을 내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다이아몬드 속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자체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반사되어 색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 분홍빛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나누며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삶의 불순물, 상처가 이 트라우마로 변해 삶의 덫이 될 수도 있지만 상처가 꽃이 될 때도 있다고요. 불순물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면 꽃이 되고 빛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름에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을 단풍이 더욱 선명해지듯,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메마른 땅 가운데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닷물을 먹물 삼아 주님의 사랑을 아무리 써내려가도 모자란 크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무수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입니다.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짐이라 하셨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약함을 한층 더 기쁘게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우리를 위하여 온갖 모욕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꽃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안산시립 합창단이었고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베이스의 오영광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매일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가운데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범사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는. 그래서 죄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독립을 선언한 거라고 그랬어요. 죄는 순탄하고 평화로울 때 들어온다고 그랬어. 에덴 동산에서 필요한 게 다 거기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전 인류를 죄악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아담과 해와. 죄는 작은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죠. 죄는 핑계와 책임 회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애들 키워보면 다 자기가 안 하고 동생이 했다고 그러고 형이 했다고 그러고 엄마가 했다고 그러고 아빠가 했다고 그러고. 죄는 핑계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죄를 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숨기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 죄 짓고 어디가 숨어 있어요? 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에 숲속에서 슬슬 걸어나왔죠. 죄에 대한 벌, 함벌, 발을 디뎌놓으면 죄의 폭로가 됩니다. 한 번만 발을 디뎌놓으면.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했어요. 죽음 전에 죄는 인간을 항상 밖으로 내몹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야곱도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됐죠. 베드로도 어둠 속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습니다. 죄는 병과 같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면 죽습니다. 죄는 빚진 것 같기 때문에 갚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죄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위대한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질 여유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죠.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죽음으로 알 때의 죄를 피합니다. 회개한 죄는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저껏 내가 죄진 거, 그저께 내가 죄진 거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회개한 죄는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어. 잊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 십자가 생각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0: 죄를 두려워할 때, 죄를 사망으로 할 때, 회개한 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트루바의 인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는 셈이 서울 바합창단입니다. 이어서 김한상 씨의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함께 묵상한 후에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에 정착 한 달 차인 항해더에서 온 강한나입니다.
1: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 안에서 마주 앉아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남한 정착 한 달 차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황해도가 고향인 강한나 집사님과의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황해도에서 양강도를 거쳐서 압록강을 건넜던 2018년에 그렇게 압록강을 건넜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오늘은 또 중국에서 어떤 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곳에 오기까지 어떻게 또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바로 오셔봅니다. 강한나 집사님,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중국으로 가셨을 때 그 깊은 산골짜기에 한국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마을로 가셔서 사셨던 얘기를 주셨는데 거기서 반년 정도 계셨다고 하셨어요.
0: 네.
1: 근데 횟수로 따져보면 2018년에 강을 건너시고 이곳에는 정착한 지 한 달 차에 하나원을 졸업한 지 한 달 차에 접어드셨는데 그럼 그 사이에 5년 이상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디에 계셨던 건가요?
0: 처음엔 허백에 살다가 반년 후에는 동북으로 갔어요. 동북으로 가서 혼자서 또 마트랑 뭐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1: 그래서
0: 그래서 일도 못하고 그냥 새집방에서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고 봉쇄했던 걸 다 개방하면서 조금 일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중국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동북에서 같이 이것저것 자영업을 하면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거든요.
1: 아, 그럼 자영업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인 부분을 구축을 하셨을
0: 근데 봐요. 돈이라는 게 또 잘 그렇게 모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는 대로 다 쓰면서 그럭저럭 살고 있었죠. 근데 솔직히 중국에서는 저희가 신분이 없다 나니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목표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럭저럭 살다가 어느 날에 제가 산책을 하는데 너울이 엄청 예쁜 거예요. 저녁 너울이. 근데 저는 그 너울 보면서 저 너울이나 구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런 정체성에 대한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다가 그럼 한국 갈까? 갑자기 생각이 든 게 그럼 한국 갈까? 그전이랑 뭐 이렇게 유튜브나 콸소랑 보면서 한국 간 사람들에 대한 생활을 많이 봤었어요. 그러면서도 저거 다 가짜겠지. 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겠지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신분이 있으니까 좋겠네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 그럼 나도 한국 가자. 가서 신분이라도 하자 하고 결심하고 그 자리에서 브로커를 찾아서 그러고 한 닷새 만에 떠났어요.
1: 와, 지난 시간에도 그러셨지만 북한에서도 내가 이곳을 떠나서 중국에 가야겠다가 3일 만에
0: 결심했어요.
1: 그리고 중국에서도 한국에 가야겠다가 닷새 만에.
0: 네. 결심은 그때 하고 닷새 만에 떠난 거죠.
1: 결단력이 은사신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실천력과 더불어서
0: 추진력이 좀 있다고 볼 것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그

0: 그렇게 추진을 낼수 있었던, 바라보고 계셨던 한국이라는 곳이 드라마도 보시고,
1: 그쵸.
0: 비록 의심은 했지만
1: 네,
0: 같은 고향
1: 맞아요.
0: 분들의 얘기를 들으셨을 때
1: 네.
0: 어떤 모습이셨어요? 자매님에게 한국이라는 곳은?
1: 내가 노력한 만큼 떳떳하게 살수 있다. 네. 그러고 봐도 행복해 보이고, 무척 바쁘게 애들은 살지만, 무척 행복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가자 하고 결심하고 떠난 거예요.
0: 그때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같은 고향 분의 이야기가 있으세요?
1: 아니요, 제가 많이 알려고는 안 했어요. 그냥 버는 대로 그렇겠지 하고 지냈지 구체적으로 알려고는 안 했었거든요.
0: 휴대폰으로 따로 검색해서 보신 거예요.
1: 네.
0: 드라마와 또 여러 같은 고향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와, 아니 닷새 만에 결단을 하시고.
1: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혼자 결심이 아니었구나. 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순간 그 위기 때마다 나를 지켜주는 무언가가 있었구나 하는 게 느껴졌었어요.
0: 그럼 닷새 후에 브로커를 만나셔서
1: 그쵸.
0: 바로 이동하신
1: 네.
0: 거예요?
1: 그래가지고 브로커 만나서 운남 산을 넘어서 베트남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0: 근데 이때는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였나요? 왜냐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는 비용도 다르고
1: 그쵸.
0: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가는 비용이 다르잖아요.
1: 그전에는 본인이 비용을 내야 된다고 들었어요.
0: 네.
1: 8만 원, 10만 원 중국 돈으로. 근데 그 후에는 교회선이 활발해지면서 기독교선이
0: 네.
1: 돈안 내고 무료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뭐 자기 돈을 들여서 왜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직전에는 그런 개인선이 많았어요. 돈을 내고 가는 선 아니면 나와서 정착금에서 돈을 주는 그런 선이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아마 그 선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마지막에 남은 게이 기독교 선이 남은 거예요. 교회 선이.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그냥 교회 선이라고 하면서 또 태국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듣고도 그냥 안전하게만 데려다 달라. 그것만 생각하고 왔거든요.
0: 태국에 정착하는 순간 안전이 보장되잖아요.
1: 그쵸? 네.
0: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하는 건 저희가 또이 방송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성경
1: 그쵸? 맞아요. 네.
0: 공부죠. 참, 북한에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기까지의 교회의 어떤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그 오는 과정들.
1: 그쵸?
0: 근데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1: 네.
0: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1: 네,
0: 할게요.
1: 알겠습니다.
0: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또 어떤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다음 시간에 강한나 자매님과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한달 차에 접어든 황해도가 고향인 강한나 자매님과의 시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 방송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이 소망과 기도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마가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말씀하시고 기도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손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한 그때 이후로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이 눈꼽만큼도 손 떼신 일이 없습니다.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 말씀은 뭐 하나님은 이해하기 힘든 분이다 그렇게 접근하고 해석하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저 말씀의 대목은 로마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 혹은 우리 인간들의 순종과 불순종, 이 모든 현상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경탄인 겁니다. 야, 그랬는데, 내가 그때는 불순종했는데, 야, 그때 순종했던 것이 나를 향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네 라고 하는 경탄입니다. 경탄. 그래서요, 요 의미가, 이 깊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 원어를 정확하게 살린 말씀이 NIV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는 깊도다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오 깊음이요 요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묵상하면 감탄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탄하고 경탄하는

0: 관계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 돼. 진심으로 알아가고 체험적으로 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경탄이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정도고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하는 그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감사하게도 우리가 봉독한 미가서에는 1장부터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1: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0: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에 말씀을 내가 그야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런 형편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이 일이 일어난 후에야 내가 그때 이러려고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을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내 입에서 그것들이 뭐 했으며?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그것을 이제 경청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그러면서 약속 성취의 그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증거하는 일을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강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그래,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나는 그래서 성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증거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일,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성전 예배야말로 지금도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비결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원망, 불평, 불만은 사라지고 그 한숨조차 기도와 찬송거리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두 번째,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양떼가 등장해요. 자, 양떼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양떼가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늑대 한 마리가 덮치려고 그래. 그러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양들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모으길 원하신다라고

다른 겁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는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갖지 못하는데 그것도 막 가지각색일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생각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쪽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도 이리저리 흩어져가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는 다시 흩어진 것을 모으기 위해서 밑줄 보세요. 모으며 모으고 모으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신 목이 모이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는 시련 여러분 만났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혹시 내게 있었던 축복들이 산산조각 나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까? 꿈이 흩어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회복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나 여호와는 뿌리뿌리 흩어진 그 모든 복들이 멀리 멀리 갔어도 어디에 누구에게 어느 장소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 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나는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다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나 여호와는 지금도 행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죠. 괜찮은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목사님, 저 사람 꼭 전도하고 잘 나와야 돼요. 헌금 많이 할 사람이에요.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도움이 될 사람,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장에는 상처 입은 양도, 길 잃은 양도, 헌금 그렇게도 지독하게 안 할 것 같은 양도, 실패한 양도, 뒤처진 양도 여전히 나 여호와의 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기보다는 목자 대신 주님에게 발견된 사람이라면 아무나 와도 초소라고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부흥의 초석이 다져지고 만명 교인의 비전이 열매 맺는 겁니다. 저 보스라의 양떼에 대해서 깔뱅은 어떻게 주석하는 거 아니? 그 양떼들이 풍성하게 모이는 지역 이름이 보스라랍니다. 근데 저 말씀을 해석할 때는 회복의 은총이라는 관점에서 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건데 저거 잘 보세요. 흩어진 양들 몇 마리를 모은다 그게 아닙니다. 때로 빈자리가 없을 만큼 모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한때 자치단체 활동하면서 갈등을 겪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 안 나간다고 그랬던 분이 이제는 부인까지 못 나오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모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한때 외톨이였던 교인이 다른 형제 자매와 성도 교제를 합니다. 왼수처럼 지내던 분들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해합니다. 한때 무너졌던 가정과 교회가 다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갑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는 대화가 사라집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집니다. 찬양 소리가 미약해집니다. 감사 소리는 듣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면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족의 대화가 점점 커져갑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성도의 교제가 뜨거워집니다. 회복의 은총 속에 무리들이 많아지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러면서 풍성함과 생명의 소리가 커져갑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의 히브리어 원어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모으시는 회복의 은총 베푸시기에 역사하시건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팔짱 끼면서 가정사 바라보고 교회 일 바라보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 강팍한 심령이라면 감사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손두로 가시리라. 기죽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실존이라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하세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장례 아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의 앞날 아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그 길로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외시하겠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아는 분은 그건 사입입니다. 그건 마귀적인 겁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거 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먼저 가고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인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건강한 믿음 생활입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출애굽 사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를 만났어요. 초행길이니 광야 어떻게 가는지를 알았어요? 길 알았어요? 물 먹는 거 알았나요? 어디서 쉴 것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셨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게 알아서 예비하고 주시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도 오늘 본문 보면 그래요. 뭐 왕이 앞섰지만 실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셔서 인도하셨다, 이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난주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 걸 알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기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시고 나보다 먼저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두렵고 불안해요. 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매일매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모르는 내일까지 앞서가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나의 미래 모르더라도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내 모르는 미래에 이미 가 계셔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증거합니다. 깊도다. 깊도다 그러면 안 돼요. 오, 깊도다. 제가 잘못하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솔직히 여러분이 예상하는 방법대로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그 외에는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 믿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치 못한 내 방법대로 하면 내 방법대로 하는 그것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만들고 계시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전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려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제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 이레 은총을 쌓아두고 계심을 깨달은 만큼 감사뿌리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쇠기를 박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기독교 황금률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대접해 드려야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 신앙생활 다 인정하고 대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 차원에서 아예 보편화시킨 대원칙입니다. 사회 심리학자 엘빈 굴드너는요, 상대방에게 받은 대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되돌려주려는 인간의 경향, 그것이 요구된다고 호혜성의 규범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서 말합니다. 인간들에게 조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대접받으면 고마움을 입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입 싹 씻고 싶어요?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접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보너스를 엄청 줬다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 맞춤형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발견들을 하지요. 우리 같으면 내가 말씀을 듣던 과거 그 자리에서 아하,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셨구나. 모든 것이 흩어지고 사라진 것 같았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위해 요모조모 모으고 계셨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웠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할 겁니다. 지나고 보니 막힌 줄 알았던 그 길이 막혔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거야. 잃어버린 줄 알고 난리법석 떨면서 하나님을 향해 투덜거렸던 시간, 지금 와서 보니 흠 많은 나를 약속의 주인공 만들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는데, 기다림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던 것이었네. 그런 줄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부끄럽다. 아,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것을 저는 대부분 확신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그럴 것인지를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천국 가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이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럼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은 내가 2026년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있었던 일을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그걸 깨닫고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니까 다 아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감탄 속에 감사한다고

0: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몰랐을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에서 강조하였던 대로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잖아요. 제가 아노리 채플린으로 있었던 글라스고 대학에서 아담 스미스가 강의해서, 이 양반은 본래 경제학자는 아니었어요. 아담 스미스가 그저 도덕 가르치는 선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경제 같은 거 가만히 보니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인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범사,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함께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무쪼록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오늘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굳게 서는 심령,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심령, 시련과 고통스러운 주억거리조차도 간증거리 만드는 영혼, 그래서 살맛 나는 삶이 아침처럼 다가오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환한 대낮처럼 여러분에게 밝아오고, 그러면서 소망이 있음으로 든든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가는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 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마가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2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제주가 22도, 포항이 21도, 목포와 여수, 부산이 19도, 서울과 광주가 18도, 대전이 1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16도, 함흥과 대구가 15도, 춘천이 14도, 강계와 청진이 12도, 해산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가 30도, 서울과 대구가 29도, 춘천과 대전, 개성이 28도, 부산과 목포, 제주, 여수, 평양이 27도로 보이고요. 강등과 신의주, 포항이 26도, 강계가 25도, 함흥이 24도, 해산이 23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과 그 사랑을 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주님 주신 새날을 여는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 준비로 몸도 마음도 분주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고요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여쭈며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경우에든 겸손히 마음을 열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깨달음을 내게 적용하는 사람, 이런 분이 성도가 아닐까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성도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9월 23일 수요일에 FEBC의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구세주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들여오는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깨에 메어서 이동한다고 그랬죠. 어깨에 메어서 이동할 것을 하나님을 더 잘 모신다고 수레에 잘 실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레로 실고 오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변수가 생기죠. 항상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 바로 9절에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었다 그러죠.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었다. 이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말 그대로 밀 추수를 하고 또 보리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 타작마당에서 성경에 보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는 일어났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다윗의 이제 증조할머니 쪽 고조할머니 때는 이 룻이 보아스랑 만났던 곳이 또 타작마당이었고요. 또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짓기 위해 성전 터를 산 곳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타작마당,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그러죠. 여기서는 이제 타작마당 하면 이제 타작마당이 사실 좀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작을 하기 때문에 좀 넓게 둥그렇게 이 평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타작마당인데 이 평범한 곳, 평지에 이렇게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것 같은 그곳에 소들이 뛰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정되고 뛰지 않을 그곳에서 소들이 갑자기 뛰었다. 이 뛰었다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stumble 이렇게 나오는데 stumble 그러면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죠.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가다가 덜컥하고 자빠지는 겁니다. 이 등짓큰 소가 자빠지면 전체가 휘청거리겠죠. 자, 휘청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휘청거리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 같이 따라가던 이 웃사가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순식간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서 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딱 붙들은 거죠. 근데 이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여기 이제 10절에 나오는 웃사는 누구냐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간 머물렀던 이 아비나답 집안의 아들입니다. 늘 20년간 성궤가 있었기 때문에 익숙했던 거죠. 그랬다가 갑자기 이게 휘청거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익숙했기 때문에 무감각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무감각해진 거죠.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요.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며 오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무감각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치셨다.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자,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이거 만지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물을 이렇게 덮개로 싼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깨로 메어서 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된 거죠. 하나님은 만우리 역임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자, 찢었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돌파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웃사의 몸을 돌파하셨다. 꿰뚫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웃사의 몸을 치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웃사의 몸을 치셨기 때문에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 이런 의미로 베레스 웃사라고 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럽니다. 다윗이 노했다.

다라는 말은 사실은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모시려고 애를 써서 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니까 본인도 어쩔 줄 모르고 황당한 느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황당한 느낌은 분노로 이제 아우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탓을 돌리는 게 아니라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뿐이고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될 뿐이지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절감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를 내가 있는 이 왕궁으로 모셔드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13절에 이 궤를 옮겨서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가드에 있는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도록 합니다. 여기 가드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드하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블레셋의 가드죠. 가드. 근데 성경은 이 가드가 블레셋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드 말고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드 림몬. 여기는 이제 레위인의 성읍인데 중부 이스라엘 중부 서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21장을 보겠습니다. 24절. 아얄론과 그 목초지가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인이 내 성읍이요. 자, 그래서 여기 가드림몬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23절에 단지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단지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을 때의 단지파는 우리가 흔히 할 때 단지파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있죠. 근데 원래 단지파의 땅은 제일 북단이 아니라 유다 위에 중서부 쪽에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결국 어디로 갔느냐? 저 북쪽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가드 림몬은 유다에서 멀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 림몬으로 이제 추정이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가드라고 해서 그냥 블레셋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블레셋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블레셋에서 다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드림몬이 매우 유력한데 이 가드림몬에 있는 누구한테로 갔느냐 하면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그러죠. 자, 오벳에돔이라고 할 때 이 에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에돔족 속에서 온 거죠. 오벳 그러면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 그러면 에돔을 섬기는 종의 집. 요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인과 매우 가까웠던 이방인을 섬겼던 그 약간 그 이방의 느낌이 드는 집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해 14절에 어떻게 해요? 복을 내리셨더라. 아, 무서워서 사람을 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더라. 아,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는 곳은 복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임재를 모시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방식으로 나의 뜻과 통제 안으로 그 궤를 어떻게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은 사실 자격으로 말하면 복을 받을 자격이 좀 떨어지는 집안입니다. 이방 에돔을 섬기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뭘 내리셨다? 복을 내리셨다 그러죠. 복을 내리셨다. 그게 나중에 이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8절.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그 다음에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
이 오베데돔은 하나님 성전에

0: 뭐가 됐다? 문지기가 됐다. 문지기가 됐다. 역대상 16장 38절도 보시면 자 37, 38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오벳에돔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몇 명요? 68명. 한 엄마가 68명을 낳았을 일은 없고 그의 친인척들이 쭉 다 있었겠죠. 그게 다 이 하나님의 궤가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집안이 됐다는 겁니다. 와, 감사한 일이죠. 자, 26장 4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반찬은 이러하니라. 자, 고라는 레위 족속이죠. 자,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며와 무셀레며의 아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엔에이며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은 레위족속 안으로 나중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원래 레위족속 안에 있었는지 이 일로 들어갔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궤가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벳에돔의 집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그것을 인위적으로 자기의 손으로 그 궤를 대든지 그 손을 옮겨오든지 하지 않았죠. 그렇게 했다가 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집안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 대신 거룩하심을 존중하며 모시고 있었던 집안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됐는데 이 3개월간의 머무름이 이 가족의 평생의 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임재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고 모시고 섬겨야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되지 말라는 걸 막 잡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 내가 볼 때는 좋은 방식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분의 임재를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을 겸하여 묵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웃사의 일과 갑작스럽지만 하나님의 궤를 받아 잘 보관한 오벳에돔에게는 복을 내리신 하나님이 대비되죠.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여 순종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루는 임무와 방법을 레위 자손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일입니다. 궤를 수레에 실은 것부터가 이방 블레셋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는 해석을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목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이 기쁜 날에 일어난 큰 사고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지 못한 지도자의 책임을 통감하였을 다윗에게서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9월 23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남지이고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명절의 기쁨을 준비하시면서부터 넉넉히 누리시고요. 온 가족 행복한 시간들 만드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

0: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할렐루야.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풍조와 더불어 살아오다가 날마다 날마다 울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여수 서문화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고백적인 시를 매일매일 읊조이게 됩니다. 내가 사업을 계속했다면 좋은 자동차에 고급 아파트에서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지금 초가집에 살고 연식이 오래된 덜덜한 차를 타고 식은 밥에 물을 말아먹는다고 해도 지금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만유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런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라네. 네, 맞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세상 삶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곧 겨울이 오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머지않아 풀처럼 꽃처럼 나무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뻐 죽을 것 같던 손자 손녀들이 당신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당신이 타고 있는 고급차도 당신의 저금 통장도 이제 50년 후에는 다른 사람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의사도 죽고 환자도 죽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냐? 대신 내 죄값을 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가게에서 외상을 졌으면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외상값을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상값을 대신 갚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직업이 목사라 장례식을 많이 집례합니다. 특별히 화장장에서 마지막 예배를 할 때 먼저 부모를 떠나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천도가 넘는 화장장 안에 같이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을 안고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꼭 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인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잠잠히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을 체험하길 소망하며 내용은 햇빛빛이니 시작합니다.

주예수 넓은 품에 오늘 내용은 햇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노래 되신 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애써 잊으려고 합니다.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상처가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나지 않는 것과 치유된 것은 다릅니다. 상처를 덮어두었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만 어떤 말 한마디에 유난히 예민해지기도 하고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오래전의 분노와 서러움이 갑자기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되돌려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상처는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입다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죠.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누구보다 준비된 지도자였고 탁월한 협상가였고 외교적인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다를 들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던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는데도 입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남아있었던 것이죠. 입다는 서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죠. 집에서 쫓겨났고 평생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원 속에는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처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형제들에 대한 미움과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어머니를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남아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서원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입다는 자신의 말에 스스로 묶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상

0: 용서만큼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처를 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안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쓴뿌리가 자라면 많은 사람이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처는 감춘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가져갈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이 되지요. 혹시 오늘도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억울했던 기억, 버림받았던 기억,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마음가운데 남아있다면 그 상처를 혼자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도 품으신 분입니다. 치유된 사람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 마련입니다. 상처를 붙들면 상처만 더 자라게 되지요. 은혜를 붙들면 생명이 자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의 쓴뿌리를 내려놓고 회복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선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남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임재의 처소로 삼으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훈련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 하나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빛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므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마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베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스물네 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해가 짧아지는 것 느끼시지요? 오늘이 9월 23일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내일부터는 밤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후 7시가 원했는데요. 이제는 저녁 7시면 어둑하지요. 마찬가지로 아침에도 7시가 돼야 날이 밝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낮의 길이가 짧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진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계절은 가을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걱정 없이 순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상처 그리고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면이 아닌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없는 것에서 행복을 찾기보다 있는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이 열매의 계절, 이 가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어둠밤 쉬되리니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죄.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약 150년 전 미국 네바다주에 헨리 콤스톡이라는 땅부자가 있었습니다. 콤스톡은 마을 어디서나 보이는 커다란 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이 크기만 하지 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콤스톡은 적당한 사람에게 만 달러를 받고 산을 팔았습니다. 150년 전이긴 하지만 쓸모있는 산치고는 제법 큰 돈이었기에 콤스톡은 자신이 지혜롭게 땅을 잘 처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콤스톡이 판 산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매장량이 5억 달러 이상인 엄청난 규모의 금광이었습니다. 콤스톡은 여전히 부자였지만 자신이 만 달러의 산을 팔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1885년 10월의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콤스톡은 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천금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가치를 하찮게 생각한 더 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무엇보다 더 크고 귀한 보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라는

보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깨닫고 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주님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서울대 찬양 선교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내가 만민 중에 테너 김신욱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쁨으로 기다리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Judgment of God. 이 세상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심판에서는 면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심판함이 없느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딘가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라고 그랬어. 요새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닌 것 같고 지옥에 대한 설교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좋은 서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고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심판, 심는 대로 걷는다고 했는데 때가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위로받으세요.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날이 온다. 말세. 전문가들이 뽑은 20세기의 20대 재앙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차 대전, Second World War, 8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그것도 20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스탈린의 피로 숙청을 했는데 300만 명이 희생이 됐고 세계 1차 대전에 2천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서로

소련의 제로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때 방사선이 노출되어 4천 명이 죽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21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Korean War 300만 명이 죽었지요. 20세기에 흑사병과 에이즈 발병 확인을 했을 때 4,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캄보디아 킬링필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열 번째로 지구 온화와 엘니뇨 라니니아 네팔과 같은데 1,300명이 죽었는데 아직 5,00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열한 번째 아프리카 대기근 때 100만 명이 아사를 했고 일본군 731부대가 인간 생체 실험을 했을 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런던 치명적인 스모그 닷새간 4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난징 중국 일본 난징 아니 중국 난징에서 일본 사람들이 학살을 한 게 30만 명. 북한 식량 위기에 100만 명이 아사를 했고 관동 지진 때에 조선인 학살을 6천 명이 당했다고 합니다. 미군 베트남 고엽제 살포로 250만 명이 희생을 했고 아르헨티나 군사정권 추악한 전쟁 수만 명이 사망 실종을 했습니다. 미국의 맥카시 의원의 선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마지막으로 일본 미나마타 수은 중독으로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다 20세기에 일어난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을 합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는 세계 인구 3분지 1이 죽을 거라고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전염병, 지진, 에이즈, 화산 폭발 등으로 재앙의 사망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2100년서부터 지금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8에서 6.4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죠. 해수면은 18에서 39cm까지 상승하고 태평양의 섬나라 벵글라데시,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저지대 국가들은 다 침수의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아세아에서만 1억 명이 식량난을 겪고 세계 인구 절반이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기상재난과 물 부족, 환경난민, 이주 등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 3차 대전은 바로 이 물 때문에 10년 안에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학자들의 예고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judgment upon selfishness, 이기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번이라고 하는데 once for all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어. 단번에 질질 끌은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는 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천사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천사 계명성이 한 얘기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두 번이지요. 내가 세 번이지요.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뭇별 위에 내가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다섯 번째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I, my, me. 나 다섯 번 나왔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명성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자만,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계명성이 그냥 천사로 자기 임무를 마쳤으면은 지옥으로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내 마음에 I에 이르기를 내가 I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my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그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사람이 내가 다섯 번. 한 번도 위험한데 다섯 번이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데서 좌정하리라. 그래서 계명성은 교만함으로서 말미암아 3분지 1에 천사들이 동요한 사람들이 다 땅에 떨어졌어.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시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시옵소서. 계명성. 천사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음부까지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깊을수록 물은 조용히 흐른다고 했어.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게 마련이죠. 열매가 많이 맺은 가지는 낮게 늘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병에 물이 절반만 들어있으면 소리가 나지만은 물이 병에 가득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은 입에서 말로 몸가짐에서 얼굴 표현으로 항상 나타나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만은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가장 믿는 사람으로서 덕목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어. 세계에서 가라앉지 않는다고 하는 최대 여객선 이름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타이타닉 호를 출항한 사건에 세계 사람들은 이목이 집중돼 있었어.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에 항해사는 해안 통제소에서 빙산을 주의하라고 하는 무전을 받게 됩니다. 딱딱딱딱딱딱딱딱딱 무전을. 빙산이 내려오니까 조심하라. 긴급 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항해사는 거대한 타이타닉 호를 너무 신뢰하고 믿었던 나머지 선장에게는 보고도 하질 않았습니다. 급박한 통제소에서는 계속해서 무전을 보냅니다. 빙산을 주의하라, 빙산을 주의하라, 도도독독독, 도도독독독 했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번 귀를 기울일만 한데 타이타닉 호에는 점점 빙산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항해사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선장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다군.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마 이 타이타닉 호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하겠습니까? 선장도 항해사에게 말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걸세 항해를 계속하게. 교만.

1912년 타이타닉 호, 얘는 2,22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전하고 호화스러운 여객선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침몰을 하고 맙니다. 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706명은 살았지만은 1,517명은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한번 타이타닉 물속으로 가라앉는 걸 영화에서 한번 봤어요. 사람들이 아우성이라 생명보드를 던져서 거기 타는 사람도 있고 나무 조각 하나 받아서 타는 사람이 있는데 갑판에서 지금 배가 기울어져서 물가로 가는데 파이어링 해놓은 사람들이 그날 뭐를 찬송을 했을까요? 내 주를 각 그 찬송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다 물속으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 그 타수가 조금만이라도 신경을 썼으면은 배머리를 돌렸으면은 빙산하고는 부닥치지 않았을 겁니다. 야, 우리 배가 어떤 배인데. 교만은 입에서 말로, 말에서 몸가짐으로, 몸가짐에서 얼굴에서 항상 나타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에는 물리치신다. 두 번째로 파니심은 징벌.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함으로 흑암에 가둬두신다 그랬어. 내 지위가 뭔가? 연로 목사지 뭐. 지키지 않고 그 원로 목사님의 자리를 떠나서 좀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천사들은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둔다 그랬어. 그러면 사탄들이 우리한테 와서 유혹을 못할 거죠. 3분지 1의 천사가 사탄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다 그랬어. 지옥은 사탄과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지옥 만들어놓은 건 아닌데 그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갈 거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은 천당 가요. 지옥 가는 사람은 마귀를 쫓다가 간 거고 천사도 범죄하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저지르고 어디가 도망가 숨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집통에 대한 심판. Judgment upon stubbornness.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살아가라 그랬죠.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사기, 협잡에 대한 형벌, deception.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형벌을 받았죠. 그 첫째 아들은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성도들은
정직을 생활에

신조로 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기, 협잡에 대한 형벌 반드시 주신다고 했죠. 의심, 불신에 대한 형벌도 doubt.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으로 먹는 거는 죄다. 의심으로 사람 하는 것도 죄다. 그릇된 결단, wrong decision. 거기에도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죠. 그래서 그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남 나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봐. 아내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 남편한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을 텐데 아내가 주는 거니까 마지 못해서 그냥 먹은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 그걸 먹었죠. 그럼 자기 남편도 먹었죠. 그러면 파멸의 형벌, man is a degradation. 정말 파멸, degradation이라는 게 정말 헤어날 수 없는 파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를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로 알고 무학과 잎을 엮어 치마를 헤었더라. 하나님이 뭐 그 사람들이 숨어 있는지 몰라서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무 숲속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해와 거기 있는 거 알지.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불렀을 때 나무 숲에서 기어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번거로운 일을 왜 했겠어요? 그냥 너들 나가 그 자리로 내쫓으면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짐승을 잡았을 때는 피를 흘린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 폴 장로님. 그 성경에 나와 하나님이 얘들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겼을 때는 피가 낭자했을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도 그 사람이 지은 그 죄들은 용서를 받으면서 쫓겨나가서 첫 번째 애가 태어났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애들이 자라면서 큰 애가 둘째 아를 쳐 죽였어. 참 아담과 해와의 원죄가 지금도 우리 몸속에 흘러가고 있는데 찰스 다윈, 조셉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토플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 하루의 죄를 몇 번이나 짓나 따져봤어.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칠 동안 죄가 될 만한 말, 행동, 생각 기록한 목사님은 너무나 많은 횟수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인데다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했음에도 50년을 기준해서 자기가 지은 죄가 1억 번을 졌대. 1억 번. 밀리언 타임. 1억 번을 죄를 졌대. 야, 죄 짓지 말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50년 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가 1억 번이래. 1억 번. 이건 누가 용서해 줄 수가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공로로 내가 그것만 믿음으로 믿으면 그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훗날

작곡한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가 만세반석 열리니 Rock of Ages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요. 그게 열릴 때 내가 들어가면 모든 죄를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죄 없는 의인이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 누가? 예수님 피 복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심판, Judgment of Sin,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once for all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그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 첫째로 무슨 죄를 예수님이 심판하실 건가? 불효의 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거라 그랬어. 참 하나님께서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이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않는 자식들이 있다고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부모님을 주셨나. 요즘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물질로 봉양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옷도 사드려야 되고 음식도 차려드려야 되고 필요한 것을 사다 드리는 것도 효도가 될 수 있지만은 그건 개나 고양이나 소나 돼지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요새 짐승들에게 옷도 입혀주더라. 봤어요? 인도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보도된 기사예요. 잘 들어보세요. 베르마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자식이 다섯 명이야. 자녀들이 많으니 노년기에 자녀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농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자녀들은 자기의 생활이 바빴고 아버지를 자주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져도 자녀들은 아버지의 곁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그 개 이름은 제키. 사람들은 떠나도 제키라고 하는 개는 떠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해도 제끼는 곁을 지켰습니다. 농부가 집에 돌아올 때 꼬리를 막 흔들으면서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농부가 혼자 앉아 있으니 그 곁에 앉아 있는 게 제끼. 농부가 힘들고 외로울 때도 개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농부에게는 제끼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곁에 있어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농부는 유언장을 쓰게 됐어. 자녀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자신이 아끼던 제끼에게 재산 절반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아내에게 남겨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녀들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제끼는 마지막까지 자신 곁을 지켜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미 모든 불효는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를 잘 섬기는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녀들아

0: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벌을 또 주실 건가? 나태한 죄의 형벌.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학교에도 부지런해야 공부 잘하고 사업에도 부지런해야 사업이 잘 되고 자녀 키우는 일에도 부지런해야 잘 자랍니다. 유명한 기도의 거장 E.M. 바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태함이 우리의 가장 큰 죄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노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 The Judgment of God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Bible is the truth.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진리이기 때문에 실천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받는 심판은 여러분들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놓으시고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왜? 여기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죄를 안 진 하나님의 의인같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심판을 면하게 될 겁니다. 기쁘게 사세요.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70-7018-1331, 070-7018-1331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새벽 시장을 여는 상인의 손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청년들의 도전에서 순천의 내일은 시작됩니다. 생태가 지켜온 도시 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키워갑니다.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대한민국 미래경제도시 순천. 이 캠페인은 시민주권시대 소통하는 열린 순천 순천시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2026 추석 특집 전국 생방송 복음 70년
1: 은혜 70년 풍성한 한가위.
0: 여러분 복된 아침입니다. 아,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명절, 그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추석 명절 이 특별 생방송 첫 시간에 진행을 맡은 송옥석 PD입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예정 PD입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추석 명절을 기대하면서 이 아침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오늘 7시부터요.
1: 7시부터?
0: 저녁 9시까지.
1: 9시까지?
0: 14시간 동안 특집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전국의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 전국의 또 피디님들이 함께 여러분과 코너를 만들고 이 시간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또 이 명절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미리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예정 PD님.
1: 네.
0: 오늘 저희가 좀 이렇게 서로의 옷을 입었어요.
1: 하나 되자는 의미에서
0: 그러니까요.
1: 우리가 옷도 맞췄고요. 오늘 풍성한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0: 자,
1: 여러분.
0: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아침에 우리 전국으로 생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1: 네.
0: 각 지역에서 좀 새로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하시는
1: 누구지?
0: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럼 뭘 주저하지 마느냐? 아, 참여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시간 명절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예정 PD님 오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1: 네, 특별히 올해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한가위 또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삶을 더 풍성하게 준비하는 시간, 가족들과의 모임을 더 풍성하게 준비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좋아요.

0: 아, 극동방송이 정말 올해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70주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방송 사역의 은혜를 되짚어보면서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는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는 그런 복된 명절을 맞으면 좋겠고요. 자, 예정 PD님 오늘요 중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아침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1: 네, 여러분 오늘 특별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 가지 두 배로 세 배로 더 풍성한 시간 누리실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예.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테고요.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직접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자, 오늘 추석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 그리고 탈북민 신은희 집사님의 방송 이야기 또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요. 샵 1069번 오늘 이 전국적인 문자 번호는 샵 1069번으로 통일을 합니다. 오늘 생방송에 특명을 받은 게 있죠, 예정 PD님?
1: 네,
0: 어떤 거죠?
1: 오늘은요 예. 저희가 많은 선물도 드릴 테지만요 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풍성한 찬양인데요.
0: 맞습니다.
1: 네, 찬양을 많이 틀어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0: 오늘 편성국장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1: 모니터하고 계십니다.
0: 당연히 오늘 힘찬 찬양 또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할 건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지금부터 나가는 찬양은 그냥 들리는 찬양이 아니라 보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 극동방송 이 추석 특집 생방송에 찬양을 제공해 주셨어요. 자, 오늘 첫 찬양 같이 합니다. 올댓팀 이분들은 찬송가만 찬양하는 찬양팀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문을 열 텐데요. 여러분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복된 아침입니다.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방송 복음 70년 또 은혜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풍성한 한가위가 되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라라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전국에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이 이 아침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벌써 821님도 그렇고요. 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또 유튜브 상에서 댓글도 남길 수 있잖아요. 예정 PD님 어떻습니까?
1: 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받아가셔서
0: 그렇죠.
1: 유튜브 직접 들어오시고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은요.
0: 예.
1: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직접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댓글로 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0: 오늘 그리고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니까요. 지금 조금 전 찬양도 보라라고 함께 했는데 제가 지금 뭐 하나를 들고 있죠?
1: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0: 아, 보이네. 이렇게.
1: 네.
0: 아, 보이시죠? 이게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건데요.
1: 와.
0: 우리 십자가 공예의 작가 우리 김정은 권사님의 작품인데 오늘 10분에게 이 십자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티셔츠는 선물로 드리진 않습니다. 저희 티셔츠는 저희 티셔츠고 요 선물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요. 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왜 십자가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추첨할 텐데 그냥 이렇게 십자가만 문자 보내면 예정 PD님 그냥 드릴 수가 없잖아요.
1: 그러면 우리가 또 뽑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왜 이 십자가가 꼭 필요한지 그 이유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이 시간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이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도대체 십자가가 뭐지? 라고 하실 텐데 오늘은 좀 두 시간 동안 보이는 라디오 특별한 방송으로 같이 하고요. 문자 샵 1069번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 왜 필요하신지 한번 이런 문자 주시면 10분을 선정해서 십자가 또 장식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전해드립니다. 아, 멀리 떠났던 가족이 다시 한번 자리에 모이고 흩어져 있던 마음이 하나의 그릇에 오롯이 모아지는 시간이 이번 추석 명절이 되면 좋겠는데요. 예정 PD님.
1: 네.
0: 정말 보름달이 이제 오늘 밤에 좀 환하게 점점 뜨겠죠?
1: 그렇죠. 1년 중에 가장 큰 달이 오늘 하늘의 빈 자리를 환히 채워줄 것인데요. 비어있던 우리의 마음의 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워지는 이 시간이길 소망해봅니다.
0: 자, 저 지금 추첨했습니다.
1: 누군가요?
0: 아이디 수정우물님께 십자가 선물을 전합니다. 피디님, 여기는 포항입니다. 이사를 했는데요. 극동방송 늘 방송을 듣고 있고요. 신호대기에 힘있게 유튜브 댓글을 남깁니다. 라고 하셨는데
1: 와.
0: 아이디 수정우물님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는 거겠죠?
1: 네.
0: 추첨이 됐습니다. 잘 기입해놓고요. 지금 미국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1: 미국 아리조나에서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0: 할렐루야.
1: 길벗에서 보고 있으시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미스터 최님께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0: 우리 아이디 네. 미스터 최님 응원합니다.
1: 네.
0: 이렇게 여러분 문자 메시지도 유튜브 댓글로 십자가 또 이렇게 마음 주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하시고 또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요. 잠시 후에 추석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 같이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영상도 잠시 후에 공유해 드릴 텐데요.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여러분에게 자동 답장 링크가 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 먼저는 찬양 한 곡을 드릴 텐데요. 청충 찬양단이 보이는 라디오 또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해요. 십자가 찬양 메들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우리 힘있게 박수치며 같이 하시죠.

0: 십자가 찬양, 이 보혈 찬양 메들리를 힘있게 우리가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음 70년, 은혜 70년, 이 풍성한 한가위, 이 이른 아침 우리는 추석 명절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극동방송과 함께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정 PD님, 네. 우리의 마음도 지금 점점 뜨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지금 전국에.

0: 에서 예. 십자가라고 문자를 막 보내주시는데요. 이번 명절에 정말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1: 맞습니다.
0: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1: 지금요 여러분 사연 하나하나 사실은 저희가 또 꼼꼼히 읽겠지만 지금 저희가 십자가 선물 받으실 분 한 분 발표해 볼까요?
0: 저는
1: 예, 누굴 뽑으셨어요?
0: 대구에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1: 대구 좋습니다.
0: 네,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신대요.
1: 예.
0: 그런데 오늘따라 새벽 예배가 더 은혜가 되면서
1: 와.
0: 칠성시장에서 예. 이번 명절 때 가족에게 대접할 음식 준비를 다 마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를 더 사서 어머니를 오늘 뵈러 가시겠다고
1: 할렐루야
0: 이 십자가를 꼭 전하고 싶다고 라고 하셨는데요.
1: 야.
0: 우리 8613번님께 저는 정말 정말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1: 자, 잘 체크하고 저도 한 분 선정했습니다. 2143 계신 곳은 청주. 피디님 여기는 청주고요. 청주에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정말 귀한 새가족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막 감동이 오셨대요. 이분이 성경 공부 3주차 들어가는데
0: 할렐루야.
1: 이게 맞춰지면 교회에 잘 정착한 의미로 이 선물을 주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 십자가 이 자체 선물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일상을 압도해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적들 한번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0: 아멘.
1: 이 외에도 제가 잠시 후에 또 추첨할 텐데 우리 전국에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는 여기 지역이 어딥니다 라고 또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이 모든 찬양들은 그리고 함께하는 지금 방송들은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 추석 특집 인문학을 하나님께가 준비되고 있죠, 정 피디님?
0: 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를 먼저 들려드리는 이유는
1: 예.
0: 우리 안에 이 메시지를 좀 먼저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0: 것들.
1: 있대요. 자, 한번 집중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지 극동방송 이 전국에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이 이른 아침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기대함을 가지고 이 칼럼 같이 하시죠.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저희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들어놨습니다. 이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지웅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익명의 저자가 유통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의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내면의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다.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을 치룰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돈은 분명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가난이 낭만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작은 걱정도 큰 근심이 되고 아픈 사람 앞에서 치료비를 걱정해야 하고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시키며 부모의 가슴이 먼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넘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행복으로 인도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은 큰 기쁨이지만 배부른 사람에게 한 그릇 더는 부담일 뿐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리스털리는 돈과 행복의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행복이 끝없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를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까지의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0: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명절 아침 현관에 발 디딜 틈 없이 뒤엉켜 있는 크고 작은 신발들, 연휴 끝 트렁크가 다치지 않을 만큼 꾹꾹 눌러 담아주시는 어머니의 반찬 보따리, 자식 학원비 앞에서 한 철을 더 버티는 아버지의 뒷굽다른 구두, 밤새 말다툼한 다음날 아침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놓여있는 꿀물 한 잔, 맞춤법이 틀려서 더 사랑스러운 아이의 삐뚤삐뚤한 생일카드, 가족사진마다 셔터를 누르느라 정작 자신은 빠져있는 아버지의 자리, 새벽마다 자식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느라 달아버린 어머니의 기도방석, 이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오직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만 쌓여가는 우리 가정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1: 인문학을 하나님께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인문학이라고 이 영상 링크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공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예정 PD님,
2: 네.
1: 우리 가정에도 이런 행복이 따라오면 좋겠어요.
2: 맞습니다. 저도 사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 가정에 또 오빠네 가정에 어떤 선물을 드릴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눈물의 기도를 내가 언제 했나 반성하게 되면서 아멘. 만남 전에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 우리 가정의 소중한 보물이 있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눈물이 소중한 보석과 같은 우리 가정의 보물이래요. 이 상황들을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누고요. 잠시 후에 선교사님 한 분을 연결할 거예요. 추석 특집 더 사랑하는 사람들. 세계에 선교지가 있잖아요.
2: 네.
1: 잠시 후에 저희는 우리 한국에서 저 남반구 반대에 있는
2: 멀리 있는
1: 그 장소가 어디예요?
2: 섬나라입니다. 예. 마다가스카르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1: 잠시 후 마다가스카르로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의 그 추석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찬양 웨이옴의 나의 가는 길 같이 하시죠.

0: 오늘 이 아침에 웨이엄의 나의 가는 길 찬양을 듣는데 찬양만이 아니라 오늘 영상 속에서 이 가을 화면이 참 인상 깊죠.
1: 너무 예쁩니다. 은행나뭇잎이 잔뜩 있는 그 거리를 막 뛰어다니는데
0: 좋아요.
1: 함께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좋아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시면 김정란 권사님 잘 들어오셨고 뽀야님 장경화 양현정 상철월드 나정훈 동현 그리고 유복승 제이송카 김선희 김은아 믿음님 신미영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도 보시면서 그 감동 오늘 추석 특집 생방송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정말 여러분 저 멀리 마다가스카르 이거 발음
1: 마다가스카르 네, 과자 이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저 멀리 있는 섬나라로 떠날 겁니다.
0: 자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부부 조인호 송은주 선교사님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2: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와 선교사님 참 개인적으로 참 죄송한 게 지금 마다가스카르 시간이 몇 시죠?
3: 지금 1시 30분이네요. 새벽입니다.
0: 주여.
1: 주여. 새벽 1시 33분입니다.
0: 여러분.
1: 네.
0: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 야. 이렇게 뵙게 됐고요. 우리 전국의 방송 가족들, 이렇게 좀 연결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먼저 조인호 선교사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2: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조인호 선교사입니다.
0: 우리 송은주 선교사님도요?
3: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0: 네, 마다가스카르. 예정 PD님,
1: 네.
0: 이 두 분은요. 저 지구 반대편에서 권서인이라고 하죠.
1: 네?
0: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전하고 계시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힘있게 사역하는데요. 선교사님 마다가스카르 그래도 오늘 좀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좀 생소한 나라인데 한번 짧게 우리나라 우리 마다가스카르 설명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2: 예, 마다가스카르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동식물이 많고요.
0: 예.
2: 특히 여우 원숭이 그리고 바오밤 나무 바닐라 빈이 대표적인 동식물입니다.
0: 야
1: 여우 원숭이랑 바오밤 나무.
0: 선교사님 네. 네,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속 죄송합니다. 네,
1: 감탄을 새벽, 하게 돼가지고
0: 네, 아니 난 계속, 새벽 1시 30분이기 네.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 상당히 좀 피곤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네. 느낌도 제가 좀 받으면서 네.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 또 이렇게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니, 저희도 언제 우리 인생 중에 마다가스카르를 가보겠어요.
1: 그러니까요. 아프리카 동쪽 저 끝에 있는 섬나라로 우리가 언제 가보겠습니까?
0: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후에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분들이 여러 사역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다음 세대, 그 땅의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근데 그 선교지가요, 선교사님 전기가 중단될 때가 많은데 전기가 중단돼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신다고 해요. 선교사님 우리 송은주 선교사님 네. 설명해 주세요.
3: 네 저희 전기가

0: 자주 끊기고요.
1: 예.
0: 그다음에 뭐 단수도 자주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불평을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네, 그냥 긍정적으로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가 되면 뭐 아유 귀찮은데 안 씻어도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전기가 나가면 깜깜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날 만나고 싶어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나 봐요. 지금은 처음 왔을 때보다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저는 단수가 되고 단전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의 이유를 찾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이 명절을 앞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참, 선교사님, 오늘 그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지금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선교주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특별히 요즘엔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선교사님?
3: 저희는 지난번 제 방송이 나가고
1: 예.
3: 그 시골 학교 부지를 위한 헌금을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2: 우와.
3: 그래서 8월에 감사하기도 부지를 확보했고요.
1: 예.
3: 이제 명절이 끝나면 저희가 또 시골에 가서 학교를 짓는 문제를 그곳 주민들과 상의하려고 합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손길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성경 보급과 성경 읽기 사역에 힘쓰고 있고요. 성경이 읽어진의 PPT를 말라가시로 번역을 했어요. 정말로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제자 양성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 좋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또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마다가스카르 최근에 있었던 사역이래요.
2: 네.
1: 그런데 제가 부제를 붙여봤어요. 마다가스카르의 천국 영상. 자, 영상 분량은 19초입니다. 지금
2: 아주
1: 이 영상을
2: 짧습니다.
1: 보시면
2: 네.
1: 제가 왜이 제목을 붙였는지 아실 거예요. 실제 선교사님이 너무 이 장면이 귀해서 카톡 프로필에서도 이걸 영상을 하시더라고요.
2: 그래요? 네.
1: 제가 이 감동이 돼서. 자, 지금 5초 뒤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그냥 라디오만 듣기에는 안 보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예정 피디님?
2: 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저희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하셔야 이 진귀한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자, 5초 뒤에 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제가 이 사역을 보는데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2: 네.
1: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5초 뒤에 갑니다. 5, 4, 3, 2, 1, 보여주시죠. 와. 자,
2: 지금
1: 여기까지요. 잠깐만요. 한번더볼 텐데 사모님의 설명을 듣고 이걸 지금 한번더 보면 좋겠어요. 사모님,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0: 여기가 이제 시골을 사역하는 곳인데요.
1: 예.
0: 지금 남편은 저 안에 교회 안에서 어른들과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요.
1: 통독을 하고 있고.
0: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을 맡아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종이접기를 해서 이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건데요.
1: 날려가지고.
0: 저곳의 아이들은 색종이도 만져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라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보다도 제가 더 행복해한 것 같지 않으세요?
1: 그러니까요.
2: 아니, 아이들 표정이 다 살아있습니다. 막 방방 뛰면서 종이 비행기를 향해 달려가는데, 와.
1: 참 귀하다, 귀하다. 아니, 너무 귀하고요. 그 선교사님, 지금 이 영상을 제가 한 번만 더 볼게요. 한번 저희가 오롯이 지금 보니까 웃고 계신 분 있고 사진 영상 찍으시는 분도 너무 행복하니까 이게 하하하 웃으시는데 여러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5, 4, 3, 2, 1 틀어주세요. 와. 이야,
2: 야.
1: 저 땅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좋습니다.

0: 아.
1: 아니 똑같은 흙이고 예. 똑같은 자연인 것 같은데 뭔가 생동감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마다가스카르의 송은주 선교사님, 조인호 선교사님. 선교사님,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인데요. 그 현지에서는 이제 추석 명절 다가오면 어떻게 좀 보내세요?
2: 저희는 여기는 뭐 다른 어느 나라도 그렇겠지만 선교사님들 뭐 생활하시는데 추석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저희도 아, 추석인지 몰랐는데 특집 방송을 극동방송에서 하신다 그래서 추석이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0: 오 주여.
1: 오 주여.
0: 아니 그래도 이제 명절이면
1: 한국에 계신 네, 어, 가족들이
0: 그래도... 가족들이 한국에 계시는 어디 네. 계시나요?
2: 네, 한국에 어 저희 이제 시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만 아... 지금 광명시 살고 계셔요.
0: 그러면은 지금 가족들이 한국에 이제 어머니가 계시고 광명에 제가 네. 알고 있기로는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막내딸이 마다가스카르에 같이 있고 두 명의 네. 아들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까?
2: 네, 맞습니다.
0: 와. 그러면 지금 명절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2: 외할머니 댁에 갈 겁니다.
0: 할머니
2: 아마.
0: 댁에 가서.
1: 그래도 명절이라서 그리운 마음을 대신해서 더 연락도 하고 또 사랑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0: 오늘 가족들 한국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아, 사랑하는 엄마, 명절인데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사랑합니다.
0: 아멘, 아멘. 우리 아들들에게도 한번 우리 조인호 선교사님 아들들에게 영상 한번 남겨주세요.
3: 사랑하는 아들들 잘 지내니? 아, 우리가 여기 마다가스카르에 있어서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이번 명절에 할머니 댁에 찾아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도록 하여라. 사랑한다 아들들.
1: 아, 네, 오늘. 아 전형적인 아니, 코리안 파더.
0: 난 그렇게 네. 생각 안 해. 지금 새벽 1시 반이에요.
1: 시간
0: 새벽 1시 반이야 지금.
1: 시간 때문에
0: 내가
1: 그렇습니다.
0: 내가 볼 때 선교사 오늘 조금 피곤하셔요. 그렇지만 오늘 그 열정과 네. 오늘 선교지의 그 열정을 자 지금부터 우리 조인호 선교사님께서 극동방송 가족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한번 해주실 겁니다. 이번 명절 자 우리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극동방송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0: 아멘.
3: 극동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과 찬양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길을 잃은 영혼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3: 방송을 듣는 모든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지친 자에게 새 힘을 눈물 흘리는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3: 특별히 극동방송의 모든 임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후원자와 기도 동역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0: 아멘.
3: 사람의 힘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극동방송을 통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높임받게 하옵소서.
0: 아멘.
3: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0: 아멘.
3: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방송을 듣는 모든 가족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0: 아멘.
3: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오늘 마다가스카르의 조인호 송은주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선교지의 사진들을 영상 찬양과 함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이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멀리 한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명절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와, 오늘 선교지의 사진을 보면서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들으니 더 은혜가 되고요. 그날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복된 아침 생방송, 오늘 추석 특집 생방송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의 사역은 7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우리 선교사님 이 부부가 오롯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또 미국의 선교사님이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전파 선교사님들의 순수한 후원과 헌신으로 우리 극동방송의 70주년 또 역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 PD님?
1: 네, 맞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표정이 전혀 새벽 1시 반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 기쁨으로 이 땅을 밟으신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이 땅에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0: 여러분, 이런 추석 특집 생방송을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 교인들,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방송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는 뭐 유튜브 보고 아침에 바쁘다 바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저 땅에, 그 땅에 이 복음이 필요한데요. 그 사명을 가지고 또 극동방송에 헌신했던 한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이 우리 일반 방송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장수 코너 출연자가 아닐까. 지금 우리 탈북민 방송인으로 또 유튜버로 우리 정말 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헌신했던 우리 신은희 집사님 저희가 줌 영상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보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너무 오랜만에 뵙니다.
0: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2: 네.
0: 와,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지금 우리 신은희 집사님은요.
1: 네.
0: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극동방송이 일일 드라마를 매일 제작을 했었는데 네. 통일가교 일일 드라마 달에 놓는 사람들 그때 내레이션을 쭉 이렇게 해주셨었고 그때 참 극동방송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참 함께 방송 만들었던 추억 제가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2: 아, 그럼요. 사실 제가 그때 그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갔었던 때였거든요.
0: 예.
2: 근데 네, 한국에 와서 살면서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가 아이를 출산하면서 어디서도 저를 불러주지 않으시더라고요.
1: 그러셨구나. 네.
2: 네,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그때 막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운전하면서 막 그러면서 울면서 그 아이를 낳으면 호르몬이 이렇게 막 변해요. 그래서 눈물도
1: 그렇죠.
2: 더 많아지거든요.
0: 예.
2: 그래서 그때 막 울면서 극동방송 갔던 그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정말 은혜롭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런데 은희 집사님 우리가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했는데 이 방송이 북한 땅에 같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 아 그러게 말입니다. 북한에도 이 방송을 이 라디오를 정말

0: 촛불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1: 붙어
0: 분들이
1: 있어요.
0: 정말 많을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오늘 그 땅에 우리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왔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다 참여도 하고, 근데 그런 참여가 아니라 지금 숨죽여가면서
2: 몰래 들고
1: 이거
2: 계시는
1: 걸리면은, 아니
2: 분들이.
1: 북한에서 이거 극동방송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생각하실 때? 걸렸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발각되면.
1: 발각되면.
0: 극동방송은 사실 일반 방송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사형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라디오라고 할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제가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도 좀 보면 거기에 우리 극동방송 출신들이 엄청 많아요.
2: 극동방송을
1: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2: 북한에서 실제로 들으셨다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어떠셨어요? 이
0: 그럼요.
1: 만남에서?
0: 극동방송에 나와가지고 라디오를,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들었다라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나 뵀었어요, 저도. 근데 진짜로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따라하고, 이런 분들도 정말 많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그리고 심지어는 극동방송을 들어서 탈출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1: 그렇죠.
0: 그런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듣게 해가지고 그 땅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야, 아마 저희보다 더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실 텐데, 그런데요, 우리 은희 집사님도 이제 한국에 와서 가족들이 이제 다 왔어요. 엄마, 아빠, 우리 은하, 동생 있잖아요. 은하. 그렇죠?
0: 네,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2: 온 가족들이 오신 거군요.
1: 그런데 이온 가족이 명절이 되면, 자, 우리는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이분들은 저 북한에 다온 가족이 또 있는 거예요.
2: 친척들, 친지들.
1: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제가 준비했어요. 추석 명절 때마다 우리 신은희 집사님 가정에서 가는 곳이 있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상 한번 짧게 좀 편집해 봤는데, 자, 5초 뒤에 이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보여주세요.
3: 자, 저 건너편이 저기 보이는 저산 있죠? 저기가 북한이래요. 통일전망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갔고, 여기 길 옆인데, 길 옆에서 이렇게 북한을 볼 수가 있네요. 산이 뭔가 민둥산인데, 지금 여기 화면으로는 잘 민둥산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그 작은 것들은 집들이에요. 이게 날씨 좋은 날에 오면은 그럼 사람 다니는 것도 보인다는데, 이번 추석은 이렇게 계속 흐리고 비 오고 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또 화면이라 가지고 좀 민둥산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네요. 어쨌든 저강 건너가, 북한이네요. 여전하네요, 북한은. 뭔가 변함이 없고,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다 빼가지고, 산도 허허벌판이 됐고. 그래도 카메라 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진짜 여기 와서 보잖아요. 그러면 저기 지금 듬성듬성 이렇게, 강아지가 털갈이 하듯이 듬성듬성 나빠진 그런 것이 휑하니 보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와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뭐할 말이 없지요. 아유, 엄마 아빠 뒷모습이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일까요? 저기 우리 아빠의 엄마, 우리 할머니도 아직 계시고, 고모들도 계시고, 우리 엄마의 오빠도 계시고, 친척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추석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긴강 너머로라도 북한을 보니까 뭔가 친척들 생각, 고향 생각 좀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고향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 이 영상 여러분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0: 또 우리의 이 명절 보내는 것과 또 우리 탈북하신 3만 8천 명의 그 북한에서 오신
1: 주민들, 여러분들
0: 탈북민들의 네. 이 마음들이 조금 이렇게 그 마음이 좀 느끼실 거예요.
1: 조금 느껴지실
0: 거예요. 그렇죠.
1: 네.
0: 여기가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은희 집사님?
2: 저기가 강화도라는
0: 강화도였어요?
1: 정말
2: 강화도도 예. 그 통일전망대로 올라가면은 저기보다는 잘 안 보여요, 사실. 저희가 그 명당을 잡았거든요.
1: 아, 명당이군요. 더 잘 네, 보이는 거
0: 잘 보이는 데를 가셨구나.
1: 더 가깝게 맞아요. 느껴지고.
2: 맞아요. 망원경으로 보지 않아도 그래도 저기서 보면은 그냥 눈으로 보는데도 정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찾으신 곳인데 진짜 명당이에요. 북한 잘 보이는 명당.
0: 아, 참 귀한 영상이고 이렇게 방송 활동도 함께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일단 저는 그 폐쇄적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한민국에 온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가 왔다는 부분이 참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제일 감사한 부분은요. 저의 아이들을 대한민국에서 낳았다는 거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렇게 잘 먹는 아이들을 아침도 지금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제가 낳았더라면 그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을까. 그 아이들의 배는 늘 고라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하면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대한민국에 와서 아이들을 출산한 것이.
1: 우리 남은 가족들에 대한 마음, 또 엄마로서의 마음이 너무나 와닿는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 우리 예정 PD님, 우리가 극동방송이 올해 70주년이 됐잖아요.
1: 네.
0: 70년 동안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왔고 지금도 전하고 있고 지금도 지하교인들이 이 방송을 네. 지금 전화 네.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복음방송이 정말 북한 땅에 생명줄이 되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번에 네. 70년을 맞은 극동방송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 저희가 복음 70년, 은혜 70년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네. 우리 극동방송의 이 사역들 한번 또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2: 네. 극동방송은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북한이죠. 북한 지금 현재 북한의 실정이 모든 라디오 대한민국에서 전송하는 모든 라디오가 다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라디오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몰래 다 알아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라디오를 다 차단시켜서 북한 주민들은 어떤 라디오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와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극동방송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라디오가 송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또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물 속에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게 빛이 되고 있는지 정말 70년 동안 이어갔지만 앞으로 70년 또 70년 북한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북한 통일돼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을 나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축하드립니다.
1: 아멘 아멘.
0: 오늘 70주년을 맞이한 또 극동방송 특별히 우리 신은희 집사님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이름이 어떻게 돼요?
2: 신은희 TV입니다.
0: 신은희 TV 가시면 네. 또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또 이야기들 많이 담아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은희 집사님과 또 은하 자매님도 이렇게 그 사명이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또 나중에 북한 땅에 가서 전하는 놀라운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지 않을까.

0: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가정을 네. 축복하고 사역을 축복하고 앞으로의 만남도 축복하고 주님의 와. 놀라운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0: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듣고 있는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시간 함께 더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은 인문학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상 링크는 보라라고 참여해 주시고요. 잠시 후 8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추석 특집 복음 70년 은혜 70년 이 풍성한 한가위 예정 PD님 오늘 벌써 8시가 됐습니다.
1: 네, 1부에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예. 아, 이 명절을 앞두고 또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아서 북한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0821번님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0: 여러분 극동방송의 사역들 70년 동안 이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했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8시에 틀으신 분들은
1: 이게 뭐야?
0: 놀라실 네. 수 있습니다.
1: 누구야?
0: 왜 친숙한 목소리가 네. 안 나고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지 하시는데요. 이 아침 여러분 추석 특집 전국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9시까지 진행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저녁 9시까지 전국의 극동방송 지사가 시간시간마다 함께합니다.
0: 자, 좋아요. 저희는 9시까지 1부, 2부를 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생방송인데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시면 그 은혜가 배가 된다고요?
1: 맞습니다. 풍성한 한가위잖아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는 즐거움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지금요. 전주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4624님께 이 십자가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들으신 분들에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지금 십자가 선물을 여러분에게 10분 선정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십자가 작가 우리 김정원 권사님께서 아름답게 제작한 이 십자가를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1: 깜짝 놀라실 거예요.
0: 4624님 추첨했고요. 지금 방송 저는, 네.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신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방학하고 있는 우리 여동생 가정에 신앙생활의 개학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라고 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선물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한다 하셨는데
1: 아멘, 아멘.
0: 4624님 체크했고요.
1: 4624번님
0: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1: 저도 이분께 꼭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1부 때 대구 찍고 청주 찍고 방금 전주 찍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대전입니다.
0: 대전
1: 9734번님
0: 좋아요.
1: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언니가 있는데요. 언니의 남편분이 지금 많이 편찮으신 가운데 계시대요. 이 십자가를 들고 가서 언니의 가정에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대전에 계시는 우리 9734번님께

0: 전달해 주십사 드리고 싶습니다.
1: 참, 지금요 저는 이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9612나 이분 기억이 나요.
0: 어?
1: 피디님
0: 네?
1: 저는 파주에 사는 남소령입니다. 초등학교 때 등교 준비하면서 듣던 이 방송이 저는 이제 26이 됐습니다. 네.
0: 20년이 지났네요.
1: 십자가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0: 야.
1: 오랜 기간 동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0: 있죠, 있죠.
1: 있잖아요.
0: 극동방송이 70년 됐으니까 가장 많이 들은 분이 70년 됐지 않을까요?
1: 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방송 가족들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짧은 여론조사를 어제 완료를 했어요. 어제 완료를 했어요. 이런 거였어요. 나는 극동방송을 들은 지 몇 년이 되었다. 극동방송 가족들의 자신만의 극동방송 들었던 역사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오랫동안 들으신 분을 저희가 5명을 확인해서 연어 선물을 이미 보내드렸어요. 한 3주 뒤에 도착할 겁니다.
0: 네.
1: 그런데 오늘 그 사연 중에 너무 귀한 사연이 있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5398번님께서요. 예,
1: 지금부터는 이분 선물 또 드리는 거죠?
0: 네, 추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1: 어떤 선물 드려요?
0: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1: 여기서 있잖아요. 통닭 상품권.
0: 상품권, 치킨 그렇습니다. 상품권을 드립니다.
1: 자, 5398번님,
0: 15년 차입니다. 예.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연히 맞춰진 극동방송 주파수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됐는데요.
1: 우와.
0: 6개월 만에 그 새벽에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은 권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연애하듯이 하는 신앙생활이요. 지금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은 극동방송이 1등 공신입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5398님 추첨됐습니다. 통닭 상품권 보내드릴 거고요. 7791님 이런 사연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70년 동안 방송을 들으셨어요. 저는 우와. 부모님을 따라 40년 동안 방송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우와. 박수 한 번. 야, 이분은
0: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1: 7791님 선물하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0: 자, 3950번님입니다. 예. 극동방송을 들은 지는 2년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의 치매로 인해서 시설에 입원했고요. 3개월 전 천국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낀 좌절과 죄책감 또 여러 가지 감정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런 중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청취 기간은 비록 짧지만요. 4,50년 들은 분 못지않게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3950번님께 보내드립니다.
1: 아멘. 한 분 더 추첨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에요.
0: 네.
1: 6944 피디님 저는 38년 동안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1988년 국민학교 당시 5학년부터 친정엄마가 AM으로 아침 모닝콜로 깨워주셨습니다.
0: 우와.
1: 저는요 그때 이 방송이 너무 싫어서 오기가 발동해 라디오를 집어 던진 적도 있습니다. 이야 지금은요 제가 우리 아들 태교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잘 때까지 깰 때까지 이 방송을 듣게 하고 있고요. 극동방송을 통해 믿지 않던 우리 남편도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박수.
0: 야, 할렐루야.
1: 38년의 청자.
0: 야.
1: 크, 저희가 통닭 상품권 더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통닭 상품권 드리고 3916 사연 소개해 주세요.
0: 네, 썬데이 크리스천이던 저는 2년 동안 들었을까요? 장인어른께서 낙상사고로 전신마비가 와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호전되어 이제는 조금씩 걷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지만요.
1: 예.
0: 일상생활은 여전히 힘들고 문제는 쌓여만 갑니다.
1: 아.
0: 그래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마음은 평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3916번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1: 좋습니다. 마지막 한 분인데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현재까지 우리가 확인한
0: 네?
1: 가장 오랫동안 지금 들은 분은 더 많이 계시겠지만
0: 네?
1: 저희가 확인한
0: 저희가 확인한 문자 접수된
1: 예, 접수된 자 한번 우리 예정 PD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네. 2594번님입니다.
1: 예.
0: 방송 듣기 60년 제 나이는 69세인데요.
1: 예.
0: 1956년 극동방송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께서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허리춤 혁대에 차고 하루 종일 듣고 계셨습니다.
1: 대단하시네요.
0: 아버지께서는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성경말씀도 들려주시고 1년에 8독까지 하시며 돌아가시기 전에는 필사를 4번 정도 하셨는데요.
1: 예.
0: 아버지가 들으셨

0: 했을 때, 또 그리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은 걸로 치면 69년, 70년은 됐을 겁니다. 지금은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1: 자, 이분이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0: 방정임 권사님이신데요.
1: 너무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지금요, 병원 치료 중이셔서 병원에 계신 것 같은데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한번 통화해볼까요? 할렐루야, 권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0: 권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야, 69년 방송 들으셨다고요?
2: 제가 69세, 만 69세인데요.
1: 70년이네, 70년. 70년 들으셨네. 네,
0: 70년. 꽉 채우셨습니다.
2: 아버지께서 지금은 자꾸 제가 돌아가셨지만 예. 아버지께서 아세아 극동방송 처음 생길 때부터 이 예. 방송을 들으셨어요.
1: 우와.
2: 그래서 아버지가 늘 허리춤에 라디오를 이렇게 혁기에다가 달고 다니셨거든요. 네, 그리고 농사일 하시고 장사일도 하시고 그랬는데 늘 곁에서 그렇게 라디오를 들으셨고 저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분들에 대한 그것을 동화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1: 이야, 너무 감사하다.
0: 그 태어났을 때부터 극동방송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있죠.
0: 그러면
2: 라디오를 같이 듣고 네. 또 거기서 나오는 들은 이야기를 아버지가 다시 대조명해서 이야기로 들려주셨죠.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70년의 산 역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1: 자, 지금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어? 나도 70년 들었다 하신 분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네? 제가 선물 드릴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전국에 지금 방송 관객들 네. 추석 특집 생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나도 70년 됐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좋고요. 우리 박정인 권사님, 방정인 권사님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요.
2: 네.
1: 극동 방송 들으면 어떤 게 좋으셔요?
2: 너무나 평안하고요. 또 같이 중보해 주시는 그 중보기도 팀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늘 가끔 운전하면서 중복기도 시간에 같이 제가 운전하면서 듣거든요.
1: 예. 네.
2: 그럴 때마다 같이 아멘하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그러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저도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그랬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니까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1: 이야.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셔요.
0: 너무 잘하세요.
1: 극동방송을 70년 들으시니까 거의 뭐 극동방송 아나운서 공부형 아나운서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살짝 있어요 지금.
2: 아닙니다.
0: 방정임 아나운서라고 불러도 선색이 없을 만큼.
1: 와 권사님.
2: 맞습니다.
1: 우리 네. 권사님 교회는 어디 성이십니까?
2: 교회는 한마음교회라고.
1: 한마음교회를 네. 섬기시고.
2: 네네네.
1: 권사님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극동방송의 방송을 듣는 전파 선교사를 대표해서 복음 네. 70년, 은혜 70년 오늘 추석 특집 생방송에 연결이 되신 거예요.
2: 네, 감사합니다.
1: 지금 많은 방송 가족들이 있는데요. 우리 네. 권사님도 이제 오랫동안 방송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네. 마음이 힘들고 또 지치고 또 특별히 추석 명절 이게 명절 네. 다가올 때 좀 뭔가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에게 우리 극동방송을 70년 동안 들으신 분으로서
0: 대표해서
1: 믿음의 선배님으로서 네. 우리 방정인 권사님이 한번 응원과 위로의 멘트 한번 해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명절하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한 아버지 자손으로 태어났는데도 어떤 형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어떤 형제는 지금 계속 방학 중인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런 기회에 명절에 같이 함께 만났을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가족들도 누구는 하나님 믿고 누구는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명절 때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그런 예배자가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극동방송 사랑하는 이 방송 가족들. 예, 맞아요. 이 명절에 참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0: 우리 부모님, 믿지 않은 부모님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저 멀리에 있는 우리 친척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 오늘 그 예배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방정인 권사님 더 많이 들으시고요. 앞으로 80년, 90년, 100년
1: 한국시자가
0: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창사 70주년 기념 추석 특집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 이 시간에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눈으로 보는 즐거움도 함께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1: 맞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함께 같이 할까요? 여러분 전국의 방송가족들이 있는데요. 아, 박수 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킴다 자매님이 있어요. 우리 극동방송을 또 사랑해주시는 자매님이신데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가을에 은혜로운 찬양 보면서 그리고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함께 할까요?

0: 와, 많은 분들이 오늘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 전국 생방송 때 문자 번호는 우물정 누르시고 1069번으로 이렇게 여러분 문자로 같이 하시면 오늘 보라라고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사연들 이렇게 문자 메시지도 유튜브 댓글로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요. 예정 PD님.
1: 네.
0: 정말 많은 사연들이 오고 있잖아요.
1: 네. 지금 유튜브 상으로도 남성 성준님께서도
0: 예.
1: 91세로 소천하셨던 우리 친할머니가 집에서 늘 극동방송을 들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와.
1: 이번 한가위 때 또 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극동방송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님의
0: 그렇죠.
1: 사랑을 나누는 풍성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0: 조금 전에 또 엄청난 문자가 등장했습니다. 피디님, 저도 70년 들었습니다.

0: 할렐루야.
1: 확인 전화 한번 드릴게요. 네, 우리 정말
0: 70년. 0251번님.
1: 공유일.
0: 저도 이야. 70년 들었습니다.
1: 와, 지금 우와. 70년을 들었다는 세 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0: 만나게
1: 자, 중요한
0: 하셨습니다.
1: 것은요. 네. 저는 10년 됐어요. 저 28년 됐어요. 34년 됐어요. 9870님이 또 엄청난 문자를 보내셨어요. 피디님, 저요 40년 전에 극동방송에 전화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좀 세게 말을 하셨대요. 오늘 미안하다고 갑자기 생각이 나셔서 야. 죄송하다는 말씀이 그냥 그때 제가 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나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아주 엄청난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이미 그때 다 회복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오늘 40년이 지난 뒤에 사과의 문제가
0: 40년의 사과.
1: 여러분 사실 저희도 극동방송에 네. 있다 보면 여러 전화가
0: 여러 일들이
1: 오는데요.
0: 있습니다. 네.
1: 아, 이렇게 좀 여러분. 축복의 전화도 있지만 가끔씩 항의의 전화도 있어요. 여러분
0: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네,
1: 불쌍히 네. 여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네. 10년, 20년, 5년, 2년 다 방송 가족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모여야 될 행사장이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해서
1: 그렇죠.
0: 홈커밍 데이가 찾아옵니다.
1: 홈커밍 데이.
0: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까지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또 노천극장에서
1: 그렇죠.
0: 여러 다양한 이벤트와 또 축하 음악회가 진행되는데요. 극동방송 가족이라면 꼭 오셔야 합니다.
1: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양대학교를 빌렸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0: 빌렸습니다.
1: 가족들 전국에 계시는데요. 아, 전국에 가도 되는 거예요? 전국에 다 옵니다.
0: 다
1: 걱정하지
0: 오셔야
1: 마시고
0: 네.
1: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 귀한 잔치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면 좋겠고요. 자, 지금 찬양 흐르는 동안 나이아가라의 폭포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며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에게 지금 찬양 흐르는 동안 우리 강찬 목사님이 직접 촬영하신 나이아가라의 그 폭포의 그 자연의 비경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라고 저는

0: 생각하고요. 이정 PD님 오늘 네. 더 사랑하는 사람들 두 번째 손님도 정말 귀한 분을 만나볼 예정이라고요?
1: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예. 우리 극동방송이 설립 초기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몽골어로 이렇게 제작이 돼서 방송이 됐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 만나볼 분은 진정한 전파 선교사 입니다. 198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에서요 중국어 방송을 제작하신 와. 홍콩 대만 출신의 주지호 목사님이신데요. 야. 지금은 홍콩 극동방송에서 정년을 하시고 예. 또 현지에서 지역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데 그렇죠. 오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이분을 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좋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세계 속에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의 선교사님.
1: 우리의 선교사님.
0: 주지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2: 우리 목PD 안녕하세요. 청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목사님 반갑습니다.
0: 자, 여러분 네.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주지호 목사님.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왔거든요. 이 아침 여러분 꼭 들어와 주셔서 유튜브 댓글에 축복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면서 함께 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정 PD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1: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댓글로 함께해주셔도 좋고요. 또 샵 1069번으로 문자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0: 좋아요. 와, 우리 주지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2: 네,
1: 정말 대선배님이십니다.
0: 야, 정말 선배님이세요.
1: 큰 대자를 써서
0: 네. 대선배님.
1: 대선배님이
0: 1981년부터 2004년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면 처음 입사가 제주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아, 서울이죠.
0: 아, 서울 입사를 해서.
2: 서울이죠. 이제 방송사는 그때 말씀은 이제 송신소라고 하죠. 예. 송신소는 제주도 있죠.
0: 아. 아. 그러면 그냥, 아세아 방송으로 입사를 하신 거군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극동방송도 중국어 방송이기 때문에 극동방송 인천에 있는 그 송신소하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아세아 방송이죠. 지금 말씀은 동시 중국어 방송 다 책임을 지고 이제 방송을 해야죠. 예.
0: 야.
1: 뭐 지금도 극동방송 직원들이 1인 다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0: 그렇죠.
1: 목사님 입사하셨을 때는 그냥
0: 다 하셨다고?
1: 그냥 다 책임지셨다고
0: 일단은
1: 봐도 무방할 것
0: 다
1: 같아요.
0: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1: 그냥 방송부터 송술까지 다.
0: 지금 이 말씀.
2: 그렇죠.
0: 아니 목사님
2: 그런데
0: 지금
2: 예. 엔지니어는 우리 이제 한국 보험들 직원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든지 다 협력해서 그냥 마이크 앞에서 아나운싱은 제가 하고 또 저희 안 사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죠.
0: 우리 주지호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1: 네.
0: 손옥금 사모님이 계세요.
2: 예.
0: 이 손옥금 사모님도 방송 사역자 맞죠, 목사님?
2: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네. 출근해야 됐기 때문에
0: 예.
2: 홍콩 극동방송 출근해야 됐기 때문에 인사를 못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인사를
0: 거기서 지금 중국어 방송 제작하고 계시고.
2: 예. 예.
0: 그래서 손옥금 사모님의 이 방송이
1: 네.
0: 중국어로 녹음됐잖아요. 이게 지금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나가고 있고.
2: 네. 그렇습니다.
1: 야. 소름 돋을 야. 정도로 부부가 함께 오랜 세월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네요.
0: 일평생 방송 사역자로 함께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책임졌습니다 하니까 우리 옆에 우리 윤석준 또 우리 오영우 님이 지금 기술 도우미를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엄청 감동을 했어요. 지금 책임지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지금 오늘 송출. 지금 송출 잘 되고 있죠?
1: 지금. 부드럽게 지금 송출을 해주고
0: 있죠. 지금 부드럽게
1: 있거든요.
0: 뻑뻑하게 말고 부드럽게 대해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1: 목사님께서 인자한 네. 모습으로
0: 좋습니다.
1: 하고 네. 계십니다.
0: 자 오늘 주지호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
2: 네.
0: 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제주도 당시 아세아 방송에서는 이제 중국어 방송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정말 송출을 했고 또 타국에서 받은 것도 또 송출을 했고. 그러니까 극동방송이 네. 지금 70년 동안 북방선교, 공산권 선교사역.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사역의 중요성을 직접 눈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2: 네. 그때 당시 그 중국 대륙에서 이제 편지가 오잖아요.
0: 예.
2: 지금 북방선교단 만약에 북한에서 중국 통해서 다른 나라 통해서

0: 그래서 편지 오면
1: 와,
0: 아주
1: 와, 와.
0: 귀하잖아요.
1: 예.
2: 네.
0: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 대륙에서 나온 편지가
1: 예.
0: 우리 극동방송 중국어 프로하고 아세방송 중국어 프로 듣는 그 청취자들의 편지 수가 과연 몇 통이 될까? 참 중요한 그 질문이거든요.
1: 예.
0: 제가 어제 파일을 찾아서 기록 보고서를 찾아서
2: 우와.
0: 이제 있습니다.
1: 예.
0: 지금 공개할게요.
1: 예.
0: 예, 공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건 뭐
1: 예.
0: 특별한 정보이긴 하지만 책으로도 나왔어요. 제가 3년 전에 한국 교회를 연구하면서 이제 내는 책이 있거든요.
1: 예.
0: 중국어로. 또 감사하게 우리 그 서두에 추천 말씀 우리 김장원 목사님께서 썼어요.
1: 하셨고, 예.
0: 그책 가운데서 23장의 챕터 23에 제주도의 기적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청취자 편지 중국어 청취자 편지는 13만 2721통이에요.
1: 13만?
2: 13만 2천
1: 와.
2: 와.
1: 엄청난 숫자네요.
0: 2721통.
2: 우와.
1: 13만 2721통의
0: 네.
1: 편지를
0: 중국어 청취자 편지가
1: 받은
0: 우리가
1: 거예요, 이렇게.
0: 받았어요.
1: 그걸 다 개수했어요. 다 체크해
0: 예.
1: 놓고.
0: 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원본이 지금 홍콩의 유명한 대학, 중문대학,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죠.
1: 예.
0: 기독교 파트. 중국 연구하는 그 사무실에다가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역사라든가 중국 문화, 중국 기독교 특히 20세기하고 21세기의 중국 기독교를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이 체크하면 돼요. 그런데 이 13만 편지, 13만 통 이상의 편지가 대표하는 청취자 수는 얼마일까요? 그거는 또 따로 연구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 중국 인구는 15억이거든요.
1: 15억의 인구 중에.
0: 예, 지금은 15억이고,
1: 예.
0: 그때 한 40년 전에는 약
2: 네.
0: 15억인데, 약 1%가, 아니, 1% 아니죠. 10%가 청취자라고 하면 1억이죠.
1: 1억 명의.
0: 1억 명이죠. 엄청나죠.
1: 와.
0: 극동방송의 복음, 그 전파가. 지금 상상이 안 되죠. 너무 숫자가 크죠.
2: 이렇게
1: 큰
2: 수치로
1: 숫자네요.
2: 들으니까 상상이 안
0: 네.
2: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0: 네.
1: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지나친 역사인데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 극동방송이 그 공산권의 중국, 북한, 러시아, 그 몽골 땅에 이 방송을 오롯이 전했던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고 아주 의미 있는
0: 그럼요.
1: 시간이었던 거죠.
0: 그럼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극동방송 통해서 북방선교라든가, 물론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1: 예.
0: 온 교회가 협력해서 또 세계에 있는 각 나라의 교회가 세계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방금 여기서 들으면서 우리 아까 아프리카 쪽
1: 예,
0: 마다가스카르의 선교사님도
1: 마다가스카르. 예.
0: 있잖아요. 아주 은혜스럽게 들었는데 이전 세계가 여기저기에서 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선교하는 모든 분 지금 중국 땅에도 뭐 조선족도 있고 다른 분도 있고 이제 숨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방송 위해서 기도하는
1: 그렇죠.
0: 분도 있고 선교사 위해서 그러니까 대단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럼
1: 야.
0: 지금 우리 70년 동안 은혜의 역사 진짜 맞습니다. 아이고 감동스럽습니다.
1: 아니, 그러면요. 그래도 한국에서 사역하실 때,
0: 네.
1: 저희도 그렇고 사역하다 보면 정말 은혜의 일들, 감동 있는 일들, 좀 구체적인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아, 이 부분 참 감동됐었다, 좋았었다, 기억난다 하셨던 일들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예, 재밌어요. 너무 많습니다.
1: 예.
0: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1: 예.
0: 간단하게, 이 철학기도. 우리 극동방송사 수련회 나갈 때 너무 좋죠? 근데 편성국 직원, 이제 서울 본사에 편성국 직원들 뭐한 20명, 30명 이렇게 주말에 수련회 나가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저희 집사람하고 거기 철학기도 같이
1: 예.
0: 철학기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인상 깊어요. 10시부터

0: 2시 1시까지 안 끝나요. 2-3시간 동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참 특별한 느낌을 또그 아주 이제 잊을 수 없는 그런 체험, 그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건 하나고요.
1: 예.
0: 또 반면으로 이 저희 한 사람 이제 수술했을 때 어떤 한국 권사님이
1: 예.
0: 자원봉사자가 이 같이 식사하재요.
1: 네.
0: 아주 맛있는 식사하재요. 네, 같이 갔는데 저쪽 서울에 있는 조금 그 변두리 같은 데에서 아주 큰 식당 있어요. 맛있는 거기 먹었는데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영양탕 그래요. 영양탕은 한국 분들 다 아시죠?
2: 아, 저 뭔가
0: 지금
2: 했어요.
0: 이 방송 나가도 됩니까? 영양탕 이제
1: 그때
2: 그럼
1: 당시, 그때 당시.
0: 그때 당시에 개고기. 개고기, 맛있는 개고기
1: 너무
0: 먹었어요.
1: 놀라셨구나.
0: 이게 너무 인상 깊고, 그러니까 지금 홍콩에서 우리 교역자들, 이제 성도들하고 홍콩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나고 뭐 불고기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영양탕도 먹었다라는 자랑도 합니다. 아주 기억이
1: 아니,
0: 났습니다.
1: 목사님, 이 추석 명절에요. 우리 주목사님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참 방송 사역자로서 아까 출신 보세요. 이렇게 고향을 저는 홍콩과 대만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2: 인상
1: 궁금했어요.
2: 깊었어요.
1: 아니, 홍콩이면 홍콩이고 대만이면
2: 대만이면
1: 대만인지
2: 대만인데.
1: 왜 홍콩, 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에 홍콩하고 대만, 네, 사실 중국 분들은 이제 조금 많죠. 저희 이제 사역은 홍콩에서 하고, 네, 신학교도 홍콩에서 하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대만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음 달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도 뵙고 우리 형제 자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죠. 한국 개념으로서는 이제 집은 제주도에 있지만 또 공부는 이제 광주에서 했다. 광주 교회에서도 사역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어느 정도 이제
2: 이해가
0: 이해할 거예요.
2: 됐습니다. 네.
1: 아, 그래서 저는 우리 주지호 목사님께서 참이 식견이 또이 홍콩,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또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2: 그렇죠.
1: 참 이런 전문 인력이라고 할까? 이렇게 북방 선교, 공산권 선교에 대해서 두루두루 거치면서 사역을
2: 정말.
1: 하신 분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0: 예,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상 지금 제가 한국어, 오랜만에 한국말을 좀 하고
1: 지금 하는
0: 있는데,
1: 거
0: 어느 정도 하거든요. 이제 중국 표준말 하거나 아니면 홍콩말 해야 할 텐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1: 너무 귀하시고요.
0: 예.
1: 이번에 극동방송의 70주년을 맞아서 10월 17일 홈커밍 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한양대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또 사역, 또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행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 중보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0: 네, 제가 열심히 한국어로 기도 올릴게요.
1: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 목사님께서 특별하게 또이 70년을 맞이한 또 극동방송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이 방송 듣고 있는 전국의 극동방송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모든 청취자에게 또 저희 사역자, 또 우리 PD님들 좋은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2: 아멘.
0: 또한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 70주년 이 기쁨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음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과 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오나이다. 아멘.
1: 아멘.
2: 아멘.
1: 우리 귀한 목사님 감사하고 목사님 오늘 방송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가가 한곡 있으셨다고요?
0: 네, 한국어 찬송가 지금까지 그 301장 지금까지 따다다다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참 좋아해요.
1: 오늘 그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주 목사님. 목사님, 우리 예수님 만나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마 이
0: 예.
1: 질문 꼭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이끌어왔던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요.
0: 네.
1: 예수님 만나셔서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것이었어요?

0: 아,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 그래도 하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한 20몇 년 동안 사역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한국말도 배우고, 니하오 마 선아이니 이런 말보다 한국말 할 때마다 아주 은혜스럽고, 아마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잡담도 많이 하고.
1: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또 기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시고 극동방송 선배님이세요. 오늘도
2: 대선배님이십니다.
1: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아름답게 또 사역하신 우리 주지호 목사님 홍콩에 선교사로 또 파송이 돼서 정말 그곳에서도 그 땅에 꽃을 또 피워내고 계시는데 우리 손금옥 사모님과 또 목사님의 사역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기도도 감사하고 연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목사님이 신청하신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합니다.

0: 우리 주지호 목사님 연결도 감사했고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생방송 중에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 한국에 그런 있었던 또 그런 일들도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들 참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또 복된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예정 PD님.
1: 네.
0: 자, 저희가 지금 2부 순서가 벌써 마쳐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1: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0: 지금 십자가 선물도 드려야 되고 네. 오늘 선물 풍성한 선물도 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선물 받으실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0: 지금부터
1: 선물 한 분 더 또 발표하겠습니다.
0: 네, 저는요. 예. 제가 뽑아도 괜찮을까요?
1: 그럼요, 그럼요.
0: 네. 저는 7897번님. 75세이신 친정 엄마 4년 전 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 지금 성경만 붙잡고 또 위로받고 계시는데 이 십자가 선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야. 우리 이 양훈 어머니께 꼭 전달해 주시길 바라면서 7897번님 보내드리고 좋아요. 싶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0431님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렇게 참여를 하셨어요. 지난 5월달 대장암 3기 수술 후에 병실에서 있는데 간병인이 처음으로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라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5월부터 방송 들으며 병원에서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교회를 나가진 않고요. 아직 교회는 나가야 되겠다 결심하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감동이 오셨대요. 저 십자가를 내가 꼭 한번 받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몸이 회복되면 교회에 꼭 등록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약속도 주셨어요.
0: 할렐루야.
1: 이 선물이 네. 저는 좀 그런 우리 약속의 선물. 이 정도의 선물이 되면 네. 좋겠어요.
0: 약속의 선물.
1: 저희가 잘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0431님께 이 선물 보내시고 받으시면 아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우리 예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0431님 응원하시고 또 이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할렐루야.
1: 한 분 더 있을까요?
0: 지금 8명 저희가 선정한 것 같은데요.
1: 두 분 더 남았습니다.
0: 두 분 더.
1: 이야, 저는 엄청 많아요.
0: 6206번님께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1: 예.
0: 우리 성도님께서는 저는 사무실을 새로 이사했는데 사무실에 놓고 직원들과 함께 이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꼭 놓으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분 더 저는 4958님께 선물하겠습니다. 피디님, 저는 매일 운전하면서 극동방송 듣고 있는데요. 큰 자녀가 작년 10월 해병대 전역 후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이고 우리 그 자녀의 큰아이에게 이 십자가를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 문자 사연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우리 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4958님 응원의 선물을 전하고요. 뭐 이 십자가가 이 십자가 자체의 어떤 능력이라기보다 오늘 이 어머님의 이 마음이 우리 정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 또 역사하시고
0: 아멘,
1: 우리 아드님을
0: 아멘.
1: 위해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은 몰라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해병대를 전역한 우리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 저희가 같이 간직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이 찬양을 나누면서 우리 4958님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얼마 전에 예정 PD님 저는 가장 제 마음 울렸던 사연이 뭔지 아세요?
0: 어떤 사연이었나요?
1: 나라사랑 축제 소감 문자를 받을 때였어요. 나라사랑 축제 우리 어린이 합창단 네? 나라사랑 축제 다 하는데 막 여러 사연이 있죠. 너무 좋았습니다.
0: 은혜가 됐습니다.
1: 눈물 났습니다. 네. 했는데 어떤 사연이었냐면 PD님 우리 자녀를 어린이 합창단 오디션에 그때 지원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때 떨어졌대요. 근데 그 지원했던 자녀가 지금 교회에 안 나가고 있대요. 만약에 그때 오디션에 붙어서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했다면 그 자녀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문자였어요.
0: 네.
1: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기도와 열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열정, 한 영혼, 복음 70년의 역사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의 열정을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도 있고 선물도 있고 손대접 말대접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인데요. 호남권 라디오 전도대에 있었던 그 영상 찬양을 여러분에게

0: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은혜로운 찬양의 메들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참 한 영혼에게 손짓하는 것 같죠?
1: 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맞아요.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 극동방송을 듣게 하셨고 또 여러분 오늘은 저녁 9시까지 전국의 생방송이 같이 통일화됐습니다. 아셨죠? 전국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 방송 잠시 후 9시부터는 부산지사에서 이 방송을 또 꾸미신대요. 얼마나 또 은혜의
1: 방송이
0: 풍성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가 되고요. 또 계속해서 청취를 부탁드리고 오늘 십자가 선물도 저희가 선물 드렸고 오늘 이 또 방송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추석 특집 편 영상이 있었어요. 이 영상 링크는 어떻게 공유할 수 있죠?
1: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귀한 메시지 영상인데요. 샵 1069번으로 인문학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 보내드립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여하신 이 사연들은 저희가 끝난 뒤에 하나하나 또 읽어보고 참 오늘 극동방송을

0: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10월 17일 한양대학교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진행되는데 많은 전파 선교사님들을 오라 할 거예요. 다 오세요.
1: 다 모일 겁니다.
0: 네. 난 40년 들었다 오시면 됩니다. 10년 들었다 오시면 되고 70년 들었다 일단 오십시오. 오시면 되고 그리고 그날 저희가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 또 우리 운영위원분들 우리 유관기관분들 우리 방송가족들 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 부분을 함께 찬양하고 또 은혜 받고 같이 우리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귀한 복된 명절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글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성신재 작가님이 쓰신 글인데 이런 표현이었어요. 손녀딸이 뜬금없이 색종이로 만든 꽃 한 송이를 나에게 건넨다. 종이로 만든 꽃이지만 향기가 느껴진다. 향기를 느끼는 건 후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향기는 꼭 코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사랑의 향기는 눈으로도 귀로도 촉감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1: 맞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담아서 향기 나는 그런 선물들을 많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그 사랑의 향기가요. 사실 말로 가장 잘 전달이 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주님이 가르쳐주신 좋은 말, 따뜻한 말, 은혜로운 말을 많이 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1: 행복해요.
0: 당신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고마워요.
1: 좋습니다.
0: 축복해요. 괜찮아요?
1: 괜찮아요.
0: 괜찮은 거야? 얼굴이 참 좋아요. 얼굴이 은혜로워요.
1: 빛이 납니다.
0: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받은 사랑은 영원해요. 잘 될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1: 기도하겠습니다.
0: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참
1: 맞아요,
0: 힘이
1: 맞아요.
0: 되고 사랑의 향기로 펼쳐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아멘.
0: 서먹서먹한 가족과 친지 또 소원한 친구들에게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오늘 이 아침 복음 70년, 은혜 70년, 오늘 풍성한 한가위에서도 오늘 저희 두 사람, 우리 또 두 사람과 함께 총 네 사람이 이 방송을 만들어 진행했는데 그런 사랑의 향기가 전해졌기를 기대하면서요. 특별히 저희가 공유해드렸던 이 보이는 라디오 링크가 또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기술의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잠시 후 9시 우리 부산지사가 만드는 풍성한 한가위 특별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같이 하면서 이 시간 인사할게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025 극동방송 추석특집 생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풍성한 한가위 부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혜수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전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극동방송 14시간 특집 생방송 부산에서는 3부와 4부로 함께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추석. 올해는 극동방송에서 특별한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창사 70주년을 맞은 건데요. 오늘은 극동방송의 역사 속 이야기를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조금 색다르게 야구 경기로 풀어보겠습니다. 1루, 2루, 3루를 지나 홈까지. 부산 야구 팬들에게 익숙한 목소리도 함께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장례 MC 남재동 집사님 오늘 특별히 함께해 주십니다. 많은 기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극동방송의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수많은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찬양 사역입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성가 경연대회 등을 통해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세워졌고 또 그 은혜의 열매를 지금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부산에서도 오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찬양 대합창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의 찬양 사역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팀이 있죠. 바로 옹기장이 선교단입니다. 내년이면 창단 40주년을 맞은 옹기장이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축하하고 추석을 맞은 따뜻한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옹기장이 35기 단원 유성수 씨가 직접 녹음실 현장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찬양과 함께 전해지는 옹기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축하 옹기장이 A로그. 안녕하세요. 옹기장이 28기 베이스 유성수입니다. 찬양의 열정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바로 옹기장이 40주년 카운트다운 앵콜 콘서트 연습 현장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옹기장의 선교단 김남홍 총무입니다. 옹기장에는 내년에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11월 7일 토요일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오후 4시에 40주년 카운트다운 콘서트 앙코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옹기장의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찾아와주세요.
0: 이번 콘서트가 옹기장이 내년 40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획된 콘서트라고 들었는데요. 극동방송도 올해가 70주년이거든요. 와. 함께 걸어온 이 길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